0: 자, 오늘 첫 곡 강승연과 스윙스가 함께한 본능적으로 였습니다. 본능적으로 비소식을 감지하시는 어머니들이라고요. 7908님.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정말 한 90% 이상의 확률로 맞추시던데. 봐요. 8325님. 아, 오늘 왜 이렇게 몸이 쑤시지 했더니 비가 오려나 보군요. 지금 거제는 구름이 끼고 쌀이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기압일 땐 진짜 사람이 몸에 느껴지니까요. 맞아요. 애 셋 낳고 나니까 무릎 허리 다 쑤십니다. 정은혜님도 고백하셨고. 자, 그나저나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원래 매주 금요일은 저희가 첫 곡을 목요일날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께 초성 퀴즈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얘가 이제 그 자동 시스템으로 작가님들이 한 분 한 분을 다 응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 그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제 그 문자 주신 분들께 저희가 세팅해 놓은 초성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자동 버튼이 오프가 된 것을 미리 감지를 못하고 방송이 끝나서야 확인을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너무 죄송하게도 초성 퀴즈가 생략됐다는 거 우리 아침 가족들께 정말 송구스럽지만 한 주만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대신 3, 4부에 영화 대서관, 예, 소녀 강태공. 왜 이렇게 소녀 강태공이냐? 우리의 마음을 잘 낚아요, 이분이. 예, 말로 아주 잘 낚습니다. 저희는 낚일 준비가 되어 있는 프로, 예, 영화 대서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10시부터 야, 월드컵 대한민국 2차전 멕시코와 대결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보시는 거 심장이 안 좋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방송 중간중간에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이런 거 예, 형편되는 대로 세훈 작가님과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예, 귀만 그냥 열어두시고 앞으로 11시까지 편안하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오늘도 하트 또 신청곡 소소한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롯데렌탈 삼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베스트슬립 IS동서 오뚜기 카레와 함께 할게요.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어실 원스야
7: 딱 한 번만
8: 티어실 원스야
7: 싹 한 번에
8: 티어실

0: 마스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네, 들으신 곡 이적과 정인 씨의 목소리. 이적 씨가 워낙에 이 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그 느낌으로다가 만든 노래라고. 자기 얘기 아니라고. 근데 본능적으로다가 이어서 들으니까 그날 뭔 일이 있었는지, 그 밤에 너네가 어렸고 본능을 따랐다. 에이. 아침부터 색다른 아우 뭐야 목이 메지? 다 옛날 생각나세요? 네. 색다른 듀엣의 매력을 알게 해준 노래죠. 8849님. 9개월 아이 키우는 엄마인데요. 노래 들으니까 연애 때 생각나요. 고수정님. 처음 듣는데 역시 이적 정인 김현미님. 뭐 유학이라든지 저 오래 떠나 있다가 오셨는지. 이거 엄청 유명하고 옛날부터 나왔는데 2호선 성수행 타는 바람에 살짝 짜증나 있었는데 이 노래 들으니까 스륵 풀리네요. 0822님 이런 감성이면 예 진짜 버틸 수 있죠. 금요일이니까 네, 출근하시는 분들 오늘 하루만 더 파이팅이고. 진짜 축구 뭐 별로 알지도 못하고 예, 근데 월드컵 때만 반짝 팬이 되는 뭐 아무튼 오늘 선수들 좋은 소식 전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라떼를 들었다 놨다 또 쉬어갖고 그래서 라떼 노래를 지금 두곡 정도 이어서 준비를 했거든요. 먼저 컬트의 너를 품에 안으면 먼저 들어보시죠.

네, 이 노래는 우리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가 굉장히 애정했던 곡으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할리 퀸 널 잊진 못할 거야 컬트의 너를 품에 안으면에 이어서 들었습니다. 야, 고2 때 워크맨으로 듣던 노래들인데 그때도 카세트 테이프를 사용하셨군요. 큰 소리로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혼코노 가야 되나 이거? 야, 역시 6009번 2064번님 네, 딱 그 시절을 저격당하시고 계십니다. 자, 시간이 그래도 듣죠? 0892님이 신청하신 아이들의 미연이 노래합니다. 드라이브.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0: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자, 어떻게 정신 차려 보니까 이미 계절은 여름에 성큼 접어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음식을 바로바로 냉장고에 넣어두는 게 중요하죠. 이와 함께 냉장고 온도 설정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전문가들이 여름에는 평소보다 1도 정도 혹시 그 옵션이 있으면 냉장고에 보면 이렇게 문 열고 안쪽 쭉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것 같던데요. 1도 정도 더 낮춰주는 것을 추천한대요. 냉장고 사용량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열고 닫을 때 외부의 온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습하고 그래서 냉장 같은 경우도 내부 온도가 높아지면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쉬우니까 적어도 냉장 같은 경우는 3도, 냉동실은 영하 18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 이러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팍 뜨거운 음식 빨리 식힌다고 냉장고에 넣는 분이 있다면 이것은 냉장실 전체를 온도를 올리는 것과 같은 경우니까 삼가셔야겠고요. 또 온도 센서나 냉기 토출구 같은 곳이 가려져 있는지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요. 우리나라의 직장인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증, 업무 몰입도의 연관성을 분석을 했대요. 업무에 몰입하는 직장인일수록 스트레스를 받아도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낮았다고 합니다.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아도 업무 몰입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내성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데 대충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 잠을 잘 못 자더라도 우울증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잘 이겨낸다 이런 조사가 나왔고요. 이 연구를 바탕으로 몰입도를 높이려는 개인의 노력에 합리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훨씬 직장인들의 건강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여름 휴가 계획 미리 세우셨나요? 예. 뭐 아직 안 늦었죠. 근데 매년 성수기만 되면 이 기승을 부리는 바가지 요금의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다라는 뉴스를 최근에 자주 보게 되는데 먼저 크게 두 가지 제도가 도입됩니다. 첫 번째로 바가지 안심 가격 제도,

숙박업소는 성수기에 받을 요금을 관할 자치,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가격 그대로 예약 사이트에 올려둬야 해요.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숙박비를 더

끈적이지 않는 깔끔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려요. 제값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을 이제 바가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저로 조금 더 얹어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에 뭐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뭐 아직도 재래시장 가면은 간혹 볼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너무 쉬워서 오늘 힌트송이 다 해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네, 문자 게시판에 정답 보내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또 다섯 분께 호박차 세트 준비하고 기다릴게요. 요 노래 듣는 동안 맞춰주세요. 아, 너무 오늘 너무했다. 예, 레드벨벳입니다. 덤덤.

이렇게 대놓고 많이도 하네. 예. 오늘의 저칼 요리 퀴즈. 바가지와 달리 제 값어치보다 거저 조금 더 얹어주는 것은 바로 덤이죠. 덤. 박계홍님, 집 근처 시장에서 상추를 샀더니 콩잎을 덤으로 조금 주시더라고요. 처음 먹어봤는데 고소하니 정말 맛있었어요. 이것은 덤인가 떡밥인가. 뭐 덤의 개념도 그러면 또 옷이라는 얘기. 네, 아무튼 덤이라 쓰고 정이라 읽는다.

그런 글도 있었고. 저 일단 개홍님께는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고요. 도쿄에 살 때 자주 가던 과일 가게 사장님이 덤으로 과일을 하나씩 얹어주시곤 했는데 정에는 국적이 없구나 느꼈죠. 타국에서 찡했어요. 0351님. 진짜 반대로 또 우리 국내 편의점 알바하는 분이 일본인 관광객이 그 이어폰? 네, 그 인이어 하나를 떨어뜨려갖고 냉장고 밑에 들어가는데 바짝 그냥 몸을 눕히다시피 해가지고 찾아주는 모습을 보고 그걸 너무 감사하다고 또 어디 SNS에 올려서 뉴스에도 나오던데요. 참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이렇게 여럿의 그 잔향이 같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7년째 장사하는데 저는 손님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좋아서 덤으로 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라고 9065님 네. 복 많이 받으시길. 네. 자 그러면 호박차 세트 받으실 다섯 분은 이렇게 0351 9065 9928 김유정 신호윤님 다섯 분께 소소하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준비된 곡은요. 이제 마이클의 열풍이 아직 개봉관에서 아직까지 볼 수 있겠죠? 네.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입니다. 빌리 진.

데이빗 보위의 패션. 야, 이런 노래는 이분 말고는 소화 가창력

0: 떠나서 뭔가 데이비드 보이가 아니면은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참 투박한 것 같은데 뭔가 진짜 현대 미술 같은 걸 보는 것 같은 예 패션. 사무실에서 축구 기다리고 있어요. 저번 체코전 때 우리 사장님이 우리가 이기면 일찍 퇴근하라 그래서 일찍 갔거든요. 오늘도 이기면 일찍 퇴근하라고 하셨는데 대한민국 화이팅. 뭐 여러 이유로 이기면 좋죠. 1611님. 회사에서 축구 보면서 피자 먹자 그래서 허겁지겁 주문했어요. 다행히 아침에 여는 피자집이 있느네요. 야호라고.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오늘 많이 매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응원도 많이 하고. 2159님의 사연이었고요.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9: 파크로슈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1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1: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엔 알뜰파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엔 알뜰파이.
1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 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은 웬만해선 그냥 속세의 어떤 그런 큰 풍파와 상관없이 라디오만이 줄 수 있는 편안함을 네, 지향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네, 월드컵 뭐 이런 때만큼은 선수들의 지금 킥오프를 앞둔 심정이 어떨지 예,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에게 신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안 어울린다. 자, 2부 마지막 곡은요, 캘리포니아 출신 인디 팝밴드입니다. 세인트 모텔의 마이 타입 듣고 잠시 후 네, 3부 오늘 생각난 노래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6월 19일 금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지금 10시가 조금 넘는 순간, 예,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2차전이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한일전 이런 거 말고는 잘 챙겨보지도 못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무리 국제정세가 초긴장 상태에 있고 어떤 나라들은 서로 싸움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약속한 것은 인간적으로 지킨다, 약간 이런 의미가 느껴지잖아요. 월드컵이나 올림픽, 오늘 결과와 상관없이 뭔가 그래도 우리가 서로 다들 평화롭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자, 그래서 원래는 고음 가수 얘기하다가 이탈리아 출신의 클라우디오 발리오니 노래를 하나 듣고 싶었는데, 또 이분의 노래 중에 들으면 마음이 웅장해지는, 제목도 평화라고 하는 빠체라는 곡, 오늘 생각난 노래로 듣고요. 그리고 세훈 작가님과 영화 대사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0: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파체 평화였습니다. 2966님은 취향 저격당하셨고 4006번님 옛날에 로마 여행 갔을 때 같은 방 쓰던 아주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라고 소개해 주셨던 생각이 납니다. 라고. 예, 뭐 대단했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저도 처음으로 밀라노 뭐 한 번 딱 가봤군요. 이탈리아 갔을 때 이분의 앨범을 보이는 대로 커버만 다르면 다 집어봤던 생각이 납니다. 처음 알게 된 거는 제가 디스크쇼 91년도에 DJ 하면서 알게 됐고요. 자, 오늘 아침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네, 영화 대사관 준비할게요. 주식회사 그레이논, 키움증권,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멕시칸, 브람스 안마이자,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와 오늘 아침 3, 4부 함께 할게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30kg 왔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극의 핵심을 뚫는 대사 한 줄을 통해 영화를 만나는 시간. 대사 한 줄을 곁들인 영화 이야기, 영화 대사관.

0: 자, 매일 밤 12시 MBC FM 영화 음악을 진행하고 계신 김세윤 작가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모자를 안 쓰신 모습을 네.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데
1: 한 달에 한 일주일 정도는 네.
0: 늘 그
1: 샵에 갔다 오면 그래도 예의상
0: 예.
1: 저희 쌤께 대한 예의상
0: 볼캡을 항상 쓰고 계신데
1: 네.
0: 그래도 생각보다 머리숱이 네. 많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1: 저 원래 머리숱 많아요. 네.
0: 그렇군요.
1: 너무 많아서 귀찮을 정도였어요.
0: 누구나 젊을 네. 때는 그렇습니다.
1: 네.
0: 근데 아무튼
1: 지금도 머리숱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머리카락이 좀 얇아져서 예. 슬픈 얘기네요.
0: 아무튼
1: 네.
0: 모자 많이 쓰면은 뭐 머리 빠진다라는 것을 지금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계신 듯한.
1: 그렇죠. 네.
0: 자, 이번 주 영화계 소식이 일단 네. 토이스토리 5가
1: 네.
0: 될까? 이랬는데
1: 네.
0: 되네요.
1: 제가 토이스토리 5가 재미가 있을까? 네. 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0: 그날 그 시사하실 때
1: 네.
0: 저희가 같이 방송하고 가셨는데
1: 제가 4편 보고서는 에이 3편까지만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5편을 보는데 6편이 나와도 나는 보겠는데
0: 6편까지
1: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4편보다는 훨씬 더 그 3편의 이야기를 잘 좀 이어가는 느낌이 저에겐 있었습니다.
0: 이게 일단 군체가 그 토이스토리 개봉하기 전까지는 계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는데
1: 네.
0: 토이스토리 5가 군체를 밀어냈습니다.
1: 이제 뭐 군체는 개봉한 지도 좀 됐고요.
0: 하긴.
1: 이제 토이스토리 5가 뭐 잘 되는 거는 뭐 제 생각으로는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재밌으니까요. 잘 만들었으니까.
0: 야, 네. 그래도 그 진짜 세월로 따지면 25년이 훌쩍 넘은
1: 네.
0: 네, 그 주인공들을 그대로 내세워서
1: 그 토이스토리 5편, 예고편 나왔을 때 화제가 됐던 게 우디, 그 톰 행크스가 목소리 연기하는 카우보이 우디가 모자를 벗었을 때 탈모가 진행되어 있었잖아요. 그 장난감인데
0: 예. 네,
1: 아마도 이제 너무 이제 사람의 손길이 너무 맨질맨질해져서 그렇게 된 거를 좀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했을 텐데
0: 네.
1: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약간 웃픈 네. 머리가 벗겨진 장난감 우디의 그 정수리가 예고편 때부터 화제가 됐었거든요. 다 또 그와 관련된 서사까지 포함해서 토이스토리 5가 재밌더라고요. 이게 1995년에 1편이 나왔습니다.
0: 생각보다 더 오래됐구나.
1: 30년 넘은 시리즈예요.
0: 야, 네. 이게 이제 디지털 TV가 보급될 무렵에 이 영화가 나와가지고

0: 네. 정말 화질에 대해서 이걸 좋은 화질을 보고 싶다면 토이스토리를 봐라. 뭐 이런 공식이 있었거든요.
1: 그 전까지만 해도 애니메이션은 그래도 사람이 손으로 그리는 게 그래도 애니메이션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작품을 계기로 정말 급속도로 디지털로 네. 그 판도가 바뀐 계기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1995년에 시작된 30년 넘은 시리즈가 여전히 생명력을 갖고 예전에 그 이 시리즈를 좋아했던 사람과 또 새로운 관객까지 이렇게 끌어들이는 스토리텔링 하는 거 보면서 그래 픽사는 픽사다. 가끔씩 헛발질을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픽사는 픽사네 라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0: 근데 이때만 해도 미국 영화가 국내에 바로바로 들어온 게 아니었나 봐요. 저는 90년대 후반 아주 뭐 한 97-8년 정도 그런가요? 돼서 국내에서 이런 그래픽 그러니까 참 유행했던
1: 외국 개봉과 기억이. 국내 개봉이 거의 편차가 없어진 거는 2000년대에 사실 들어오면서 그게 좀 정착이 아마 되었을 거고요.
0: 맞아요. 옛날에는 미국에서 한참 하다가 네. 언제쯤 아세요나 뭐 이런 그렇죠. 예, 기다림이 있었죠.
1: 그게 아마 이제 직배가 되면서 확실히 좀 빨라진 게 있고 그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포스터가 1999년에 2탄 나올 때 네. 2탄 나올 때 토이스토리 2의 광고 카피가 포스터 카피가 장난 아닌 장난감 이야기였거든요.
0: 나름 센스 네. 있네.
1: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네.
0: 장난 아닌 장난감.
1: 장난 이야기. 아닌 장난감 이야기 토이스토리 2 했던 게 99년이라니.
0: 야,
1: 네.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재밌어요. 아마 그때 학생이었던 분들이 이제 지금 부모가 돼서 애들을 데리고 가지 않을까.
0: 맞네. 충분히 그런 시간이네요.
1: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0: 자, 아무튼 지금 뭐 눈으로는 TV 보고 계신 분들, 귀로는 오늘 아침을 보고 이강인 선수가 네. 살짝 억울하게 아까 옐로우 카드를 받아서 네. 기분이 좀 상했었는데
1: 슬로우 모션 봤는데요. 네. 크게 억울하진 않아요.
0: 그래요? 네.
1: 발을 밟긴 밟았네요.
0: 초반에 네. 왜 급발진을 해 가지고 네.
1: 잘못 밟은 거죠.
0: 네.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제 팽팽한 0-0 상황이고요. 자, 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귀는 여기로 네, 열어두시면 좋지 않을까. 오늘은 어떤 영화 만나나요?
1: 제가 토이스토리가 1995년에 시작된 시리즈라고 그랬는데 바로 같은 해 이 영화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시리즈고요. 네. 이거는 3편의 영화로 완결이 되었고요. 네. 1995년에 1편이 나왔고요. 9년마다 한 편씩 속편이 나와서 2004년에 이제 마무리가 된, 2013년에 마무리가 된 시리즈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이 힌트송이 좀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이 힌트송에서 바로 제목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엔나, 그리고 LP샵, 그리고 청음실에서 이 노래를 듣던 남자와 여자. 네, 그 영화가 마침 또 재개봉을 하길래
0: 재개봉합니까?
1: 네. 그래서 오늘 그 세 편으로 나온 시리즈의 첫 번째 영화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0: 바로 이거 오늘 두 번째 곡으로 또 공교롭게 이 노래 이 영화의 제목이 예, 노래곡으로 이적 씨의 애정 예, 이적 씨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다 해서 같은 제목의 노래가 있었었어요.
1: 그렇네요.
0: 예. 네. 자, 그러면 그 시리즈의 1편 이름을 맞추면 네. 되는 거죠?
1: 네.
0: 자, 이 정도 힌트면 충분히 네. 아실 것 같습니다.
1: 비엔나. 네. LP샵. 청음실에서 이 노래. 네. 끝.
0: 라붐은 아닙니다. 청음실이 아니고 거기는 나이트였죠.
1: 네.
0: 자, 그렇죠. 노래 제목이 그러면 어떤 곡일까요?
1: 캐스 블룸의 Come Here 준비했습니다.
0: 자, 요 음악 듣는 사이에 오늘의 영화. 제목을 맞춰주시면 저희가 소소하지만 팝콘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문자 뭐 미니 게시판 이용하시는 분들 거기 그대로 정답 주시면 되고요. 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8000번도 열려 있습니다. 캐스 블룸의 Come Here 듣는 동안 맞춰주십시오.

0: 자, 오늘의 영화 바로 캐스 블룸의 Come Here가 흘렀던 Before Sunrise.
1: 네, Before Sunrise가 토이 스토리와 함께 1995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0: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이 영화도.
1: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에 다시 극장에서 볼 수 있게 재개봉을 했고요. 이게 9년마다 한 편씩이 나와서 2004년에 Before Sunset, 2013년에 Before Midnight. 그래서 세 편을 묶어서 보통 비포 시리즈라고 부르는 그 시작이 비포 선라이즈였습니다.
0: 그거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배우들이나 제작진들이 네. 약속을 9년마다 우리 할까 처음부터 약속을 했을까요?
1: 일단 감독은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이고요. 네. 이분이 영화에 그 실제로 오랜 시간을 담는 게 이 작품만이 아닌 게 보이후드라는 영화는 실제로 12년 동안 찍었습니다.
0: 맞아요. 그 네. 어린 소년이
1: 어린 소년이 성장할 때까지를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단편 영화 찍듯이 이렇게 찍어서 12년 동안에 한 편의 영화를 만든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이니만큼 비포 시리즈의 시도가 아주 뭐 생소한 시도는 아니고요. 무엇보다 에단 워크 줄리 델피어의 호흡이 좋았던 거죠. 그 비포 선라이즈를 만들 때부터 뭐 큰 야심을 갖고 만든 게 아닌데, 그리고 사실 흥행이 잘 된 것도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1: 뜻밖에도 비포 선라이즈는 아카데미 후보에도 한 부문도 뭐 후보가 된 것도 아니고 흥행이 엄청나게 잘 된 것도 아닌데.
0: 근데 왜 이렇게 유명하지?
1: 근데 에단 호크, 줄리 델피, 리차드 링클레이터가 야, 그래도 속편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9년 만에 비포 선셋 만들고, 그럼 이왕이면 또 9년 뒤 하나 만들어볼까? 비포 미드나잇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배우와 감독의 합이 만들어낸 시리즈이고 네. 이 시작은 리차드 링클레이터의 개인적인 경험이었대요. 리차드 링클레이터가 60년생인가 아마 그렇거든요. 그런데 1989년이니까 30살 되기 직전에 어느 날 필라델피아에서 네. 에임이라고 하는 여성과 비포 선라이즈에서처럼 그렇게 밤새 필라델피아 거리를 걸어 다니며 수다를 떨었답니다.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 에임이라는 여성의 뭐 전화번호도 이제 받고 한동안은 연락을 하다가 연락이 이제 끊어졌대요. 그 얘기를 자기 친구이면서 또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했던

0: 킴 크리잔이라는 여성 작가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작가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아하. 예전에 유럽 여행할 때 기차에서 마치 비포 선라이즈처럼 기차 그때 프랑스 가는 기차였는데 거기서 노르웨이 남자랑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렇게 됐다. 자세한 얘기는 인터뷰에서 하지 않더라고요. 노르웨이 남자는 어떻게 됐는지는. 어쨌든
1: 본능적으로.
0: 그래서 나에게도 그런 좀 신기한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그럼 둘이 우리와 신화를 한번 써보자 해서 쓴 게 이제 비포 선라이즈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리차드 링클레이터가 정말 작은 독립 영화로 만들 생각이어서 유럽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미국 아무데서나 그냥 뭐 찍어도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1: 아, 그렇죠.
0: 네, 그렇게 시나리오를 썼는데. 마침 그때 다른 영화로 해외 유럽의 영화제를 갔다가 유럽에 그 헤드 유럽의 지역에서 촬영을 하면 지원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 이거를 남의 돈으로 찍을 수 있다고 그래서 지원금을 노리고 그럼 비엔나로 가자 라고 하고 해서 비엔나에서 찍은 게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1: 와 근데 일단 주연이 네. 에단 호크면은 네. 90년대 대단한 스타잖아요.
0: 제가 보니까 나이가 이따가 서른이 되기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에단 호크가 비포 선라이즈를 지금 보시면 정말 뽀송뽀송합니다.
1: 어. 아 그리고 그때 인기가 아마 어마어마했던 걸로 그렇죠. 기억나는데. 네.
0: 그 에단 호크가 그래서 원래 만약에 미국에서 촬영을 했다면 배우가 줄리 델피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 유럽에서 그렇죠. 기차를 탔기 때문에 프랑스 줄리 델피를 만나는 설정인데 그래서 애초 캐스팅 물망에 올랐던 상대 배우는 기네스 펠트로나 제니퍼 애니스톤 같은 배우들이 물망에 올랐었다고 해요.
1: 그래도 배우는 아무튼 탑급을 쓰려고 했네요.
0: 물론 그들이 나와서 미국에서 찍었어도 괜찮은 영화가 나왔을 됐겠다.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기억하는 비포 선라이즈의 그 느낌은 전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 사연 주신 강현지 씨처럼 그때 이 영화 보고 비내 가는 기차를 탔었어요라고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포 선라이즈 보고 나도 혹시 기차에서 이런 네. 보통 그런 일은 안 일어나잖아요.
1: 안 일어나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0: 기차에서 휴가 나온 군인이나 할머니 갖고 옆자리에 앉는 게 국룰 아닌가요?
1: 그렇죠. 근데 있잖아요. 이것도 이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신의 한 수인 게 네. 미국인들도 네. 자기가 태어난 미국 밖을 나간 확률이 맞아요, 우리보다 맞아요. 적어요.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특히 유럽에 대한 그 얘네들의 어떤 판타지가 네. 그걸 제대로 이게 지금 건드려버린 거죠.
0: 네.
1: 줄리 델피 같은
0: 그죠.
1: 예.
0: 그래서 비엔나를 배경으로 에단 호크와 줄리 델피의 합으로 영화를 찍은 것이 비포 선라이즈 시리즈가 18년이나 계속 이어지게 된 아주 포스터, 멋진 신의 한 수였죠.
1: 포스터 보니까 참 둘 다 풋풋합니다. 자, 그 시간이 이제 뭐 한 10여 초 남았는데요. 제가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아직 축구는 0대0 상황입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0: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3: 자, 30여 년 만에 재개봉을 하게 된 비포 선라이즈. 그러면 비포 시리즈 다 해요?
4: 아니에요. 이번엔 비포 선라이즈만 하고요. 사실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은 재개봉을 몇 번 중간중간 했었어요.
3: 맞아요.
4: 했었는데 이제 아마도 이제 30주년, 그러니까 30년이라는 시간을 또 이게 아마 개봉 30주년일 거예요.
3: 맞아요.
4: 만든 건 95년인데 국내 개봉이 아마 96년인가 그래서 개봉 30주년으로 이제 비포 선라이즈만 일단 이번엔 재개봉합니다.
3: 자, 네. 뭐 너무 유명한 이야기지만 제가 포털에 나와 있는 정도의 이야기를 일단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음악과 함께 살짝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부다페스트에서 기차를 탄 프랑스 여자 셀리는 미국 남자 제스를 만나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에 비엔나에서 같이 내려서 하루를 보냅니다. 짧지만 강렬한 시간과 강렬한 감정을 나눈 두 사람. 우연을 영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로맨스 영화 비포 선라이즈 재개봉과 함께 자 세윤 작가님의 세심한 설명을 더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내용은 그냥 우리가 흔히 뭐 기차나 좀 뭐 비행기 탈 때 옆에 네. 누가 앉을까
4: 한 번쯤은 생각해봤던 상상을 가장 근사하게 영화로 풀어낸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3: 네.
4: 에단 워크와 줄리 델피라는 캐스팅도 완벽했고 이 둘이 연기만 한 게 아니라 사실상 공동 각본가로 각본에 참여를 했어요.
3: 아 진짜요? 네. 그건 몰랐네요.
4: 그래서 에단 워크와 그 줄리 델피가 함께 시나리오를 써 내려간 작품이고 그래서 그 비포 선셋과 비포 미드나잇에는 아예 정식으로 크레딧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비포 선셋과 비포 미드나잇은 모두 아카데미 각색상 후보에 올랐거든요. 이게 왜 각본이 아니라 각색상이냐면 모든 속편은 그게 원작이 없어도 속편의 각본은 다 각색의 후보가 된대요.
3: 아. 네,
4: 어쨌든 그 시작이 된 원래 영화가 있으니까 그 영화로부터 이어지는 작품이니까
3: 그쵸.
4: 무슨 뭐 원작책을 각색한 게 아니어도 각본이 아닌 각색상 후보가 되는데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에 모두 리차드 링클레이터, 에단 워크, 줄리 델피가 공동 시나리오 작가로 아카데미 후보가 됩니다.
3: 근데 국내 영화계 상도 네. 각색상이 있어요?
4: 없어요.
3: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죠. 네. 생소하네요. 그러니까
4: 외국에는 각본과 각색을 나누어서 주고요.
3: 네. 네.
4: 국내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3: 그러니까 이게 네. 참...
4: 근데 이게 보통 그래서 영화를 보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비포 선라이즈에서 두 사람의 그 대화나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3: 네.
4: 아마도 즉흥 연기가 많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많이 했지만 놀랍게도 즉흥 연기는 거의 없이.
3: 아, 치밀한. 네.
4: 사전에 어차피 시나리오를 다 같이 모여서 쓴 거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고 거의 대본에 없는 말은 거의 한 게 없대요. 그야말로 철저하게 시나리오대로 찍었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게 비포 선라이즈의 생명력이고 이거 촬영에 11일 걸렸어요.
3: 와 진짜 저예산이네. 네.
4: 열흘 정도 만에 네. 영화 한 편 뚝딱 찍고 그렇게 약간 좀 여행 갔다 오듯이 그 감독도 배우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시간 보내고 온 느낌으로 가볍게 찍은 영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비포 선라이즈의 뭐 마지막 장면은 6개월 뒤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3: 네.
4: 실제로는 9년 뒤에 다시 만나죠. 그게 2004년

0: 2004년에 비포 선셋의 네. 이야기의 시작이고 이거는 이야기 자체가 영화 속의 시간이 실제로 그 흐르는 시간과 거의 이제 거의 일치하게 이제 찍은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는 작가가 돼서 프랑스에 온 이 주인공 제시

0: 선라이드도 좋은데 개인적으로 비퍼 선셋을 조금 더 좋아해요.
1: 이유가
0: 느낌이.
1: 네.
0: 그러니까 비퍼 선라이즈는 조금 더 뭐랄까요? 영화적인 구성으로 만든 느낌이 확실히 더 있는 작품인데 비포 선셋은 조금 더 자유롭게 찍은 느낌이 더 있고요.
1: 네.
0: 비포 선라이즈로 일단 관객이 두 사람을 알게 되었잖아요.
1: 네.
0: 제시와 셀린을 우리가 다 이미 마치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친구처럼 그 친구를 9년 만에 다시 만나서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를 가장 잘 끌어낸 게 저는 비포 선셋 같아요. 그 만듦새도 너무 좋고 특히 마지막 장면에 이 정도는 스포가 아닌겠죠? 예, 정 스포라고 생각하시면 30초만 잠시 그 볼륨을 줄여주시면 마지막 장면에 그 니나 시몬의
1: 네.
0: 저스트 인 타임을 틀어놓고 줄리 델피가 가볍게 춤을 춘단 말이죠.
1: 네.
0: 그러면서 줄리 델피가 에단 호크한테 얘기를 해요. 너 이러다 비행기 놓친다. 그때 남자의 대답은 나도 알아. 이렇게 끝나요.
1: 네.
0: 거기서 제가 너무 완벽한 엔딩이다. 이 영혼 어떡할 거야? 라고 해서 저는 그 엔딩 때문에라도 엔딩의 그 줄리 델피의 모습이나 에단 호크의 모습이 정말 그야말로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우리가 누군가 사랑에 빠져있다를 글로 쓰려면 얼마나 많은 페이지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영화에서는 눈빛 하나 아니면 표정 하나로 그 모든 게 설명 가능하다는 게 비포 선셋의 엔딩이라고 생각해요.
1: 아니 근데 네. 실제로 이 정도면 선남 선녀 커플이
0: 네.
1: 진짜로 뭐 영화 뒤에서 네. 뭐 공식적으로 난 어페어 같은 거는 없었나요?
0: 남사친 여사친이고요.
1: 네. 네.
0: 그 이때 근데 영화 속의 비포 선셋에 함께 시나리오를 썼기 때문에 본인들의 상황에 살짝 반영이 좀 되어 있는 게 영화 속에서 제시는 이제 결혼을 했었는데 그 결혼했던 관계가 지금은 쉽지 않은 걸로 이제 언급이 돼요. 그때 실제로 우마 서먼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상황들까지도 자연스럽게 영화에 녹여낸 거고 조금은 그 슬픈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이 비포 시리즈의 모든 시작은 리차드 링클레이터가 1989년 어느 밤에 필라델피아 거리를 밤새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던 한 여성 그 이름 에임이라는 여성과의 경험에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약간 기대가 있었대요. 비포 선라이즈를 만들었을 때 혹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1: 아 맞네. 영화를. 네.
0: 그러니까 자기는 이거 우리가 나눴던 대화도 좀 반영됐는데 라는 생각에 약간 기대를 했는데 이제 연락이 없었대요. 그리고 나서 비포 선셋까지 만들었는데도
1: 연락이 없어.
0: 연락이 없었고 왜냐면 그 사이에 심지어 인터뷰에서
1: 얘기를 했구나.
0: 내가 에임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시작된 시리즈라는 것도 일부러 드러냈는데 연락이 없더래요.
1: 약간 쎄한데.
0: 그러다가 2010년쯤에 그 에임이라는 여성이 친구로부터 연락이 온 거죠.
1: 벌써.
0: 사실은 에임이가 24살에 세상을 떠났다. 네. 근데 그 시간이 언제나 비포 선라이즈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1995년에 영화가 나왔잖아요.
1: 네.
0: 1994년에 에이미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1: 너무 안타깝네요.
0: 라는 얘기를 그 어쩌면 다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비포 선라이즈와 비포 선셋까지 만들고 나서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리차드 링클레이터가 해요. 그러니까 뭐 둘이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연인 관계로 발전되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과 자기 인생의 하루를 너무 즐겁게 보냈던 기억이 좋아서 영화를 만든 건데 그 사람과 다시 만나서 내가 너 때문에 영화 만들었잖아라고 즐겁게 얘기할 기회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리처드 링클레이터의 그 이야기까지 더해져서 저에게는. 영화는 너무 좋은데 영화 뒤의 이야기는 조금 슬픈 작품이기도 해요. 네.
1: 아무튼 뭐 할리우드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뭐 편견들이 있잖아요.
0: 근데 네.
1: 이 두 배우도
0: 네.
1: 뭔가 그 선을 잘 지켜서 네. 영화의 이 순수성
0: 네.
1: 29년 아니야 39, 27, 27년간의
0: 네.
1: 그 팬들을
0: 네.
1: 다 모든 그 시리즈가 다 8점대를 훌쩍 넘는 이런 좋은 점수를 받는. 참 그 흔치 않은 시리즈를 그렇죠. 남겼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0: 그 비포 선셋은 실제로 비포 선셋의 풍경이 필요해서 15일 동안 찍었는데 모든 촬영을 이제 그 시간대.
1: 네.
0: 늦은 오후에만 촬영을 한 거예요.

0: 그렇죠. 네. 그 15일이지만 거의 사실은 뭐 일주일 정도 찍었다고 봐야 돼요. 시간상으로는. 네. 하루에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생명력 있는 이야기를 담아낸 네, 비퍼 선셋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 2004년 작품입니다.
1: 네. 네. 아, 지금 막 보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상영을 안 해요. 아쉬워요. 박범희님.
0: 뭐 멀티플렉스 체인 단독 개봉이라서 네, 아마 상영관이 많지는 않을 텐데 네. OTT로도 이제 물론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 힌트송 들려드린 Come Here 같은 노래를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노래이지만 비엔나의 레코드샵에서 청음실에서 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처럼 그 장소가 만들어주는 어떤 기억이란 게 있잖아요. 그 비퍼 선라이즈를 극장에서 누군가와 본다면 그 느낌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극장에서 혼자 보더라도 예전에 극장에서 함께 보았던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영화를 본다면 또 새로운 느낌일 수 있겠죠. 네.
1: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명대사 소개받습니다.
0: 제가 아까 되게 좋아한다고 말했던 비퍼 선셋 그 마지막에 니나 시몬 노래 틀기 전에 네. 줄리 델피가 직접 노래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 아, 생각나요.
0: Watch for a Night를 직접 부르는데 줄리 델피가 직접 쓰고 만든 노래예요. 줄리 델피는 솔로 앨범을 발표하시기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네. 비퍼 선셋에 무려 세 곡이나 자기 노래가 사운드 트랙에 들어가 있는데 그 직접 이제 수줍어하면서 에다노카한테 얘기하죠. 노래가 세 개가 있는데 하나 골라봐. 하나는 고향에 대한 노래, 하나는 전 남친에 대한 노래, 하나는 그냥 왈츠야. 그랬더니 에다노크가 그냥 왈츠 들을래 해서 부르는 그 장면을 영화에서 직접 네네. 직접 준비해봤습니다.
1: 자, 줄리 델피의 목소리입니다. A Waltz for a Night.
2: Okay. What do you want to hear? I have three songs in English. One's about my cat. One's about my ex-boyfriend, well, ex-ex-boyfriend. And there's one about, well, it's just a little waltz.
3: A waltz? Yeah. Play the waltz.
2: I haven't played it in a while. Are you sure?

0: No, one more, please.
1: No,
0: please, come on.
1: No. Please, it was our deal. One song. No. You're gonna have your tea and then.
2: 뭔 딜이야? No.
3: 아 줄리아 필인데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2: 아, 네. 그래 지금 저희는 사실 그 땡튜브로 그 모습을 살짝 봤는데,
3: 네.
2: 그냥 뭐 반팔 러닝셔츠 하나 입고,
3: 네.
2: 이렇게 편안하게 기타 치면서 보통 1절만 하는데,
3: 네.
2: 다 불러주네요.
3: 그렇죠.
2: 네.
3: 자기 뭐 부르기 싫은 것처럼 하지만 불러보고 싶었던 거지.
2: 그렇지. 근데
3: 그러면서 너 비행기 놓친다 라는 말을 속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2: 근데 아무튼 영어는 잘하고 볼 일입니다. 이분이 저기 그 세 가지 색 연작 시리즈 거기서 화이트인가 거기에 주연을 맡으셨죠.
3: 네.
2: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이제 저도 한참 막 유럽에 대한 판타지가 있을 무렵에 유럽은 뭔가 미국과는 여성들의 분위기가 참 다르구나.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이제 줄리 델피였거든요.
3: 비퍼 선셋에 보면 그 줄리 델피가 연기하는 셀린의 부모님이 잠깐 나와요. 좀 재밌고 이상한 부모님.
2: 아, 이상한
3: 실제
2: 부모님.
3: 부모님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재밌고 이상한 부모님 밑에서 커서 이렇게 재밌고 이상하고 사랑스러운 배우가 되신 거죠.
2: 아, 네. 진짜 대단합니다.
3: 네. 예. 그래서 대사는
2: 네.
3: 그래도 이게 그리고 나서 2013년에 이제 비포 미드나잇까지 나오게 되지만 오늘은 비포 선라이즈의 대사를 준비했고요.
2: 네.
3: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비포 선라이즈에서 이게 둘이 카페에 마주 앉아서 손가락으로 전화기 모양 만들어서 전화 통화하는 상황극을 하잖아요. 줄리 델피가 갑자기 상황극을 시작했는데 에다노크가 너무 잘 받아주죠. 그렇게 잘 통하는 커플인 거예요. 그냥 사전 얘기 없이 시작한 상황극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장면을 준비해봤습니다.
2: 네.
1: 드링 드링 드링 드링 드링 드링 Pick up.
4: What?
1: Pick up the phone.
4: Hello.
1: Allô?
4: Hmm?
1: Vanny, c'est Céline.
4: Ah.
1: Comment ça va?
4: Ça va bien. Et toi?
1: Il m'est arrivé quelque chose d'incroyable.
4: I've been working on my English recently. Would you want to talk in English just for laughs?
1: Yeah, okay. That's a good idea. I met a guy on the train and I got off with him in Vienna. We're still there.
4: Are you crazy?
1: Probably. And he's so cute. He has beautiful blue eyes. Nice pink lips. Greasy hair. I love it. I like to feel his eyes on me when I look away.
2: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3: 네.
2: 사겨라. 사겨라. 대놓고 아예 그냥 고백을 네. 이렇게 해버리는.
3: 이게 상황극으로 네. 자기 친구랑 통화하는 설정을 했는데 에다노크가 친구 역할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놓고 상대를 앉혀두고 이 남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기차에서 남자 하나 만났잖아. 크레이지? 뭐 이랬는데.
2: 아직까지 걔랑 같이 있다?
3: 네. 그런데 그 남자가 좋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남자는 아름다운 파란 눈을 가졌고 분홍빛 입술을 가졌고 기름긴 머리도 마음에 든다.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내가 다른 곳을 쳐다볼 때 그 사람이 나를 몰래 바라보는 느낌이 제일 좋아. 나는 대사인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보통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의 뭐랄까 제스처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2: 그렇죠.
3: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게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제스처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다른 곳을 볼 때 나를 몰래 바라보는 눈빛이 또한 사랑일 수 있구나. 네. 어쩌면 그게 더 멋진 사랑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게 이 비퍼 선라이즈의 이 장면, 이 대사였고요. 비퍼 미드나잇은 좋지만 약간

0: 슬픈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이제 이들이 점점점 나이를 먹어서 처음 만날 때로부터 18년이 지나서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로,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1: 네.
0: 비포 미드나잇 부부 제가 무슨 그때 글을 썼었냐면 해리포터 시리즈가 끝났을 때, 10년에 걸친 시리즈가 끝났을 때 외국의 평론가가 뭐라고 썼냐면 해리포터 시리즈는 해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다. 해리가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느냐에 대한 이야기였다. 라는 10년 시리즈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비포 시리즈는 어른들을 위한 해리포터 시리즈 같은 거라고 쓰면서 제시와 셀린느가 그래서 사랑하니 아니면 같이 살았니 영원히 행복하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둘이 함께 삶과 사랑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18년을 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포 미드나잇까지 보면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시리즈예요. 비포 시리즈. 네.
1: 자, 30년 만에 재개봉을, 물론 이제 뭐 특별한 멀티플렉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뭐 청춘이라면,
0: 네.
1: 네, 또 특히 사랑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참고해서.
0: 희한하죠. 이런 영화가 그전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고 뒤에도 있었을 텐데 이만한 영화가 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1: 그게
0: 이
1: 운명
0: 느낌에.
1: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감독님의 그 운명 같은 서사도 그렇고, 정말 이 팀은 정말 이 영화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들이 왜 배우가 되고 왜 감독이 됐는지에 대한 어떤 사주가 딱 들어맞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0: 그리고 이 배우들도 자기 필모그래피에 이 시리즈가 있어서 너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1: 네.
0: 네.
1: 자, 좀 있으면 지금 일단 축구는 0대 0이고요.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지금 흐르는 이 곡은 뭔가요?
4: Before Midnight 엔딩곡이고요. 네. 해리스 알렉시우의 이아에나 땅고 탱고를 위해라는 노래고 아. Before Midnight의 배경은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비엔나 파리에 이어서 그리스에서 마무리되는 세 편의 여정이에요. 네.
3: 아, 참 이럴 때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 이게 Before Sunrise 영화 안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그 날이 6월 16일이에요. 6월 16일에서 6월 17일까지의 시간을 보낸 거거든요.
3: 네.
4: 지금이 딱 그때입니다.
3: 그러네요. 오늘이 딱 19일인데. 네.
4: 비포 시리즈 보기 좋은 때입니다.
3: 자, 작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4: 네, 고맙습니다.
3: 자, 축구 소식은 뒷집 문세형님께 맡기면서 전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0: 안녕하세요. 트리플S 다현,
1: 시온입니다. 자신감이 떨어져서 잠시 방황했던 시기에 멤버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참 든든했어요.
0: 저 역시 힘들어할 때가 있었지만 다른 멤버들이 한 마음으로 위로를 해줬죠.
1: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은 순간 곁을 보면 23명의 언니 동생들이 항상 저를 향해 따뜻하게 웃어주고 있었습니다.
0: 혼자 감당하기 벅찬 무게도 다 함께 나누면 가벼워지죠?
1: 함께라는 말이 주는 큰 힘을 믿습니다.
0: 함께 걷는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반가운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 전반전 0-0으로 비긴 상태로 이제 후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반전 쭉 보니까 멕시코도 아주 긴장 많이 하던데요. 예. 할만하다. 해볼만하다. 예. 우리 선수 지금 선전하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응원하자. 아자아자.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힘!

0: 네. 이번 본선 무대에 오른 48개국의 그 나라를 다 호명하면서 그 48개국이 다 같이 친구가 되고 어깨를 다 어깨 동무하면서 예, 이 지구촌의 축제로서 축제의 장을 한번 좀 멋지게 만들어 보자. 뭐 그런 응원의 곡을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냥 누가 우승할지는 모르는 거야. 그냥 우리는 즐기는 거야. 월드컵 챔피언스라는 제목의 노래 I Show Speed의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로 손꼽히는 스트리머예요. I Show Speed가 2026년 월드컵 공식 음반에도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막 멕시코와의 경기가 후반전이 시작이 됐는데 그 유니폼이 약간 연보라색 우리나라 팀들이요. 예, 이게 원정팀은 이제 그런 걸 입어줘야 되는데 전 너무 순하던데요. 응? 좀 연하고 순해. 그냥 새빨간 그 강렬한 그 유니폼이었으면 더 좋겠다 싶은데 좀 이렇게 술렁술렁 연해 보이는 게 조금 약간 좀 마음에 걸립니다만 그러나 플레이를 뭐 앙팡지게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기대합니다. 지금 멕시코와 대한민국의 월드컵 2차전, 예선 2차전이죠. 이제 32강으로 가기 위해서 최선의 그 힘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저 선수들에게 선의의 경쟁자인 또 멕시코에게도 선전하라고 같이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불금입니다. 예, 날씨도 그렇고 응원의 열기도 뜨겁게 시작하는 금요일입니다. 멕시코 축구는 멕시코에 또 음악은 여러분 곁에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티귿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5: 딱

0: 메디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지카.
7: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8: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9: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0: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1: 안녕하세요.

멕시코 노래입니다. 멕시코 노래가 나가는 사이에 멕시코가 한 골 넣었네요. 아, 신났겠다. 아, 멕시코가 1대0으로 지금 리드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예, 경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쓰리 테너인 로스트레스 테노레스 메히카노스의 시엘리토 린토, 예, 아름다운 내 사랑, 아름다운 하늘, 직역하면 그렇지만 아름다운 내 사랑을 뜻하는 셀리토 린토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이 멜로디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내 사랑아 울지 말아요 노래 불러요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잖아요 멕시코 쪽에서는 그렇게 노래를 하고 싶을 겁니다 김혜진 씨 축구하고 거리가 좀 먼 꽃집에서 꽃 정리하고 있답니다. 주문 들어온 꽃바구니가 3개나 있어서 아침부터 좀 바빠요. 이거 다 정리하고 나면 한국이 승리했다는 소식 들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요. 저는 사실 마음이 지금 막 너무 쫀쫀해지고 있거든요.

방송 진행하랴, 음악 들으랴, 여러분의 사연 접하랴, 또 눈으로는 TV를 좀 이렇게 슬쩍슬쩍 보면서 경기도 좀 보랴. 예, 아주 마음이 바쁜데 끝날 때쯤 되면 좋은 결과가 있길 예,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팀은 지금 아주 선전하고 있고요. 비록 약간 실수로 우리가 1대0 리드를 내주고 있지만 예, 만회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열차게 응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리드를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더 힘차게 응원을 해야 됩니다. 아마 거리에 나가 있는 그 응원객들 지금 뭐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각 회사마다 큰 TV를 통해서 같이 모여서 같이 그냥 막 으쌰으쌰하고 예, 벌써부터 치맥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대표님 대부분 회사의 대표님들이 이럴 때큰 마음을 쏟는 거죠. 예. 아, 야, 지금 업무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 다 같이 응원하고 우리가 파이팅 하는 뜻에서 내가 햄버거 쏠게. 우리 다 같이 둘러앉아서 먹으면서 하자. 뭐 그런 그큰 마음들이 오늘 펼쳐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트레인의 노래입니다. Hey Soul Sister.

너무나 익숙한 노래, 뭐 응원곡이죠 다 지금. 데이식스 웰컴 투 더 쇼 들으셨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중간중간에 경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이 방송을 들으며 예측하거나 그리고 또 경기의 그 결과를 뭐 이렇게 정보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일하시는데 이제 그 뭐 일단은 실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TV를 볼 수 없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라디오를 귀를 더 기울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임감 있게 제가 중간중간에 짧게라도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뭐 큰 내용 없이 1대0으로 멕시코가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가운데서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서 경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손흥민 선수하고 이재성 선수가 교체 아웃됐고 그리고 누가 들어갔지? 오현기 선수하고 황희찬 선수가 지금 투입돼서 아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멕시코 아주 센 팀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술 축구는 아니다. 예. 그래서 진짜 해볼만하다. 그리고 우리 팀이 너무 지금 조직적으로 탄탄해서 잘하고 있다. 단지 그 한 골은 정말

정말 너무 아쉽게도 그 골키퍼가 실수를 한 예, 그런 거로 어처구니 없이 한 골을 아쉽게 내준 거 뭐 그거 외에는 뭐 지금 뭐 너무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고 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네. 그 1부 끝곡으로 이 노래를 전해드리면서 잠시 2부를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펫 연주자인 그 일리아 세로프하고 그리고 폰초 산체스가 노래를 한 탠저린 예, 이 노래 들으면서 2부를 준비합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라디오 스튜디오라고 해서 라디오만 있는 건 아니다. 지금 저 앞에는 큰 TV 모니터가 있는데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하는 그 큰 이슈가 있을 때, 예, 그럴 경우 저 TV를 켜고 방송을 하는데, 예, 오늘이 그날이다. 우리나라가 축구하는 날. 나는 말이 좀 느린 편이라서 역동적인 스포츠 중계에 적합하지 않지만 그래도 스코어 정도는, 예, 알려드릴 수 있다. 한국 대 멕시코. 지금 스코어는 0-1로 우리가 리드 당하고 있다.

축구는 축구고 오늘은 단오 날이다. 단오. 아침 일찍 창문 열고 환기시키고 그리고 깨끗한 물에 머리 감고 부정적인 말을 입에 올리지 않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 게 이 단오에 해야 할 일이라는 거 그런 거 보면은 1년 중에 오늘만큼은 긍정의 에너지를 듬뿍 채우라는 그런 의미인 거다.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먹고 좋은 얘기만 하고 그 좋은 에너지가 있어야 지치고 피곤한 여름도 버틸 수 있다는 거겠지. 축구에 대해서도 우리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말자. 아유 저걸 왜 아이고 저는 이런 말 하지 말고 남아있는 후반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단오날 아침 우리 대한민국 응원단이 할 일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선수들이 그저 그냥 어디 다친 데 없이 최선을 다해주기만 바란다. 근데 뭐 골까지 넣어주면 그거 진짜 정말 땡큐 베리 마치지. 한 골 말고 두 골. 그래. 또 역전 가보자. 역전. 2-1 역전. 내가 사실은 1-1 비기는 거를 점쳤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두 골 앞으로 넣고 2-1로 마무리하는 긍정적으로다가 응? 기대해본다.

아유, 큰 위로 되는데요. 아유, 시원한데요. 네. 짜증을 내서 뭐하고 성화를 부려서 뭐하냐. 속상한 일들이 많지만 그냥 좀 느긋하게 그렇게 살아보자 니나노. 그 니나노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의 스킬이 있죠. 니나노 이런. 아, 그거 배워보고 싶다. 송소희 씨한테 개인 레슨 해보고 싶다. 시간 내줄 수 있나 모르겠지만. 아, 너무 참 매력적인데요. 이게 이게 경기민요인가? 어느 민요인데, 그쵸? 경기민요죠? 네. 송서희와 두 번째 달의 태평가. 황준호 씨, 아저씨, 제가요, 니나노를 따라 부르게 될 줄 몰랐네.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술 취하면 항상 부르시던 곡인데. 축구 끄고 이제 저 일하러 가야 합니다. 아유, 그러셨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저기 인이어 모니터라도 끼고 가세요. 제가 중간중간에 중계를 좀 해드릴 테니까. 지금 아직까지 큰 변화 없이 1대0으로 멕시코가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서 아주 열띤 공방이 있습니다. 치열하고 골 들어갈 찬스가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아슬아슬하게 옵사이드 걸렸군요. 김신혜 씨, 남편이 운전하는 차 타고 대전에서 자취하는 딸한테 가는 중. 오래간만에 라디오 틀었는데 라디오 속에 문세님이 계시네요. 또 문세님이 전해주시는 축구 소식에 남편이 에헤라, 에헤라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요. 이런 축제의 시간들, 쫀쫀하지만 가슴 졸이고 막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행복한 그런 축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상 못한 선곡에 국악도 응원이 가능하다는 걸 깨우치게 해준 노래 감사합니다. 신서보 씨. 그래요. 오늘은 단오날입니다. 단오. 부정적인 말은 우리 아예. 그리고 좋은 음식, 좋은 말만 하는 단오 되시길 바라겠고요. 메간 트레이너 노래 들으신 동안에 혹시 우리가 골 넣으면 제가 중간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메간 트레이너의 All About That Bass입니다.

메간 트레이너의 All About That Bass 이어진 신승훈 별의 순간. 신승훈 씨도 아마 지금 집에서 혼자 소파에서 혼자 응원하고 있겠죠. 어제 신승훈 씨하고 잠시 저녁 시간에 식사 같이 하면서 만났는데 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앨범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곡 병이 걸렸는지 어마어마하게 작곡을 많이 하고 작곡을 위해서 여행도 떠나고 작곡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있는 그래서 그게 이제 떠오를 때가 있어요. 작곡에 어떤 신들릴 때가 있는데 잠깐 들려주는 그 새 음원이죠. 새 음원들. 아직은 가사가 안 붙어있는 그냥 흥얼흥얼거렸던 그런 노래들도 어찌나 그렇게 세련되고 그리고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랄까? 예. 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서 또 언젠간 그냥 불현듯 또 새 앨범 냈어요 하고 방송국에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신승훈 씨의 향학열 같은 작곡열이 요즘 느껴지고 있는 예. 별의 순간이라는 제목의 노래 들었습니다. 최승환 씨가 형님 뭐 다들 추구에 들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와중에 그냥 이런 차분한 신청곡 하는 곡 해도 되겠습니까? 머레이 캐리의 My All이라는 제목의 노래 아침부터 이 노래가 갑자기 듣고 싶어지는군요 하면서 그러면 이 노래를 준비하는 동안에 잠시 축구 중계를 보니까 아직 스코어는 변함이 없이 0-1로 저희가 끌려가고 있는데 조규성 선수가 골로 아니 그러니까 골대 바로 앞에서 그냥 헤딩을 해서 결정적으로 들어갈 뻔한 걸 멕시코 골키퍼가 가까스로 막아낸 그런 장면이 있어요. 아, 저거 들어가면 1-1 아, 이문세 스코어인데. 아. 머레이 캐리. 예, 스탠바이. 큐.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태아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3: 아, 오늘은 방송 진행하랴, 또 축구 중계도 하랴, 뭐 조금 산만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또 행복한 날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한 마음이 돼서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하루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인저리 타임, 그러니까 마지막 그 시간은 다 끝났고요. 이제 1분 정도 인저리 타임이 남아있는 가운데 아직 결과는 0-1로 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제 1분 후에는 모든 게 종료가 됩니다. 이 방송도 지금 1분 30초밖에 안 남아서 이 방송이 끝나면 휩쓸이 불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마지막 공격, 마지막 드로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어제도 끝곡으로 이 노래, 이 음악 전해드려서 너무 짧게 들었는데 오늘도 다시 듣습니다. 샤카타게 Lovely Day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문세였습니다.

0: 예, 지금 휘슬이 불려졌군요. 1대0으로 멕시코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예, 승리를 거두는 걸로 2차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선수들 너무 잘하셨고 수고 많았고 뭐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남아프리카 공화국만 우리가 이겨준다면 32강은 무난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또 인사드립니다. 내일 또 만나요.
1: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유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광고 김신영입니다. 5300번님의 사연입니다. 오늘이 단오잖아요. 원래 조선시대엔 설날 추석과 함께 3대 명절이었다고 하던데 지금이라도 재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워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설날 추석 쉬잖아요. 단오까지 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이러면 저랑 찌찌뽕. 예, 이 계절 이 날씨 쉽지 않아요. 그래도 단오날답게 모두의 안녕과 풍요를 바라면서 정화의 만곡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예, 오늘 금요일 첫 곡은요, 바로 손디아의 첫사랑. 어쩌다 발견한 하루 OST라고 합니다. 예, 제가 이 드라마를 못 봐가지고, 예, 노래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유명하다. 그리고 오늘이 단오날, 단오날이면은 청포물에 머리 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단오제. 예, 맞죠? 예, 그럼 됐어요. 예, 알면 됐어요. 알면 됐고, 옛날에 청포물 하니까 예전에 어성초 샴푸 되게 유행하지 않았나요? 예, 어성초. 그 약간 그 고기, 그 물고기 그 느낌. 예, 거기 또 있었다. 청포물. 예, 여자는 청포물에 이제 머리를 감고, 남자는 씨름을 하고, 오늘 씨름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씨름 너무 재밌지 않을까요? 예, 이길 수 있을 텐데. 예, 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풍요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0: 오늘 단오날이니까. 예. 그리고 3, 4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야기와 그리고 또 음악이 귀 기울인 시간이죠. 뉴뮤직 노라이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볼륨업 부탁드리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지긋지긋 무조맨
10: 디어실 원스야.
11: 딱

0: 메디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Bet I don't

청해방국 6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CJ 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스페인 기미명가 벨라 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 떡볶이에서 떡볶이,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로스트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로즈에서 신발 교환권을 드립니다. Dirty pop. Yo. E.T. Sick and tired of hearing all these people talk. 금요일엔 팝송 금팝. What to do with this pop life and when is it gonna fade out? Then you got to. 불금의 드리블, 불금의 몸풀기 금팝. 일단 시작은 저의 추천 팝이죠. 예. 아, 일단 북중미 월드컵이 지금 꽤 예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재밌게 흘러가고 있고. 아,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게 월드컵 하면 이제 리키 마틴이 생각나지만 저는 사실 샤키라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샤키라 노래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예, 로까, 예, 약간 미쳐 있는, 예, 약간 그런 이제 의미죠. 예, 로꼬가 이제 미쳤다라는 뭐에 미치다, 예, 요건데 저는 이제 로까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요 노래도 딱 그 한여름에 그 샤키라 로까 이 뮤직비디오 보면 축구를 하는 그 거리 위에서 축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딱 월드컵과 딱 어울리는 노래 샤키라의 로까 듣고 올게요.

네, 샤키라의 로까, 예, 노래 듣고 오셨고요. 금쪽 같은 팝송 금팝,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의 오다 사연으로 퀴즈 메이킹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오다 주인공은 누구더냐. 예, 우리 7288번님. 언니, 저 침대에 부름을 밀어내고 운동 갑니다. 당뇨 비켜, 중성지방 저리 가, 파이팅 하고 올게요. 제 운동성 좀 틀어주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예, 이 노래 들으면은 바로 이제 천국의 계단은 한 시간은 가능하지 않아요. 예, 이것은 우리 오 작가님은 천국의 계단을 모르는 사람이다. 예, 진짜 아 10분 해봤어요. 에이, 그게 뭔가요? 한 시간 무리? 예, 무리다. 예, 데드리프터부터 벤치프레스 더블로 무게치기 가능하다고요? 아니요. 이 노래를 들어도 힘들어요. 예, 그냥 위로를 받는 거다. 예, 위로 삼아 갈 수 있다. 예, 모두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무게를 치는 거 상관없어요. 근데 내 몸에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운동이 돼 있는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다치면 안 되고요. 그렇다면 오늘 직독직해 퀴즈 바로 나갑니다. 이 노래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방송인 켈리 클락슨이 2012년에 발표했던 싱글인데요. 자존감을 높여주는 가사와 그리고 파워풀한 보컬 덕분에 빌보드 핫100에서 3주 1위를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그해 그래미 어워즈에서 베스트 팝 보컬 앨범에 이제 또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 아, 요게 또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야구팀 라이온즈의 김태훈 선수의 등장곡으로도 유명합니다. 직독직해라면 더 강한, 더 힘센. 자,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건 빠지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예, 정답 기다리면서 켈리 클락슨의 더 강한 듣고 올게요.

네, 오늘 직독직해 퀴즈 정답은요. 더 힘센, 예, 스트롱거. 예, 스트롱거였습니다. 켈리 클락슨의 노래였고요. 당첨자 10분 추첨해가지고 건강유산균 보내드리면서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귀한 신청팝 만나볼게요. 우리 8002번님. 요즘 드라마 도깨비를 다시 정주행인데요. 도깨비 OST에 명곡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팝송도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바로 내 사랑 라세린드의 허쉬. 얼마나 달달하게요. 정이 없는 스윗함 이 노래로 채워봐요 라고. 어디 딴 데 다 가봐요. 어디가 스윗해. 예, 내가 딴 거 웬만한 거 다 들어봤는데 거기도 스윗하지 않더만. 예. 근데 저는 몰랐는데. 예, 도깨비도 봤거든요. 근데 저도 되게 늦게 봤어요. 막 똑바로 막 한 해 한 해 기다리면서 보는 스타일은 아니고 한 번에 몰아보는데 들으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우리 4788번님. 아리아나 그란데의 POV 신청합니다. 요즘 라디오에서 팝송이 나오면 일단 해석 가사부터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신디는 어때요? 저도 똑같아요. 예. 저는 그 가사와 함께 또 노래를 들어요. 예, 해석본을 듣고 이거는 이런 느낌으로 불러서 이런 창법이 나왔구나 생각을 하죠. 예. 또 얼마 전에 아리아나 그란데도 헤어졌잖아요. 예. 이별 소식이 있습니다. 예. 제가 늘 주간 김요키를 보기 때문에 자, 이런 할리우드 소식들, 소식통들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노래는 라세린드의 허쉬. 이거 들어보면 알 것 같고 아리아나 그란데 화이팅이네요. 예. POV 듣고 올게요.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류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0: 소식 듣고 선물 타고 근황 퀴즈. My heart is paralyzed. My head was oversized. 조물조물 나물 묻히듯이 온갖 소식들에다가 선물까지 잘 버무려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에는요, 예, 퀴즈 도움 당첨 친구가 왔어요. 바로 오 작가님 활약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오 작가님 나와주세요.
1: 네, 이번 주 당번입니다. 첫 번째 문제.
0: 잠시만요. 슬프게 얘기하세요.
1: 이번 주 당번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청취자들의 근황 퀴즈 드립니다. 3050번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여름이 되면 너무 신나요. 수박, 포도, 복숭아, 그리고 이 과일을 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유독 이 과일

0: 이래 노란색도 참 좋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과일은 아삭하고 단맛이 나고요. 노란 껍질과 통통한 타원형의 모양입니다. 이 모양 때문에 튀어나온 배꼽을 두고 이거 배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과연 이 과일의 이름은 뭘까요? 1번 메론, 2번 자두, 3번 참외.
1: 자, 정답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2: 문자 보내실 곳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요금이 빠지는 문자샵 8000번 활짝 열려있어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요. 프리, 공짜, 공짜입니다. 오예!
1: 네, 여러분들의 정답을 기다리면서 힌트송 가볼게요. 조그마한 힌트가 됩니다. 아웃사이더의 외톨이.

0: 네, 노란 껍질에 통통한 타원형의 과일. 정답은 바로 3번 참외였습니다. 참외는 여름하면 떠오르는 제철 과일 중에 하나고요. 근데 해외에서는 참외를 잘안 먹죠. 그리고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먹는 참외는 품종을 개량해서 더 당도가 있고 맛있는 거라고 해가지고 코리안 멜론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수분이 많아서 여름철엔 딱이다. 말씀드리고요. 당첨자 추첨해가지고 보습크림 앵겨드리면서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1: 네, 두 번째 문제는 축제 근황 퀴즈들입니다. 월요일이었죠. 6월 15일부터 강릉 단오제가 시작됐는데요. 전통적인 행사는 물론이고요. 창포물로 워터밤을 즐기는 프로그램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민간 축제는 강릉 단오제자. 맞으면 O, 틀리면 X.
0: 자, 정답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2: 문자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뭐긴

0: 네, 딴따라박의 페스티벌, 예, 노래 듣고 오셨고요. 자, 정답을 알려드려야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민간 축제는 강릉 단오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바로 O입니다. O. 강릉 단오제를 두고 천년의 축제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작된 연도를 자세히 모른다.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죠. 예, 역사 기록에 따르면 고려 시대가 기원인 걸로 또 추측이 되는데요. 일단 이 단오제가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 전쟁 때도 단절 없이 쭉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또 유산에 등재가 됐다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당첨자 추첨해가지고요 건강유산균 보내드리고요. 우리 오늘 당첨된 예 너무나 즐거운 오 작가님.
1: 네, 너무 즐겁습니다.
0: 네.
1: 스포츠 근황 퀴즈 드릴게요. 얼마 전 배드민턴계의 역사가 새로 쓰였죠. 바로 이 선수가 세계 배드민턴 사상 최초로 커리어 누적 상금 300달러, 하나로 45억 7천만 원을 넘기는 기록을 세운 건데요.
0: 300만.
1: 아이고, 죄송합니다.
0: 네.
1: 300만 달러.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배드민턴 여제라 불리는 우리나라 선수의 이름은 뭘까요? 1번 안세영. 2번 신유빈.
0: 자, 정답 보내주실 곳 어디죠?
2: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여러분들의 정답을 기다리면서 빅뱅의 배드보이 듣고 올게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과연 뭘까요? 예, 정답.

0: 12번 안세영 선수였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모든 메이저 대회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제 금메달, 그리고 23년에는 세계선수권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도 이제 금메달. 정말 꽃길이 아니고 이제 금길만 걷는 중이고요. 또 누적 상금이 300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녀 선수 모두 통틀어서 역대 최고액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일단 배구는 김연경. 예, 뭐 축구는 손흥민, 예, 여자 축구 지소연, 그게 딱 있듯이 배드민턴 통합 짱은 안세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표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멋있죠. 예, 당첨자 추첨해가지고 속옷 세트 보내드리고요. 자, 지신 거 아니죠, 오 작가님?
1: 네, 괜찮습니다. 예,
0: 너무나 행복한 목소리로.
1: 와우.
0: 마지막 문제 부탁드려요.
1: 마지막 문제는 기념일 근황 퀴즈 나갑니다. 6월 21일 일요일은 세계 이것의 날입니다. 이것은 고대 인도에서 시작된 심심수련법이자 철학인데요.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고 정신을 수행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효리 씨가 이것 강습을 열면서 아난다 선생님으로 불리고 있죠. 과연 이것은 뭘까요? 주관식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정답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주관식으로 드렸고요. 정답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2: 세세 마이크 체크. 정희 선생님들 들리시나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샵 8000번 활짝 열어놨고요. 미니 뭐라고요? 공짜 프리. 여러분의 사연 놓치지 않을 거예요.
0: 네, 정답자분들께는요 텀블러 세트 바로 보내드리고요. 정답은 3부에 발표가 되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면서 노래 또 기다려주시니까 예, 또 특급 힌트 가야죠. 진우션의 에이요, 그리고 윤희의 가, 이거 다 드렸다. This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0: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 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망고 김신영입니다.
1: 청아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2부에 내드린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고대 인도에서 시작된 수련법이자 이효리 씨가 아난다쌤으로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것. 정답은 요가입니다. 요가. 예. 잠시 후에는요, 귀한 사연들, 그리고 노래들을 모아 모아 오는 시간이죠. 노뮤직 노라이프 함께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우리 아난다쌤, 이효리의 뱃걸. 예, 요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참나.

음악이 없다면 인생도 없다. 김영창 정희 선생님들과의 뮤직 토크 타임. 노 뮤직 노 라이프. 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인 만큼 적극 참여 부탁드리고요. 듣고 싶은 노래, 뭐 하고 싶었던 이야기,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노미오노라, 예, 첫 번째 사연, 우리 고윤희 씨. 유퀴즈 나온 신디를 보면서 울다가 웃었습니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서 글 씁니다. 식드래곤 신디 지금처럼 있는 그대로가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퀴즈 마치고 상금 받으며 좋아하는 신디는 영원한 희극인 인간적인 신디 사랑해요 라고 하시면서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까지 신청을 해주셨어요. 예, 그렇죠. 그때 유퀴즈를 나가면서도 굉장히 솔직한 마음이었죠. 예, 예전에는 어디에 되게 들키기 싫은 마음이었거든요. 뭔가 좀 세상을 바꿔보자 병이. 그래서 그 있어요. 막 코미디 업계를 다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렇게 했던 희극인도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개그맨도 아픕니다. 하면서 커튼 촥 하면서. 예, 그거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죄송합니다. 예, 말씀드리고. 좀 솔직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예, 오랜만에 재석 선배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 되게 예전에는 와 내가 유재석이랑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30대 될 때 와 그래도 재석 선배가 불러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게 있고 지금 이제 40대에 재석 선배를 봤잖아요. 봤을 때 이 선배님 제발 오래 가길 이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머물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예. 또 50대에 또 나가라고 선배님이 또 버텨야죠. 예. 환갑잔치 유퀴즈에서 하세요. 예. 부탁드리고. 우리 도현선님. 신디도 대구 사람이라 들었는데 저도 대프리카에 살고 있답니다. 서울도 많이 덥죠? 이제 에어컨 선풍기 무조건 틀어야겠습니다. 신디도 더위 많이 타는 편이세요? 신청곡은 제이레빗의 모두 이루어져라.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살이 빠졌을 때는 더위 생각보다 많이 안 탔거든요. 근데 제가 살찐 지 사실은 예 뭐 1년도 안 되고 사실 몇 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적응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한 4월인가 3월 말부터 슬슬 더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거 왜 이러지? 원래 이렇게 대한민국 이렇게 더웠나? 근데 내가 쪘던 거예요. 예. 그게 원래 저는 겨울을 더 타요. 전 추위가 사실 추위를 못 참고 더위는 좀 내가 참을 수 있어요. 우리 또 대프리카 출신들은 또 알잖아요. 자부심이 있잖아요. 예, 저는 추위를 예 좀 못 견딘다. 또 말씀드리면서 아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연 주신 예 우리 또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면서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제이레빗의 모두 이루어져라 듣고 올게요.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제이리빗의 모두 이루어져라까지 듣고 오셨고요. 이번에 사연 주신 노미노라 우리 백진아 씨, 어젯밤 뜬금없이 아시아의 별 보아랑 듀엣으로 팀을 결성하는 꿈을 꿨어요. 비슷한 건 나이밖에 없는데 왜 그런 꿈을 꿨을까요? 꿈에서 보아의 발목을 잡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춤추고 노래했던 보아의 발렌티 신청합니다. 복권 가야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보아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선생님. 아, 가야지. 예. 저는 서태지 아이들, 제가 또 예전에 서태지 씨를 너무 좋아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직도 기억나요. 자연농원에 롤러코스터를 같이 탔어요. 꿈에서. 예, 근데 내가 3학년이잖아. 그때 복권을 알았어야 되는데. 예. 그때도 그랬고, H.O.T. 또 한참 이제 중학교 때 좋아했을 때, 우혁이 오빠가 사랑의 그 스튜디오인가요? 그 MBC 그 사랑의 짝대기 있잖아요. 거기에 또 그 오빠가 나를 찍은 거야. 근데 내가 짝대기를 분명히 장우혁 씨한테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야. 그게 너무 속상해서 깼는데, 아, 그때도 복권을 갔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있잖아요. 큰 하얀 보아뱀이 숫자 4. 뭐 16 막 이렇게 계속 보내줬다고. 그게 이제 4월 16일 날 우리 친구의 둘째가 태어난 날입니다. 제가 태몽을 꿨다. 예. 그거 보고 제가 복권을 진짜 뭐 2등 했던 집, 뭐 1등 했던 집 가가지고 샀거든요. 하나도 안 맞는 거에서 야 이거 희한하다 그랬는데 4월 16일 날 예정일은 내가 꿈에서 꾸었다 말씀드리고, 우리 장세정 씨, 연극 사랑의 엄마 재관람하러 갑니다. 슬프지만 그 뒤에 웃음을 주셔서 울면서 웃게 되는 연극이에요. 특히 지난번 봤던 이경실 씨의 그 연기가 너무 좋아서 같은 역할을 맡은 다른 분들의 연기 모두 보고 싶더라고요. 이번에는 김효진 님의 공연입니다. 신디는 공연 보셨나요? 신청곡은 스파이스 걸스의 마마 부탁드립니다. 라고. 저는 이 공연을 너무 보고 싶거든요. 시간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 밤 10시에 하면은 가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방송을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방송을 하거든요. 예, 라디오도 하루 종일 하고 끝나고 또 회사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회사 업무가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미팅을 하면은 못 가요. 그래서 아, 꼭 봤으면 합니다. 저는 이경실 선배가 동국대학교의 연기 왕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동국대에서는 아, 경실이는 무조건 배우가 될 거야라고 했는데 이경규 씨가 이경규 씨가 지금 많이 힘들잖아. 일단은 돈을 먼저 벌어야 되니 개그맨 시험을 한번 봐봐 해가지고 이경실 씨가 코미디를 한 거지. 아, 연기에 뭐 이런 선배님들 덕분에 우리도 같이 코미디언은 연기 잘해 약간 이런 이미지로 간다. 어깨 좀 빌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서. 그게 또 많아요. 김지선 선배도 있고 또 조혜련 씨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혁진, 뭐 정지환 씨, 그리고 이경실 선배의 딸, 우리 수아 양이랑 정말, 이 연극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N차 관람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저희 노래는 보아의 발렌티, 그리고 스파이스걸스의 마마 듣고 올게요.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다 먹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6: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하트를 따따따땅따따따땅 캐치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청취율을 캐치 캐치.
7: 오케이! 잘했네. 음악이 없는 삶은 상상하지도 마라. 노 뮤직, 노 라이프. 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수다 떠는 시간인데 한 시간도 더 떠들 수 있는 사연이 하나 도착을 했지 뭐예요. 3783번님. 신디, 요즘 월드컵 보느라 정신없죠? 혹시 대한민국 팀 말고 또 응원하는 팀이 있나요? 저는 일본 경기는 빼먹지 않고 챙겨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무조건 이겨야 한다, 무조건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라는 상대라고 생각했는데 이 두 나라가 함께 잘해야 아시아 축구 위상도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전국에 드리머스 신청합니다. 이 드리머스가 이제 카타르 월드컵. 예, 그때의 이제 예, 송이었죠. 아, 이것도 이게 또 축구 얘기하면은 또 말이 길어지는데요. 예.

저는 일본 축구도 빼놓지 않고 봅니다. 왜냐? 2002년 이후에 그 일본 축구는 시스템을 갖췄죠. 예. 그러니까 완벽하게 스페인 축구에 대한 것들을 그 일본에게 이제 흡수시켜 가면서 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진짜 막 우승한다 그러면 2002년도는 헛소리 하네 이러면서 그냥 무시할 텐데 무시가 되지 않아요. 예. 근데 지금 뭐 이제 뭐 쿠보나 뭐 요런 선수들이 좀뭐 부상이다. 뭐 요런 게또 있지만 저는 그 시스템을 좀 가지고 오고 싶다. 예. 대한민국이 또 하면 또 제일 잘하잖아요. 예. 하면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페인을 좋아해요. 예, 스페인 그또 예, 야말이라는 예, 슈퍼스타가 이제 등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메시 이후에 예, 약간 야말 예, 왜냐면 메시가 예전에 바르샤에 있었을 때그 야말이 예, 그 야말이랑 같이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야말 아기 때 예. 그 사진이 있듯이 딱그 메시가 다음은 너다 이러면서 크 이게 저는 그런 스토리가 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9681번님 서울 물레동에서 아버지와 함께 반도체 부품 공장을 운영 중인데요 아 코로나 때 타격을 입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전쟁 여파로 일거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가계세 나가고 동생 등록금 내면 적자 수준인데 아 막막합니다. 레이디스 코드의 I'm Fine Thank You 듣고 아 힘내고 싶습니다라고. 아 화이팅! 예. 이게 참 진짜 저희 아버지도 인쇄 공장을 했어가지고 그때는 IMF가 터졌어요. 예.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아버지 기계들이 굉장히 꽉차 있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뭐가 하나씩 막 텅텅 비고 있고. 이러다가 또 공장 문을 닫고 다른 공장 더 작은 공장으로 가고 우리 집은 없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저는 좀 피부로 와닿았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런 날도 있으면 좋은 날100% 옵니다 예 그리고 또 동생 등록금 예또 내기도 하고 동생이 또 알바도 하고 예 서로서로 사실은 도울 때예요 너무 힘든데 아 내가 누나니까 아 내가 형이니까 생각하지 말고 서로서로 할수 있는 한 모아 모아서 예, 이 시기를 버티는 게 가족 아닐까요? 예, 전그 생각을 하고요. 아, 우리 전국의 드리머스, 예, 그리고 레이디스 코드의 I'm Fine, Thank You, 예,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네, 전국의 드리머스에 이어서 레이디스코드의 I'm Fine Thank You까지 두 곡 듣고 오셨고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보내신 사연들 쭉 만나볼게요. 우리 8353번님, 신디 축하해주세요. 50대 남편이 작년에 전기기사 자격증 1차 필기 합격을 하고 1년 동안 2차를 준비를 했는데 합격했다면서 울먹이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게 결실을 맺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자기야 고생했어. 이제 퇴근하고 맘 편히 TV 봐도 돼. 이따 파티하자. 대성의 대박이야 신청합니다. 라고. 아 좋다. 예, 우리 선생님. 저 이분께는 예, 녹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예, 아버지가 아니구나. 50 되면은 오빠구나. 예. 아, 큰 오빠 고생하셨어요. 예. 그 홍삼 세트 드리기로 했어요. 녹용 홍삼 세트 보내 드리고요. 아, 우리 527번 님. 와. 유튜브에 대박 사건이 발생했죠. 신디, 해외 유튜버 미스터비스트가 구독자 5억 명을 돌파했대요. 뭐 실버 버튼, 골드 버튼, 다이아 버튼 다 받아가지고 이제는 유튜브에서 커스텀 제작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팔로워 한 명만 생겨도 좋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담아 비스트의 뷰티풀 틀어주세요. 라고. 그렇죠. 예, 들고 있는 그 기사가 나왔죠. 예, 미스터비스트가 그때 당시에 그 나라별로 그 컨텐츠 잘하는 예, 그 크리에이터들 모아가지고 막 게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곽튜브가 나와서 예, 또 참가를 또 했었죠. 예, 그게 또 기억이 나고 저희 뭐 미스터비스트 알아서 너무 잘 살죠. 예, 말해 뭐예요. 누구 걱정을 합니까? 예, 이제는 크리에이터 걱정하지 마세요. 연예인 걱정하세요. 예, 같은 말씀 드리면서 비스트의 뷰티풀도 당연히 들려드리고요. 먼저 대성의 대박이야부터 들려드릴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어머니 손아 어울이라 초단원 날
3: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단원날 그네 뛰는 모습을 그린 그네 뛰는 소리입니다.
2: 세수하고 삼땅 끝은 연의 머리
3: 좋은 옷, 좋은 신을 신고 그네를 뛸 수 있는 날. 단원은 옛 여인들에게 최고의 명절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2: 흰 구름하고 희롱하네 어머니 수나
4: 라디오계 미스터 비스트를 꿈꾼다. 다음 달 청취율 조사. 다음 달인가요? 벌써 스트레스 많이 받네요. 예, 그냥 그때그때 알려주시지. 다음 달입니다, 여러분. 예, 7월. 예, 7월에 청취율 조사 시작이 된다면 02-2056-33땡땡 이렇게 전화 오면은 꼭 받아주시고 정오희망곡 말씀해다 또 얘기해 주시고 이 퀴즈 좋아한다 말씀하시고 정오희망곡 예.

광대박 선물 잔치 선물 쌉으로도 있고 네 맘 내 맘도 있고 정원이 만큼 다 피부틴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주시기 바라면서 노미직 노라이프 노미노라 오늘 마지막 사연은요 우리 1177번님이에요. 제가 글씨를 조금 못 쓰긴 해도 악필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5살 딸이 와 아빠 글씨 대따 못 쓴다 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바로 원래 천재들은 글씨 못 쓰는 거야 라고 했더니 어? 근데 아빠 안 똑똑하잖아 라면서 두 번의 팩폭을 날렸습니다. 제 마음을 달래줄 버즈의 퍼니락 신청합니다 라고. 아빠가 똑똑하니까 우리 아가가 밥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따뜻할 수 있고 시원할 수 있는 거지. 예. 아 근데 제 생각에 따님이 T가 아닐까. 예, T예. 예. 그리고 요런 게 있어요. 엄마도 아빠를 아 왜 이렇게 바보같이 그러 이렇게 하면 아이가 배워요. 이게 진짜 아기가 거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조심히 살고 있습니다. 예, 바보 멍청해 이런 얘기 안 해요. 예, 진짜 답답하게 행동하면 아유 정말 그냥 시루떡처럼 행동하는구나 목이 메인다 약간 이런 풍으로 얘기를 하면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면서 우리 1177번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그래도 아빠는 위대합니다. 엄마도 위대하고요. 버즈의 퍼닐락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우의 망고 김신영이었습니다. 생유!

0: 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입도 짧고 말도 안 듣고 사고만 치는 딸에게 엄마가 늘 그러셨다고 합니다. 너 나중에 꼭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훗날 그 딸은요, 진짜 본인과 똑 닮은 유난스러운 아이를 낳았대요. 그리고 그 아이는 워킹맘이 된 딸 대신 또다시 엄마가 키우고 계신다고 합니다.
1: 두 번째잖아요. 할 때는 괜찮으나 마취해갖고 해놔. 깨고 나서는 그게 무척 아프잖아요. 고통이 말도 못하잖아요. 그런 걸 이겨낸다는 게 참 대단한 거잖아요. 내 딸도 그렇지만 모든 딸들도 모든 엄마들이 이렇게 낳았구나. 자식들을 참 엄마들은 대단한 사람이다. 성취자한테 참 고맙다고 난 그래요. 내가 우리 딸 사랑해줘서 안영씨 다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줘서 저도 엄마라서 고맙고 그래요. 갑자기 대형자를 하지만 고맙고 화이팅하고 우리 라디오도 잘하고 앞으로 나가지만 오늘은 마지막 그 방송이니까 우리 영미 화이팅!
0: 아니 이거 언제 녹음한 거예요? 네 엄마 너무 고맙고 우리 두댕이들한테도 미리 고맙고요. 자 요걸 또 준비해준 우리 제작진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자 6월 19일 금요일 2시에 데이트 출산휴가를 떠나는 안영미입니다.

6월 19일 금요일 19금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릴리 제임스의 안단테 안단테 듣고 오셨습니다. 오, 앞서서 오프닝에서 정말 느닷없이 저희 친정엄마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당황했어요. 이게 왜냐면 어제까지도 엄마랑 싸워가지고 대면대면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엄마 목소리 나오니까 어? 뭐지? 언제 녹음한

거지? 그랬죠. 아, 진짜. 진짜 친정엄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근데 처음부터 저는 울고 싶지 않아가지고 지금 일부러 지금 억누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뭐, 물론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뭐, 일요일까지가 마지막이긴 한데, 그래도 처음 오프닝부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막 울먹이고 대성통곡하고 이런 모습은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예, 그리고 또 금방 돌아올 거니까, 예, 그냥 좀 웃으면서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아, 7928번님, 하늘에 있는 우리 엄마 생각에 울컥하네요. 유유, 우리 아기 18개월인데, 친정엄마가 저 임신 중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아기 잘 크고 있는 거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죠? 아이, 정말. 아, 그럼요.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아, 박하연님, 예전에 영미 언니 최욱 씨랑 방송하실 때 윤미순 여사님이 최욱 씨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영미 언니가 안영미에서 최영미로 바꾼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던 거 생각나네요. 예, 제가 그때 최욱 오빠를 저희 엄마한테 소개해 주려고 했었죠. 이제 저희 엄마랑 좀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아, 일단 손이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탈락시켰습니다. 아,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는데, 아, 얼굴이 오늘도 민낯인 것 같네요라고 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 지금 잔뜩 바르고 왔는데, 비비 바르고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서, 제가 나름 그래도 어제 너무 예쁜 모습 못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엄청 꾸미고 왔어요. 옷도 새 옷, 드레스 이거 사가지고 새 옷도 입고 왔고요. 보이는 라디오 미니 땡튜브 무흐즈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인부복이지만 여신 드레스 나름 입고 왔어요. 얼굴도 뭐좀 발랐습니다. 자, 오늘로 저 안영미의 출산휴가 디데이 3일이죠. 아, 이후에 저를 또 응원하려면 여러분들 조리원까지 또 오셔야 돼. 찾아오셔야 돼. 근데 면회도 안 돼. 요즘은. 그래서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신 자리에서 편하게 응원하시려면 지금 보내주셔야 됩니다. 지금. 예. 뒤늦게 또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두대를 듣고 계시는지 이것만 보내주셔도 생유베리 감사하겠습니다. 안영미 할때 안, 아메리카노 할때 아, 아나 쏠 거고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날이 날이니만큼 오늘 하경사는 없습니다. 우리 머리 쓰지 말자고요. 예,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들 축구 응원하느라고 정신 없었을 텐데, 그 에너지 그냥 저기 아껴 두자고요, 우리. 전또 애기도 낳아야 되니까 에너지 비축하고요. 자, 여러분과 이런저런 이야기 최대한 많이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의 문자파리 두문파 2부에서 함께 할게요.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고 가야 되는데, 아, 제가 요즘에 꽂힌 노래로 그냥 틀을게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갑자기? 아, 그래도 저 다시 돌아올 테니까. 우리 광고주님들, DJ가 갑자기 바뀌었어? 놀라지 마시라고요. 모빌 코리아 윤활유, 올품, 삼일제약, 멕시칸, 롯데렌탈, 알레스 아우토, 빙그레, 너무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어디 가지 않으실 거죠? 아이파크 현대 산업개발 주식회사, KB 국민은행, 우리 광고주님들, 갑자기 딴데 간게 없기.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0: 30팀 왔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1: 도시데이트 안용미입니다. 김은수님께서 오늘 찜질방 옷 입고 오신 줄 알았어요. 영면이 웃어요 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래서 안 꾸미는 거야. 작정하고 꾸미면 또 더 뭐라 그러더라고. 찜질방 옷이라니. 찜질방 옷이라니. 여신 옷이라고 해, 여신. 아, 나 정말. 스테이시의 신곡 투 러브 듣고 올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민이랑 김은수님,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테이블에 있는 그 케이크는 가슴춤 케이크예요? 어머, 센스있다 이러시는데 어디가 가슴춤이에요? 지금 손으로 봐봐, 자세히 보세요. 손으로 감싸고 있잖아요. 저는 가슴춤을 출 때 감싼 적이 없어요. 늘 오픈이었지. 이렇게 오픈하면은 가슴춤, 요거 감싸고 있으면 배 감싸고 있는 사진. 아, 나 정말 오해가 깊으셨네. 배 감싸는 사진입니다. 아, 저기 케이크입니다. 저기 가슴춤은 이거예요. 6559번님, 영민 누나, 만삭이나 출산 전이나 똑같은데요? 아, 조롱이 아니고요. 출산하고 고양시 화정동 정육점으로 오세요. 몸보신 시켜드릴게요. 아까 만삭이나 출산 전이나 똑같다는 말은 뭐예요? 어? 조롱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뭐가 똑같다는 건지 그것도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이제 몸보신 하러 가죠. 그리고 고양시 화정동 정육점이 뭐 한두 군데입니까? 에? 여태 디테일하게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뭉뚱그리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주소 확실히 알려주세요. 간판도 빨리 확실히 알려주시고요. 아, 나 이거 계속하다가 오늘 두 댕이랑 정말 확실히 때고 가겠네 오늘. 다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1513번님, 저도 와이프랑 만삭 사진 찍으러 가는 길입니다. 영미 누나한테 인사하려고 휴게소에서 보내요. 아직 200km가 남았네요. 우리 아기 뚜띠는 9월 3일 예정입니다. 누나도 화이팅. 9월 3일이면 또 곧이네. 금방이에요. 시간 진짜 후루룩 갑니다. 저도 한 7개월쯤 됐을 때 아,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게 가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그 다음부터 후루룩이에요. 아, 어쨌든 네, 만삭 사진 예쁘게 잘 찍으시길 바랄게요. 0026번님, 7살 아들 하원길에 같이 듣는데요. 매번 영미님이 나 혼자 산다에 나온 이모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더니 아, 이 이모도 웃기다고 나 혼자 나왔으면 좋겠다고 자꾸 그러네요. 이 이모는 혼자 안 살아서 못 나온다고 해도 자꾸 나오래요. 아, 정말. 뭐 거의 혼자 사는 것과 다름없긴 한데 따콩이랑 같이 한번 나가볼까요? 나 혼자 산다에 누구랑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누구랑 헷갈리는 거지? 코쿤? 누구랑 헷갈리는 걸까요? 5278번님, 오늘 멕시코전 축구 보셨어요? 경기 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저 사실 친구랑 스코어 예상 내기로 아이스크림 쏘기로 해서 제가 맞췄거든요. 하나 얻어먹고 있는데 달지가 않네. 아, 맞췄는데도 기분이 좋지가 않네 이거죠. 아, 제가 어제 말도 안 되는 스코어로 우리가 이길 거라고 했거든요.

아 근데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꼴이긴 했어요. 그쵸? 너무 아, 저 지금 아 영상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죠? 아 참. 하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경기 남아있어요. 우리 벌써부터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자고요. 자, 여러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쏠 거고요. 아, 아까 그분께서 아예 명함을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셨네요. 황금축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아, 알겠습니다. 황금축산 제가 꼭 찾아갈게요. 자,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시고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베이비 몬스터의 슈가 허니 아이스티.

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베이비 몬스터의 슈가 허니 아이스티 듣고 오셨고요. 고양시 화정동 황금축산을 비롯해서 또 여러 곳에서 두 대를 또 들어주고 계시나 봅니다. 4689번님, 저 지금 판교에서 310번 버스 탔는데 기사님만 두 대 들으시고 계시네요. 크게 틀어서 같이 들어도 되는데 저는 미니를 듣고 있고요. 영미님 파이팅이에요. 지금 각자 다들 쉬쉬하면서 듣고 있는 거죠? 아니 무슨 나라에서 무슨 함구령이라도 떨어졌어요? 왜 각자 숨어서 듣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니 좀 저 기사님 판교 310번 버스 기사님 아이 좀 승객분들도 들을 수 있게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오늘 저 마지막인데 좀 크게 좀 해주세요. 떳떳하게 뭐 어떻습니까? 2920번님, 전 지금 부모님 마늘밭에서 듣고 있습니다. 저녁에 비 예보가 있어서 서둘러 수확 중이에요. 일손이 부족해 수확이 많이 늦어져서 속상하지만 부모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오늘 어머니 생신인데 같이 축하해 주세요. 어머나!

0: 세상에 축하해드릴게요.
1: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2920 어머님. 생신 축하합니다. 어머님, 웃으세요.
0: 네. 1399번님, 초보 운전 시절 언니 목소리 들으면서 용기 낸다고 사연 보냈던 두댕입니다. 사실 그게 차 뽑고 어찌나 실수로 라디오가 켜져서 듣게 된, 어쩌다가 실수로 라디오가 켜져서 듣게 된 거였어요. 차선 변경도 어려워 죽겠는데 누가 죄인인가? 이러고 주차 연습 좀 알라치면 일어나십시오! 이러고 집중 하나도 안 되고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홀린 채로 라디오를 계속 듣다가 결국 영미어들었습니다. 저 이제 제법 운전도 익숙해졌고요. 제 옆에 8살 된 아들도 학용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진짜 거의 공포영화였겠다, 공포영화. 살먹지다, 살먹지. 갑자기 라디오 켜지더니 안영미가 계속 옆에서 막 뭐라고 해. 뭐 꺼지지도 않아. 계속 이러고 혼자 얘기하고 혼자 웃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자,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나 요거 보내드릴게요. 광고 듣고 또 따들어봐요. MBC FM for you.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손가락만 있다면 영미는 언제까지 그 놀 수 있어? 두 대의 문자팔이 두 문파. 살다 보면 달력 펼쳐두고 뭐 D-30, D-10, D-3 뭐 이런 식으로 D-Day를 정해놓고 하루하루 날짜를 세게 될 때가 있죠. 바로 지금 제가 딱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안영미 출산 전 마지막 두 문파 주제 D-Day 내가 앞둔 거사. 자, 저 안영미처럼 출산을 앞둔 분들부터 뭐 퇴사나 면접, 결혼, 이사, 시험 등등등등 뭐 어떤 일이든 좋습니다. 두 댕이들이 앞두고 있는 거사는 뭔지, 며칠이나 남았는지, 지금 심정은 또 어떠신지 알려주세요. 오늘 제가 가기 전에 싹 다 기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는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제 거사는 뭐 이제 뭐 모두가 아시겠죠?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야, 요게 디데이가 벌써 지금 10일도 안 남았어. 일주일도 안 남았어.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는 다음 달이었는데

거대해졌어요. 아이가 거대해져가지고 지금 많이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면 제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일만 하다가 지금 바로 애 낳게 생긴, 반일 하다 애 낳게 생긴 거예요. 말 그대로. 자, 출산을 앞둔 저의 추천곡. 이게 무슨 일이야? 비워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듣고 올게요.

0: 너 나한테 잘해. 알겠지?
1: 네, B1A4의 이게 무슨 일이야 듣고 왔고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두 대의 문자파리 두문파, 오늘의 주제 D-Day 내가 앞둔 거사. 두 대이들은 어떤 일들을 앞두고 계시는지 한번 만나볼게요. 이수진님, 우리 딸 D-Day는 바로 내일입니다. 사서직 공무원 시험 봅니다. 두 대에서 합격 기원 좀 해주세요.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제가 또 기운 넣어드려야죠. 예, 이수진님, 뭐, 아, 따님. 자, 공무원 시험 일어나십시오! 공무원 시험 합격은 애드립. 아,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9991번님, 내일 군대 간 아들 첫 외박 면회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군대는 전화도 매일 오고 주말엔 밤 10시쯤이면 휴대폰을 하루 종일 주나 봐요. 와, 그렇구나. 매일 아들이랑 통화하는데 할 말이 고갈, 똑같은 말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고 걱정돼서 이게 힘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아, 뭔 얘기를 해야 되나 힘듭니다. 그래도 일단 아들 만나서 만난 거 해주려고 장보고 갑니다요. 영미님 순산하시고요. 아, 신박하다. 되게 신선해요. 자, 아들이랑 맨날 통화.

0: 선배님 오셨어요.
1: 아이고야 후배님. 네.
0: 충성. 예. 네.
1: 반갑습니다. 어머 영미 씨.
0: 어머나.
1: 너무 아름다워지신 거 아니에요?
0: 우리 나미 씨.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1: 아니 우리 영미 씨가 출산이 이제 임박이잖아. 임박했잖아요. 그래서 응원차 달려왔습니다.
0: 아니 지금 우리 나비 씨도 네. 둘째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고 네네. 지금 제왕절개 해가지고 지금 수술자고 아직 이제 여물지도 않았을 텐데 아물지도 않았을 텐데
1: 지금 아직 따끔따끔해요.
0: 아니 왜 이렇게 일을 더 열심히 많이 하는 거예요?
1: 아유, 아니 쉬니까 네. 간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긁어주려고 나왔어요.
0: 자 일단 제대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두 대 착상균 빔을 제대로 맞고 저보다 먼저 출산이나 대형 거사를 치르신 분이죠. 애 둘맘 가수 나비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가수 나비예요.
0: 와 근데 진짜 이게 정말 네. 우리가 방송하면서 네. 농담처럼
1: 맞아요.
0: 우리 그냥 동반 임신합시다.
1: 같이
0: 이랬는데.
1: 가자.
0: 이게 말한 대로 돼버렸어.
1: 진짜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고 저는 이제 출산을 잘 마쳤고 네. 우리 이제 영미 씨의 출산 다음 주죠?
0: 네 바로 다음 주에요.
1: 어, 너무 떨리겠다.
0: 아 근데 지금 나비 씨가 그때 저한테 흘리듯이 네. 멘트 치고 간 게 자꾸 맴돌아가지고 네네. 둘째는 더 아파 언니라는 예. 말이 자꾸
1: 아, 회복이 더디더라고요.
0: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1: 아, 젠데를 또 째니까
0: 그래서 그런가.
1: 어, 더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나. 그때보다 우리가 또 나이가 네. 좀 더 들었잖아요. 예, 회복력이 그렇지, 있더라고요.
0: 그렇지. 아, 그리고 살 탄력성도 다르지.
1: 맞아요. 아니 근데 지난번보다 훨씬 왜 이렇게 아름다워지셨지?
0: 아, 오늘 비비 발라서.
1: 어, 너무 예쁘다. 지금 최고 아름다운 바로 리즈 시절입니다.
0: 아, 예. 정말 5467번님께서 어마 이게 누구야 왔구나 우리 나비. 3546번님 이쁘시다 나비님 출산하고 돌아온 아기 엄마 맞나요? 이정희님 나비님 얼굴이 너무 예뻐요. 출산한 얼굴이 아닌데 미모가?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더 예뻐지고 어. 더 건강해 보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예,
1: 부기가 좀 빠졌죠?
0: 많이 빠졌죠. 예. 그 애 둘 엄마라고는 상상도 안 가는데.
1: 아, 근데 속은 골골거려요. 겉모습만 그렇지.
0: 아니 뭐 요즘 너튜브다 인별그램이다 예. 엄청 열심히 하던데요.
1: 열심히 하고만 있습니다.
0: 그 시간이 납니까? 애가 둘인데 가능해요? 정말 그 첫째가 완전 에너자이저인데?
1: 첫째가 쉬질 않잖아. 내가 노래 부르고 있으면 뒤에서 막 날뛰고 올라타고 난리가 나요.
0: 나 이거 궁금했어. 네. 그래가지고 둘째 베리.
1: 예, 예.
0: 어떻게 첫째가 좀 약간 질투하고 좀 그래요?
1: 어, 생각보다 질투가 많더라고요.
0: 진짜? 어떡해.
1: 타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처음에만 아 예쁘다 하고 그다음부터는 엄마 동생 안아주지 마. 어. 어. 동생이 다시 뱃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0: 어, 어떡해.
1: 질투를 해요.
0: 그럴 땐 어떻게 하자. 애는 우는데 그러니까. 둘째는 우는데 이거 어떻게
1: 애 둘 있을 때 제가 혼자 돌보는 상황에서는 에. 정말 난감하고 아, 어쩔 수 없이 또 큰애한테 핸드폰을 아. 쥐어주게 되더라고요. 예, 어쩔 수 없나 봐요.
0: 이 핸드폰 없었으면 우리 예. 어떻게 육아할 뻔했어.
1: 그러니까요. 잠깐 예,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0: 아 정말 예. 궁금한 게 너무나 많은데 뭐 사적인 질문들은 조금 있다가 제가 물어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도 가장 힘든 게 어떤 건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가장 아, 힘든 거.
1: 가장 힘든 거.
0: 어, 잠 못 자는 거?
1: 그렇죠. 지금 이제 아기가 통잠을 아직 안 자니까 아.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잠 못 자는 거랑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혼자 있는 상황에서 둘 다 한 명은 때 쓰고 한 명은 울 때.
0: 어, 그거 어떻게 해? 난 멀티가 안 되는
1: 진짜
0: 사람인데.
1: 진짜 이거 막 안 돼요. 제가 저도 그래서 지난주에 지지난주쯤에 첫째 애를 붙들고 같이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0: 아, 그랬구나.
1: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뭔가 둘한테 둘 다한테 잘 못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0: 저는 네. 지금 벌써부터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1: 그쵸 그쵸.
0: 둘째한테는 진짜 둘째대로 미안하고
1: 맞아요.
0: 첫째한테 첫째대로 너무 미안해요.
1: 둘째도 더 막 안아주고 잠도 푹 재우고 싶은데 오빠가 와서 막 떠들고 하니까 어. 애는 애대로 잠 못 자고 아. 얘는 질투하고 엄마가 변했어 엄마가 그치. 배신했어
0: 내 첫사랑을 잃었지
1: 맞아요.
0: 아 그럼 그때 남편은 어떤 도움을 줍니까?
1: 아 그래서 이제 1대1 케어를 해야 돼요. 아, 이렇게 나눠서 전단마크로 해야 되고 주말에는 최대한 이제 좀 첫째 위주로
0: 그래 네,
1: 데리고 나가서 무조건 같이 엄마 1번은 너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이준이야 요거 계속 해줘야 돼요. 쉴 틈이 없습니다.
0: 아 진짜 네. 너무너무 바빠지겠다 진짜
1: 진짜 바빠요.
0: 박가연님께서 네. 첫째가 둘째한테 느끼는 감정이 남편이 새 여자를 데리고 같이 사는
1: 맞아요,
0: 거랑
1: 맞아요.
0: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1: 맞아 저희

0: 또 유치원 가서 눈물 막 흘리고 그랬대요. 동생 얘기하면서 그 정도로
1: 아,
0: 스트레스를
1: 진짜.
0: 받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짠해서 같이 울고 막
1: 저도
0: 미안해가지고.
1: 땅콩이가 계속 제 배보고 자기가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거라고.
0: 그러니까 이제 애기 뭐 기저귀갈이네 바운서 이런데 땅콩이 다 올라갈걸요?
1: 그쵸.
0: 이준이도 엄청
1: 그리고 이제
0: 올라가요.
1: 쪽쪽이 그것도
0: 네.
1: 아마 본인이
0: 맞아요.
1: 빤다고 할
0: 같이
1: 것 같아요.
0: 빨아요. 네.
1: 네. 최윤현님께서 일하다가 이뻐졌다는 나비님의 소식에 보는 라디오 열어봤는데 진짜 이뻐졌네요.
0: 아이고야.
1: 저희 큰애랑 둘째 나이차 많은데도 질투하더라고.
0: 맞아.
1: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그리고 처음에 질투를 하면요.
1: 네.
0: 초등학교, 중학교가 돼도 질투를 계속 한대요.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1: 아우, 이거
0: 네.
1: 어떡하냐, 정말.
0: 그리고,
1: 제가 원래 회피형
0: 네.
1: 인간이라서 중재를 못하거든요.
0: 어떻게, 둘이 만약에 싸우거나 질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1: 뭘로 도망쳐야 되지?
0: 어떻게 해야
1: 아이,
0: 돼?
1: 셋째 가져야겠다. 아우, 미쳤지?
0: 안 돼, 안 돼.
1: 안영미 미쳤어?
0: 안 돼, 안 돼. 입에 지퍼 채워요.
1: 미쳤나봐.
0: 와우.
1: 어머, 뭐에 씌었었나
0: 일단
1: 보다.
0: 둘을 키워보고 말해. 보통 일이
1: 순간
0: 아니에요.
1: 소름이
0: 보통 일
1: 돋았어요.
0: 아니야.
1: 자, 여러분들 미니어플 땡튜브 무즈로 놀러와 주시고요. 우리 선배님들 꿀팁들이 지금 도착하고 있습니다. 유현일님 읽어주시죠.
0: 네, 배고프다는 동생 엄마가 안고 우유 줘도 돼? 동생
1: 아.
0: 우는데 안아줘도 돼? 이렇게 큰애한테 허락받고 하세요. 그럼 질투가 덜합니다.
1: 아, 이러면 나도 자존심 상하는데. 그럼 서열이 그럼 딱콩이가 위라는 얘기죠.
0: 맞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1: 왕이 되는 거예요.
0: 저도 이렇게
1: 지금도
0: 컨펌을
1: 왕인데?
0: 받으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대장이야.
1: 아.
0: 지금 이게 많이 올라왔어요.
1: 어떡하냐.
0: 예.
1: 왕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네요.
0: 해줘야
1: 그러면.
0: 되더라고요.
1: 박경진님, 밤에 재울 때 둘째 모유 먹이면서 네 살 터울 첫째를 토닥토닥 거려주며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엄마는 첫째를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이 노래를 불러주며 둘째는 너무너무 못생겼어, 안 예뻐 계속 했었네요. 아, 나 멀티였어. 젖 먹이면서 애 재우면서 노래 불러주고.
0: 맞아, 맞아.
1: 와, 이게 요즘 나비 씨의 일상생활 아닙니까?
0: 맞아요. 제가 한 손에 아인이 안고 한 속에 이준이도 안고 야, 허리 나갈 뻔했습니다.
1: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아, 나비 씨 그 SNS를 보면 정말 쉴 틈이 없어 보이는 게 피드가 진짜 꽉 차 있거든요.
0: 그 와중에 예. 하긴
1: 근데
0: 해요.
1: 나 그만 뭔지 알 것
0: 네.
1: 같아. 이거라도 안 하면
0: 맞아요.
1: 죽어버릴 것
0: 맞아,
1: 같아.
0: 맞아, 맞아. 이렇게 통해서 내가 노래 한 소절이라도 안 하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야.
1: 그래서 엄마들이 SNS를 자주 하고 피드를
0: 네.
1: 많이 올리는 게 그게 뭐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정신적으로 정말
0: 맞아, 맞아.
1: 미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0: 그리고 그 피드를 보고
1: 네.
0: 저처럼 똑같은 엄마들이
1: 그쵸,
0: 공감
1: 그쵸.
0: 댓글을 달아주잖아요.
1: 같이 소통해주고.
0: 거기서 위로가 되더라고. 위안이 되고.
1: 그럼.
0: 네.
1: 안 그러면 너무 고립된 공간 안에서
0: 맞아요.
1: 어떻게 아기 상어만 4,000번을 들을 수가 있냐고. 이건 고문 중에 하나거든요.
0: 머리 아파.
1: 예, 네, 못 살아요,
0: 예.
1: 그건.
0: 요즘에 그 동요도 트로트로 AI가 불러주는 게 있어요.
1: 그래, 그래야 돼.
0: 그거 핫하더라고.
1: 그렇게,
0: 내가 이따 링크 보내드릴게.
1: 그렇게라도 해야
0: 예,
1: 사람이
0: 예.
1: 좀 살지.
0: 그러니까 숨 좀 쉬자.
1: 숨쉴 군영이 있어야
0: 엄마도
1: 되는
0: 좀
1: 거예요.
0: 쉬자.
1: 예. 예. 특히 또 그때 그 영상,
0: 네네.
1: 나비 씨가 저 완전 공감했잖아요.
0: 그쵸. 댓글을 1등으로 달아주셨어요.
1: 왜냐면 남 같지가 않아가지고. 왜냐면 우리 나비 씨가
0: 네.
1: 해탈한 듯이.
0: 해탈이야. 예.
1: 뒤에서 이준이는 막 뛰어다니고 있고
0: 네.
1: 아인이 아니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0: 난 이제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1: 왜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나요?
0: 예.
1: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나비 씨한테 그럼 너라도 나한테 좀 얘기를 좀 해줄래? 이제 어떤 건지 어떤 지옥이 나를 또 기다리고
0: 예.
1: 있는지.
0: 지금이 오늘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1: 헐랭방구
0: 지금을 즐기세요.
1: 나 진짜 지금이 제일 편안한 상태인
0: 지금이
1: 거잖아요.
0: 행복한 상태야. 지금이 안정기예요.
1: 지금이 안정기고.
0: 네.
1: 와, 정말 그때 나비 씨가 부른 노래가 권진아의 뭔가 잘못됐어.
0: 뭔가 잘못됐어.
1: 그 한 소절 잠깐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0: 갑자기 가사가 좀 생각이 안 나긴 한데.
1: 여기 앞에 가사
0: 여기 있네요.
1: 한 소절.
0: 네네. 에코 좀 부탁드려요. 정말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0: 와 이게 애 둘 낳고 나니까 네. 약간 서편제처럼 한이 서려 있는 노래를 더 잘하네 이제. 예. 발라드를 이제 더 잘 불러.
1: 맞아요. 이걸 뭐 다시 도로 애들을 집어넣을 수도 없고.
0: 이젠 다 예. 끝났어요.
1: 빼박이에요. 빼박이에요.
0: 아, 3784번님께서 목소리의 애환이 정말 그렇게 잘못됐나 보네요. 아, 3452번님께서 질투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

0: 입니다. 조리원에서 올 때 둘째 안고 들어오다 첫째 만나면 대량 난감 낭패 납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1: 아니 근데 제가 이런 영상 이제 올렸을 때 엄마들이 그 솔루션을 줬어요. 네. 둘일 때가 가장 힘들고 셋째 넷째까지 있으면 더 편해진다고.
0: 아 오히려?
1: 오히려.
0: 단체 생활이 좀
1: 단체 생활이 낫다고 하더라고. 아. 둘이면 더 애매한 것 같아.
0: 애매하지. 예. 경쟁하게 되니까.
1: 맞아요.
0: 근데 단체로 가면은 각자 알아서
1: 도생해야지. 어,
0: 각자 도생인 거야.
1: 예, 예, 예.
0: 아 요것도 괜찮겠다.
1: 요것도 우리가 좀 열린 결말로 예, 열어놓자고요. 예, 예.
0: 아 그렇다면은 뭐 셋째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죠.
1: 일단 뭐 탕웨이 언니 뭐 한다감 언니도 지금 뭐 예.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니까.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0: 아니 우리보다 또 더 언니들이 또 이렇게 분발하고
1: 그러니까.
0: 계시니까 이것도 우리도 알게 모르게 또 경쟁이 되네.
1: 이게 약간 불타오르지 않아요? 올라오잖아. 영면 여기서 멈출 거야. 아,
0: 정신 차려.
1: 잘했다. 잘했다.
0: 우리 서로 뺨 때려주기.
1: 진짜.
0: 앞으로 셋째 얘기 나오면 이제 뺨 때려주기.
1: 우리 베란기에 그냥 둘이 같이 있읍시다. 남편하고 있지 말고 그래. 우리 둘이 같이 있어요.
0: 그래. 예. 안 되겠어. 우리.
1: 방 잡고 우리 같이 있어요.
0: 큰일 날 뻔했네 네. 아주 그냥. 김대현님께서 저희 집사람도 애들이 모두 2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어머머머. 셋째 타령을 해요. 남들은 묶어도 잘만 풀리는데 왜 안 풀리냐고. 지금 애를 낳으면 애 20살 때 우리 칠순잔치해야 되는데 아직 파이팅이 넘치네요. 아, 왜냐하면 또 요게 그런 게 있어. 육아할 때는 물론 힘들지만 또 그만큼 아이가 주는 또 그 행복이 있어가지고
1: 맞아 맞아
0: 요거를 못 놓는 거예요.
1: 네.
0: 아 그리고 애기 냄새 너무 좋잖아요.
1: 네.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한테 막 엉겨붙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이래요.
0: 맞아요.
1: 그거 생각하면 맞아. 그냥 지금 힘들어도 열심히 즐기고
0: 그렇지 그렇지
1: 파이팅 할 수밖에 없어요.
0: 아 그리고 또 네. 저희가 또 나이가 또 있다 보니까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아이를 낳아도 그러니까 손주 대하듯이 대하겠죠.
1: 맞아요. 시선이. 모래도 이뻐.
0: 아, 모래도 예. 예쁘고 예, 아이고 예. 좋을 때다. 이렇게 웃게 돼요.
1: 네, 다만 체력이 조금 안 따라줄 뿐이에요. 예, 마음은 정말.
0: 아유. 자 그러면은 또 그 노래 그 아까 그 노래 말고 또 소문의 낙원 사랑하게 될 거야까지 또 노래 엄청 또 요즘 부르시더라고요.
1: 이것도. 아인이한테 자장가를 많이 불러줬어요.
0: 아, 그럼 한 소절씩 좀. 근데 이렇게 자장가 불러주면은 아인이가 잘 자요?
1: 잘 자더라고요. 다행히.
0: 세상에.
1: 감미롭게 이렇게 좀
0: 이게
1: 들어가니까.
0: 태도가 돼서 그런가
1: 예, 예, 이게 소리 지르는 노래는 아직 안 해봤는데 이렇게 좀 잔잔하게 터치하는 것들은
0: 네.
1: 꿀잠을 자더라고요.
0: 한번 불러주세요.
1: 네, 나중에 영미 씨도 한번
0: 네.
1: 애기한테 해주세요.
0: 네.
1: 자,

0: 소문이
1: 아, 나고. 우리 나비 씨가. 네.
0: 왜요?
1: 아, 여전하네. 이 왜요? 새끼가.
0: 예, 예. 욕한 거 아니죠?
1: 아, 욕한 게 아니라 노래 새끼가 예, 가득 예. 들어가 있어. 자장가라고 했잖아요.
0: 예, 예.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2: 잠깐 앉아요.
0: 앉아봐. 앉아봐. 일단 얘기 좀 해보자고.
1: 아니 애기 재우는데 왜 이렇게 예. 새끼를 부릴 일이야?
0: 앉아서 얘기 좀 해보자고요.
1: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자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사랑하게 될 거야. 사랑하게 될 거야.
0: 트로트 아니에요? 녹색지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을 할 거야잖아. 사랑을 할 거야.
1: 한우로 씨 노래도 불러주세요.
0: 요거 요것도 나비 스타일로 한번 가볼게요.
1: 아 예예예. 예, 예.

0: 아 진짜 노래를 더 잘하게 됐다 진짜.
1: 아유, 이게 감정이 아. 둘째 낳고 나니까 더 충만해진 것 같아요.
0: 와,
1: 감성이
0: 정말 그런 것 같아. 자 오랜만에 만나니까 우리 나비 씨랑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광고 듣고 와서 수다 조금 더 떨어볼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의 출산 전 막방에 몰래 온 손님 우리 나비씨와 함께 우리 수다 떨면서 놀고 있고요. 9245번님 노래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5: 뜨겁대요. 뜨겁네.
4: 아, 고기랑 스프가 아니 소주랑 맥주가 나올 것 같아요.
5: 진하죠? 예, 좀 진해요.
4: 박성은님께서 박군 한 잔에도 한 곡 뽑아주세요. 취할 것 같아요. 정세미님께서 목소리에서 나비님 외출이 주는 행복이 너무 느껴져요.
5: 사실 왜냐하면 집에 있을 때는 메이크업도 안 하고 거의 뭐 자연인 상태로 있잖아요.
4: 워낙 피부가 또 좋으니까.
5: 뭐 스킨 로션도 겨우 바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올 때 가끔 뭐 볼터치도 조금씩 하고 좀 사람다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4: 그리고 이게 얼마나 행복진지 모르지.
5: 네.
4: 바깥 외출.
5: 이 공기가 미세먼지가 많아도 좋아.
4: 그래서 이렇게 아이 낳은 엄마들이 그렇게 워커홀릭들이 되세요.
5: 네. 일이 좋아요. 일이 쉬워요.
4: 쉼이 없어. 네. 쉼이 없어. 김대현님 진짜 좋네. 나비님 노래에 귀를 활짝 열게 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3부에서 제대로 한 곡 불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나.
5: 우리 함께입니다. 같이 가요. 네.
4: 이거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정말 힘내고 싶을 때 들었던 노래인데 와 이거 너무 지금 딱이다.
5: 육아 동지들이여 일어나라. 예.
4: 자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저도 혼자가 아니고요. 자 혼자가 아닌 나 듣고 돌아올게요. 우린 함께입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0: 공정 인대나 인공 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의 출산 전 막방에 몰래 온 손님 나비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쯤에서 우리 나비씨 노래 제대로 한번 들어봐야죠. 나비씨는 라이브석으로 아 지금 앉아서 불러도 되고요. 지금 나비씨의 심정을 담은 곡. 저 이게 그니까 제목 따라가나 보다. 예, 진짜.
1: 진짜 제목 따라가고. 예. 전 사실 이 노래 부르기가 싫어요 지금.
0: 왜?
1: 왜냐하면 이 노래 부르면 바로 집을 가라 그러더라고요.
0: 아, 그래, 항상 그러더라고.
1: 보내버리더라고.
0: 자, 나비의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1: 자, 지금 우리 함께 육아하고 있는 엄마들 힘내세요. 집에 가기 싫으시죠? 저도 가기 싫어요.

0: 하러 가야 돼. 나 집에 안 들어가.
1: 아니, 우리 화이팅!
2: 와, 정말 명불허전이다. 명불허전이야.
1: 아, 세상에.
2: 와, 아니, 노래가 진짜 더 늘었어. 와, 이게 이렇구나. 한명미님. 육아 탈출하기 위해 혼콩은 엄마 짜네요. 이 와중에 가창력 엄지척. 아, 우리 박근혜님께서 영미언니 멘트 너무 센스있지 않냐.
1: 어, 중간중간 진심이 나오셨어요.
2: 아, 진심이 나왔어요. 네. 저도 모르게. 최진아님께서, 아, 격하게 외박하고 싶다, 진짜. 아, 오늘 그런 날이에요. 오늘 외박, 아, 다 외박하자, 그냥.
1: 1박 2일만 좀 가자. 아,
2: 금요일이잖아요.
1: 예, 엄마들도 좀 즐겨야지.
2: 그럼, 그럼. 네. 0628번이 외출했다가 애 하원하러 집 가는 길인데. 아. 차에서 같이 노래 부르고 있어요.
1: 맞아, 이제 곧 하원 시간이 싫어이.
2: 네, 애나 어른이나 집에는 가기 싫어.
1: 맞아.
2: 왜 그러나 몰라. 김경희님, 이제껏 들어본 집에 안 갈래 중에 제일 절절하네요. 정말 진정성 짱인 가수 나비.
1: 이게 원래 사실 남자한테 플러팅하는
2: 맞아,
1: 곡이잖아요.
2: 맞아, 맞아.
1: 근데 이게 엄마가 되니까 결이 많이 달라지더라고.
2: 다른 의미에서 또 예. 집에 안 갈래. 거기서 나 쉬운 사람 아니야.
1: 엄마 쉬운 사람 아니야.
2: 엄마 쉬운 사람 아니야. 엄마 만만하게 보지 마라. 어? 엄마한테만 자꾸 이렇게 짜증을 내. 0850번님 많이 힘들었구나 우리 나비 언니. 자유를 즐기다 들어가시죠. 아. 다 이해해요.
1: 그러니까 그럼. 제가 오늘 둘째 출산한 지 69일. 공교롭게도 69. 아이고, 69일째 되는 날.
2: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
1: 그러니까
2: 아니야.
1: 하필이면
2: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예.
1: 아, 69일째 되는 날 우리 두댕이들과 함께
2: 19금 날.
1: 예, 예.
2: 아, 이거, 너무 좋다.
1: 이거 우연이 아니야, 정말.
2: 뭐야, 오늘 네. 오늘 다들 조심하세요. 네. 오늘 착상 기운 들고 있으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1: 아, 정말? 아, 거짓말. 나 싫어.
2: 이게 또 이런 마력이 있네.
1: 아, 진짜.
2: 진짜 이 노래만 부르면
1: 가야 돼?
2: 보내야 되네. 갑자기 클로징 멘트를 해야 되네.
1: 아, 벌써 아직 시간 한참 남았잖아요. 난 6시까지 가능. 괜찮아요.
2: 아, 제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
1: 아, 그래요? 예. 여기 렌탈이 더 이상 안 돼요?
2: 예. 예. 다음 손님분들이 또
1: 아,
2: 대기업 계셔가지고.
1: 있구나. 아, 어떡하지?
2: 죄송합니다.
1: 나 홍콩 가야 되나?
2: 빨리 퇴실하셔야 돼요.
1: 퇴실해야 돼요.
2: 저 청소 시간도 있어요.
1: 연장 안 돼요?
2: 예. 아, 제가 청소만 3시간을 해야 돼요.
1: 난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 아, 큰일 났네.
2: 이거 어떡하나. 야, 죄송합니다. 어떡하냐. 다음번에는 예. 하루 더 예약하시면 네네. 조금 더 쓰실 수 있어요.
1: 아, 여기 시간이. 너무 야박하네요, 진짜.
2: 오신 김에 예. 다른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고 가세요.
1: 이상순 오빠 좀 만나고 가도 될까요?
2: 이상순 오빠 좀 만나고.
1: 예, 아, 분칠도 하고 왔는데.
2: 이대로 집에 가기 진짜 싫겠다.
1: 못 가, 나 이대로 못 가.
2: 너무 싫다.
1: 너무 억울해요.
2: 나도 보내기 싫다.
1: 나 진짜 억울해.
2: 죄송합니다. 지금 출산이 임박해가지고.
1: 아, 그러니까. 예. 지금 빨리 또 애 낳으러 가셔야 되니까. 예.
2: 보내야 된대요. 자, 마지막으로.

0: 둘째 맘들 저에게 응원의 한마디 그리고 기운 좀 주세요.
1: 아
0: 네, 순산
1: 진짜.
0: 기운 주세요.
1: 아니, 시간이 너무 빠르잖아요. 우리 진짜 함께 동반 착상해서 임신 기간 함께 보내고 우리 드디어 영미 언니의 우리 둘째 세상에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긴장하지 마시고 네. 네, 진짜 행복하게 우리 둘째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입니다.
0: 아, 예. 네. 오늘이 가장 행복하다.
1: 잠은 다 잤다고 보면 돼요. 이제 못 자요. 예, 조리원에서 지금, 푹 주무셔요.
0: 지금도 못 자는데?
1: 예, 더 못 자요.
0: 더 못 자요?
1: 눈을 붙일 틈이 없어.
0: 아, 예. 어떡하냐 진짜. 예. 조리원이 이렇게 천국이라 그러던데 다들.
1: 그러니까 거기서 좀 주무셔. 그나마.
0: 아, 예, 그나마.
1: 그나마 거기가 제일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0: 네.
1: 예.
0: 조리원. 근데 조리원에 있으면 또 첫째가 또 그렇게 또.
1: 맞아. 눈에 밟히고 울고. 예.
0: 그래서 뭐 중간에
1: 안 돼요. 아, 그거를 딱 끊어내야 돼. 정말 냉정하게 첫째 어차피 집에 가면 계속 봐야 돼요. 아, 예, 유일한 마지막 기회 잊어야 돼요.
0: 둔기로 의도맞은 예, 것만 예, 잠깐
1: 갖고
0: 있겠습니다.
1: 있어요, 네,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명심하셔요. 네. 네, 집에 절대 중간에 가시면 안 됩니다.
0: 즐기겠습니다.
1: 네, 네.
0: 구혜영님께서 이러니까 버스 기사님들이 몰래 듣는 거예요. 아니 왜?
1: 아니 대놓고 들으세요.
0: 왜 다들 이렇게 몰래 들으셔?
1: 이거 건전한 방송이에요. 문화 방송입니다.
0: 이 영경님께서 이렇게 모이니 지금 카페에서 엄마들이랑 수다 떠는 기분이었어요. 수다 멈추지 마, 가지 마! 라고 하셨는데, 예, 네, 보내드려야 되고요.
1: 네, 자, 너무 아쉽네요.
0: 깜짝 손님으로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비씨와는 또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1: 네.
0: 와줘서 정말 네. 너무 고마워요.
1: 우리 영미언니 출산 잘하고 또 육아 열심히 하다가 우리 또 다시 만나요.
0: 네.
1: 네.
0: 네.
1: 언니 화이팅!
0: 화이팅!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두시 데이트 안효미입니다. 호세 제임스의 Just the Two of Us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나비 씨 다녀가는 사이에 잠깐 잊으셨겠지만 오늘 두대 문자파리 두문파 저와 함께 두문파하는 날이었어요. 오늘 주제는요. D-Day 내가 앞둔 거사였습니다. 잊으신 거 아니죠? 자, 두댕이들이 앞두고 있는 거사들. 자, 며칠이나 남았는지 지금 심정은 어떤지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안현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릴 거고요. 사연 한번 또 볼게요. 서정희님. 첫째 사돈과 상견례를 내일 합니다. 어머, 처음이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밤이라 넘어갈지. 하루 종일 머리가 어지럽니다. 아유 부담스러워. 진짜 제일 어려운 자리가 상견례잖아요. 근데 진짜로 요때는 자녀분들도 가장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서로서로 정말 가장 긴장되고 막 그 이상한 그 미묘한 텀이 있어요. 말할 때 사이사이에. 아, 여기에 어떻게 하면 되나. 밥은 아마 제대로 안 넘어가실 것 같고. 한식 드시는 거죠? 한식. 예. 왜냐면 괜히 또 체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니까. 아, 그냥,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와 한 가족이 될 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 잘 귀 기울여 주시고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면 꼭 실수하더라고. 꼭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거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2701번님. 저는 신혼여행 떠나는 날까지 44일이 남았습니다. 일 때문에 시 끝나고 신혼여행을 바로 못 갔는데요. 아, 2주간 일 안 할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돼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떠나서 행복한 게 아니라 2주 동안 일을 안 할 생각하니까 그게 기쁜 거죠. 그래, 여러모로 뭐 겸사겸사 행복한 거니까. 예, 신혼여행 가셔서 정말 여한 없이 놀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만끽하셨으면 좋겠어. 저는 항상 그 예전, 요즘 제가 여행을 못 가니까 옛날에 여행 갔던 사진들 막 보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오롯이 못 즐겼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꼭 저 대신 만끽하셔요. 1128번님, 10월 15일은 첫 손주 보는 날입니다. 기대된다기보다는 아들이랑 똑같은 손자가 나와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워낙 꼴통이었거든요. 너도 고생 좀 해봐라, 요놈아. 아니, 저는, 와, 되게.

로맨틱하시다 생각했어요. 아, 아들이랑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아드님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니랑 똑같은 놈 나와봐라 이놈아. 그래,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고생 좀 해봐라. 5711번님, 저 변우석 배우 팬미팅 갑니다. 어머, 이제 15일 남았어요. 영미님도 아직 못 만난 변우석 배우 제가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영미님은 순산하고 오셔요. 이클립스 런런 신청합니다. 어, 부러워. 너무 부러워. 저는 뭐 만날 그게 없으니까. 아, 나 참. 저 대신에 진짜로 예, 실물 영접하고 오셔요. 자, 사연 보내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자, 5711번님 변호사 팬미팅 잘 다녀오시라고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클립스의 런런.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클립스의 런런에 이어서 듣고 왔고요. 자, 두 대 문자파리 두 문파 D-Day 내가 앞둔 거사 사연 받고 있죠. 7524번님 제 D-Day는 내일입니다. 내일 제 자동차를 만나요. 어머나! 초보 운전이라 경차 샀는데 새 차는 10개월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차급 중고차로 샀습니다. 내일 배송된다는데 저 잘 타고 다닐 수 있겠죠? 언니 달려 런런이라고 하셨는데

어마나 축하드릴게요. 그리고 초보 운전이라고 하셨으니까 새차 사실 필요 없어요. 예. 신차급 중고차도 아마 잘 달려줄 겁니다. 무사고, 아셨죠? 그리고 안전운전, 절대 빨리 가려고 막 흥분해서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오, 나 운전 좀 잘하는 듯? 이러다가 꼭 사고 나더라고. 그러니까 조심조심. 자, 6821번님. 2026년 거사라고 하면 바로 수능입니다. 우리 딸이 고3이거든요. 밥도 잘못 먹고 잠도 잘못 자서 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딸 사랑해. 그쵸? 고3이신 분들은 벌써부터 지금부터 이제 밥이 제대로 안 들어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서 또 아우 너무 긴장하지 마라고 하면 더 긴장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냥 모른 척 하자고요. 강수진님. 남편이랑 빵집을 하는데 저도 막판까지 일하다가 애 낳으러 가게 생겼어요. 어머, 저도 예정일보다 일주일 앞당겨줘서 다음 주 화요일에 유도분만 해요. 어머, 첫 아이라 너무 떨려요. 영면이 기운 좀 보내주세요. 어머, 심지어 유도분만까지 한다고요? 어머, 어머, 세상에. 이거 어떡하면 좋아. 더 긴장되지, 이거. 아우, 어떡해. 일단은 저는 첫 아이 잘 순산했으니까 첫 아이 기운 드리겠습니다. 자, 강수진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됐어. 잘 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4679번님. 저 경단녀 9년 차인데요. 며칠 전에 기간제 취업자리 면접 보고 왔습니다. 월급 받고 싶어요. 무급 너무 힘들어요. 발표가 다음 주인데 힝, 저도 출근하고 싶어요. 9년 차요. 아, 정말. 일단 박수 쳐드릴게요. 예. 9년 동안 너무너무 힘든 시간 보내셨을 것 같아서 박수 쳐드리고요. 그리고 9년 동안 쉬셨는데 그렇게 또 새롭게 도전을 했다는 것 자체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이혜미님, 정말 오랜만에 빅뱅이 완전체로 월드 투어를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둘다 팬클럽 가입하고 다음 주 팬클럽 선 예매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 터지는 티켓팅이 될까 걱정이 되지만 제자리 하나쯤은 있겠죠? 다음 주 수요일 꼭 선예매 성공하고 싶어요. 와, 진짜. 아, 빅뱅이 진짜 얼마 만에 이렇게 뭉치는 거예요. 당연히 또 떨리겠죠. 티켓팅? 이것도 난리 날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자리 하나쯤은 있겠죠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남편은 자동으로 탈락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 남편이 왜꼭내 옆에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두 댕이들이 앞두고 있는 거사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아, 혜미님 선예매 대박 나시라고 GD 김유나의 미싱 유 듣고 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4부 시작됐고요. 저스틴 비버 피처링 다니엘 시저 기브온의 피치스 듣고 왔습니다. 두 대 문자파리 두 문파 디데이 내가 앞둔 거사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3380번님 드디어 친정 복숭아 농장의 복숭아 출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숭아 익을 즈음이면 딸, 사위, 손자, 손녀 모두 차출돼서 끌려갑니다. 열에는 오직 어린이집 다니는 5살 둘째 뿐이에요. 아자아자 힘내서 복숭아 따봅시다. 아 그쵸 온 가족이 함께 뛰어들어야죠. 그쵸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래 어린이집 다니는 5살 둘째도 이제 뭐 6살 정도 되면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뭐 다 이제 이거 딸 수 있잖아요. 지금 한껏 누리길 바라. 한유나님 다음 주 토요일에 대장 내시경과 위 내시경 및 건강검진을 앞두고 벼락치기로 건강관리하고 있어요. 그 어떤 시험보다 더 떨리는 거 언니도 아실까요? 아까 왜들 그러는 건데 요즘 건강검진 받는다 그러면 다들 그 한 달 전부터 갑자기 급하게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어 갑자기 금주하고 갑자기 금연하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게 그 건강이라는 게 시험 보듯이 벼락치기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평상시 하던 대로 해야 더 정확하게 이렇게 딱 검진 결과 나와가지고 뭐가 안 좋다 딱 나오면 이제 그걸 우리가 치료받거나 딱 그러면 되는 건데 우리 너무 벼락치기로 한다고 좀 무리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리입니다. 무리.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자, 민트 라떼님께서 미루고 있는 거사요? 제모요. 이제 여름이잖아요. 아, 근데 귀찮아 죽겠어요. 하지만 이제 해야겠죠? 아 귀찮아.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예, 저도 좀 제모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고 왜냐면 이제 수술하면 이제 정말 다 발가벗겨진 채로 수술대 위에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고 떼목욕도 해야 되는데 이게 손이 안 닿아. 그래서 이것도 귀찮다. 요즘엔 1대1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정말 임산부를 위한 그래서 딱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딱 해주시는 데가 있다고 듣긴 했는데 너무 그것마저도 귀찮다 가기가. 아 이게 거사입니다 진짜. 민트라떼님 안영미 결이야. 5094번님 우리 집안에서 서열 높은 따님 기숙사 방 빼기 미션이 앞으로 4일 남았습니다. 누나의 괴롭힘 대상 1호 아들냄은 벌써부터 두려움을 떨고 있어요. 우리 아들에게 힘내라고 기운 좀 주세요. 아, 동생이 이거 다 해야 되는구나. 또 이거 허드렛일 해야 되는구나. 자 우리 아드님 자 힘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 서열에서 이제 올라올 수 있어. 자 9794번님 언니 제가 앞둔 거사는 서류 합격 후 다가올 면접입니다. 어제 서류 합격 문자를 받았고요. 곧 면접 보러 가야 돼요. 근데 너무 떨리는데 이거 정상 맞죠? 언니 합격 기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준생활 벗어나고 싶어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샤이닝 로드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있죠. 그리고 확실히 서류 이것보다도 진짜 그 면전에서 보고 있는 면접 이게 제일 떨리잖아요. 이건 저도 알죠. 오디션이라는 걸 봐본 사람이니까. 자 기운 드리겠습니다. 저 아시죠? 그래도 개그맨심 한 번에 합격한 거. 자 9794번님 일어나십시오. 됐다 드렸어. 기운 드렸어. 오늘 너무 잘 오셨어 다들. 왜냐면

오늘 말고는 제가 기운 드릴 수가 없거든요. 이제 당분간은. 자,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D-Day 내가 앞둔 거사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9794번님 면접까지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샤이닝 로드에 이어서 조지 김현철의 드라이브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안영미 출산 전 마지막 두 문파 오늘의 주제 D-Day 내가 앞둔 거사 사연 받고 있죠. 고아라님, 저 시험관 3차 이식 D-Day 하루입니다. 내일 병원 가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언니의 착상 기운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기운 좀 팍팍 주세요. 잘 오셨어요. 우리 두 대 착상 기운 있는 건 알고는 계시죠? 예. 자,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일어나십시오. 이거 말고, 예. 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없어요. 자, 1508번님. 퇴사 디데이 8일 그리고 이사 디데이 21일 남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제 직장 때문에 계속 주말 부부하다가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다음 달에 남편이 있는 곳으로 이사해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요. 이세가 생겼습니다. 두 대는 진짜 엄청난 곳이에요. 들으셨죠? 예, 아까 착상 기운 달라고 하셨던 분. 저희가 사기꾼이 아니라니까요. 예? 아니, 뭐 그렇다고 저희가 뭐 점을 봐드리거나 뭐 신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그런 기운이 좀 돌아요. 여기가 지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좋은 소식 드릴 거니까 꼭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임신도 축하드립니다. 2세 축하드립니다. 아, 이사를 앞둔 분이 또 계시네요. 7063번님, D-2달 영국으로 내 식구 해외 이사를 앞두고 있어요. 우와, 2년 지내다가 올 건데요. 준비 과정이 너무 힘드네요. 가서 잘 지내다 올 수 있게 좋은 기운 좀 불어넣어주세요. 어머, 세상에, 영국으로 가신다고요? 어머, 아, 그치. 해외로 가니까 그 또 얼마나 준비할 게 많겠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정말 별 탈 없이,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다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765번님. 제가 앞둔 거사는 조리 자격증 실기 시험이에요. 현직 영양사인데 요리를 못해서 아직도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못 땄습니다. 합격 기운 넣어주십시오. 어마나, 세상에. 영양사신데. 아, 이게 또 이게 선입견이었구나. 영양사는 요리도 잘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었군요. 그래서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못 따고 계셨었군요. 자, 할 수 있습니다. 6765번님, 일어나십시오! 기운 드렸어요. 실기시험 합격하실 거예요. 김연경님, 미루고 있는 거사요.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너무 고민돼요. 영민님 순산과 함께 팔까 봐요. 아기 낳는 기분으로. 아, 근데 저 같으면은 저는 팝니다. 쫄보라서. 그래서 주식 저는 하지도 못해요. 시작도 안 했어요. 왜냐면 일이 일비하기 싫어가지고. 이거는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까먹고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넣어놨다는 것 자체도 그냥 까먹고 있으라 그러더라고. 아, 혹시 모르니까 그냥 더 봐요. 묵혀둬 봐요. 또 하이닉스처럼 또 이렇게 올라갈지도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를 일이지, 그쵸? 자, 역시나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안효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두 대 문자파리 두 문파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두 댕이들 앞두고 있는 모든 일들 다 술술 잘 풀리고 대박나고 합격하고 성공하고 기분 좋고 건강하고 행복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 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너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0: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 제가 갔다 올 때까지 우리 광고주님들 어디 가지 마시고 다시 만나달라는 의미에서 이 노래 띄워보겠습니다. 다시 만나줘, 나를 다시 만나줘. 오뚜기 카레님, 브람스 안마의자님, 어디 안 가실 거죠? 다시 만나주실 거죠? 환인재양님, 주식회사 본 컴퍼니님, 우린 꼭 다시 만날 거예요. Don't worry! 현대 오피스 유한 책임회사님, 이카운트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님, IS 동서님, 함께 만나주실 거죠? 다시 만나야 됩니다.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진짜로. 약속.
12: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10: 아, 노래 가사가 공교롭게도 새로운 여자를 만나겠다네. 아, 나 진짜. 자, 최영희님께서 그래서 그 다음 대타 누군데요? 아까 그게 왜 궁금한 건데요? 어? 그게 왜 궁금한 건데? 아니, 제가 이번 주 마지막 방송 주간이라고 얘기하자마자 지금 몇몇 분께서 계속 아주 집착스럽게 그래서 스페셜 DJ 누군데요? 계속 물어보시는데. 벌써 새로운 여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 새로운 DJ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럴 거야? 벌써 이렇게 정떼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하네. 그래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누가 저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러 오실지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가 가는 길에 선심 써서 커피 몇 잔 쏠게요. 네, 그냥은 안 가죠. 뭐라도 쏘고 가야지. 아, 박지은님께서 언니 없는 오후가 너무 길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다릴게요. 출산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다른 집은 기웃거리지도 않을게요. 너무

이게 정답 모범 답안. 다 봐봐. 투댕이들 와서 봐봐. 문 잠궈. 자, 박지우 학생 박수. 자,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이렇게 가야지. 예? 딴 데 괜히 기웃기웃거리다가 아 역시 드릴 거라 언니랑 방송밖에 없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두대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두댕이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저 없는 동안에. 8217번님. 언니, 저 언니 덕분에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던 시간 잘 이겨냈어요. 잠시만 안녕은 너무 아쉽지만 건강히 회복해서 다시 웃겨주러 오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제가 진짜 그 여러분들한테 계속 문자를 읽어드리면서 뭐 기운 넣어드리겠습니다 뭐 일어나십시오 라고 했지만 사실 제가 기운 받으러 오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뭐 아, 많이 웃었어요 고마워 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제가 더 감사해요. 저도 참 힘든 시간들이 저한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을 항상 매일매일 우리 두댕이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같이 웃으면서 또 서로 가끔씩은 조롱도 하고 너무 편하니까 그렇게 수다 떨면서 일한다는 생각 안 하면서 그렇게 와서 저도 많이 많이 털어내고 그리고 위안받고 그러면서 버텼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두댕이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두댕이들이 제 자리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 자리 빼앗길까봐 지켜달라는 게 아니라 2시에 데이트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전화 되니까 여러분들 조롱 받아주는 거예요. 다른 DJ들한테 조롱하고 그러면 안 돼. 큰일 나요. 그 사람들 괜히 상처 입어. 연예인들이 멘탈 센 것 같죠? 안 그래. 자, 오늘 끝곡으로 토이의 뜨거운 안녕 들려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토요일, 일요일도 제 목소리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아쉽다 하시는 분들 주말에도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럼 전 여기서 진짜 진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부천과 광명을 잇는 옥길천 자전거길. 옥길천을 따라 자전거길과 산책로가 길게 이어지는 곳인데요. 한쪽엔 아파트가, 반대쪽엔 논밭이 펼쳐져 도시와 시골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도끼천 자전거길은 이맘때면 물가를 따라 금계국과 들꽃이 피어 노란 꽃길이 펼쳐지는데요. 맑은 물가에서는 왜가리, 백로 같은 철새들이 물고기를 잡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둑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면 옛 항동 기찻길이 도시와 숲 사이를 조용히 가로지르는 풍경도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꽃길의 철새, 기찻길 풍경까지 페달 밟는 재미가 있겠네요. 6월 19일 금요일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6월 19일 금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완벽한 하루 첫 곡, 아주 살랑살랑 아주 기분 좋은 곡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의 곡이었죠. 우스가루칭 그리고 까에타노 벨로즈 쿠페르치노 피처링 엉시에트의 노사 헤제냐 들으셨습니다. 야, 까에타노 벨로즈와 함께 그 브라질 그룹 우스가루칭과 같이 한 2024년에 나온 곡이에요. 아주 기분 좋고 이제는 뭐 브라질 음악이 우리 완벽한 하루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낯선 음악이 아니죠. 제가 너무 좋아한다고 티도 많이 내고 많이 가지고 와서 틀었기 때문에 뭐 언어는 조금 낯설더라도 이 음악이 주는 어떤 즐거움이 여러분들도 아마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완벽한 하루 금요일 정통 라디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입니다. 좋은 음악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꽉 채우는 날이죠. 9994 쓰시는 분이 순디 항상 차에서 듣다가 집에서 들으니 새로워요 라고 출첵해 주셨고요. 7490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순디 완화 기다렸어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문자로 이 완벽한 하루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여러분들이 또 보내주시는 신청곡으로 우리의 이 선곡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참여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라디오란 게 원래 그래요. 저는 그렇게 사실 말을 많이 안 해야 되는 좋은 음악을 소개하는 디스크 자키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음악을 소개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참여가 우리 완벽한 하루를 완성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니까 이쪽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인온 효소.

0: 지친날을 안아주라.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

비비의 파도 들으셨습니다. 정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하는 뮤지션인데 참 비비의 목소리 하나로 정말 이제는 비비의 비비라는

장르가 생긴 느낌으로 비비가 부르면은 참 그 그만의 개성이 잘 살아난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 곡도 참 좋습니다. 이혜정님이 보내주셨어요. 백화점에 아들 옷 사러 갔다가 남편 옷도 사게 되었네요. 티 세 벌에 11만 5천 원. 제 것은 엄두가 안 나서 못 샀어요. 그래도 보람차네요. 티 세 벌에 11만 5천 원이면 그래도 좀 가격이 나가는 반팔 티인데 11만 5천 원이면 그렇게 싸진 않네요. 근데 요즘에 참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이 아무래도 이제 그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티 세 벌에 11만 5천 원이면 그렇게 엄청 비싼 옷은 아닌 듯한 느낌이 또 듭니다. 아, 우리 이제 좀 곧 있으면 완벽한 하루가 또 이제 굿즈를 또 출시를 하는데 그 티 가격 때문에 요즘에 아주 MBC와 우리 제작진 그리고 제가 아주 머리를 맞대고 정말 얼마에 이걸 팔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그래도 아, 좀 이혜정님 그 우리 완벽한 하루 굿즈도 사셔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7393 쓰시는 분은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미용실 원장님께 완화 전파하고 함께 듣고 있어요. 깔끔하게 염색하는 중입니다. 반가워요. 상순 DJ라고 보내주셨어요. 미용실 가서 완벽한 하루 한번 들어보실래요? 용기 있게 말하셨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장님하고 뭐 나눠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이제 미용실 가실 때 좀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 드립백 세트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죠. 오랜만에 이 곡도 들어볼 건데요. 이효리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부도수표.

블루스 뮤지션이죠. 김태춘과 이효리가 함께한 사랑의 부도수표 들으셨고요. 그 뒤로 불고기 디스코의 All Right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아주 흥겨운 노래 두 곡을 들으셨어요. 김경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순디, 오랜만에 집에서 남편 이발해줬어요. 물론 자격증은 없습니다. 너튜브가 저의 선생님이에요. 결과물이 좋지 않은데 꾸준히 맡기는 남편이 대단합니다. 저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실력이 늘겠죠. 아, 정말.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제주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미용실에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힘들다기보다는 귀찮으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물 이렇게 머리를 다듬어 주곤 했어요. 뭐 미용을 했다기보다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미용실에 가면은 미용실에 이제 전문가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도대체 이건 누가 깎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근데 김경신님처럼 이렇게 남편 집에서 이발하거나 미용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렇게 또 즐겁게 또 얘기도 도란도란 나누면서 또 좀 너무 많이 깎았다 싶으면 이렇게 투덜투덜 대면서 또 재밌잖아요. 꽁냥꽁냥 그러고 사는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뭐 머리가 그렇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머리 스타일이 아무튼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장보미님, 전 재택근무하고 있어요. 책에 알맞은 키워드를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라디오 켜놓고 있는데 순디 채널이 제게는 아주 공들여서 잘 만들어진 책 한 권처럼 느껴져요. 덕분에 오늘도 열일합니다. 오, 이것도 굉장히 얼마 전에 우리 그 저번에 화요일에 그 노영심 씨하고 하림 씨가 오셔서 우리 완벽한 하루에 이렇게 사연 보내시는 분들을 글솜씨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저도 이렇게 사연 읽으면서 보면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해주시나라는 감탄을 정말 합니다.

합니다. 장범희님도 이렇게 공들여서 잘 만들어진 책 한 권처럼 느껴진다는 이런 표현을 좀 써주셨는데 너무 그 표현이 정말 좋네요.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우리 완벽한 하루의 제작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장범희님 제가 이렇게 책도 쓰시는 분들 집에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잘 못 챙겨 먹잖아요. 순댓국밍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순댓국 맛있게 아주 뜨겁게 그래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스타쉽의 세라 틀어드리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레이 찰스의 A Song For You입니다. 진한 음색과 표현력을 타고난 뮤지션이죠. 가스펠, 블루스, 재즈 같은 장르를 거치면서 소울 음악의 기틀을 세운 거장으로 불립니다. A Song For You는 싱어송라이터 리온 러셀이 써서 1970년에 발표했는데요. 도니 에서웨이, 카펜터스 같은 여러 뮤지션들이 커버를 했고요. 지금 들려드릴 레이 찰스 곡까지 다양한 버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잘해주지 못한 지난 날을 후회하는 남자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도 이 멜로디 속에 내 사랑이 담겨있다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연륜이 묻어나는 레이 찰스의 목소리와 피아노 연주가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레이 찰스의 A Song For You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레이 찰스의 A Song For You 였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참 오랜만에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이런저런 음악을 감상을 하다가 이 노래가 탁 나와서 알고리즘에 나와서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약간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레이찰스의 노래가 되게 미안해하는 느낌으로 들렸어요. 정말 이 감정을 표현을 참 잘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정말 대가죠. 이런 대가의 노래도 좋지만 이 원곡이 사실은 되게 좋아요. 리언 러셀의 원곡도 처음에 피아노가 탁 그렇게 위에서 잘 이렇게 또르르 내려오는 그 피아노로 시작을 하는데 원곡도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4617 쓰시는 분이 상수님 오랜만에 인사하는데요. 여기는 늘 노래가 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드립니다. 조현철님이 취향의 공유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클레어로의 Add Up My Love 공유합니다. 익숙한 판만 듣다가 시원한 노래가 땡겨서 발길 닿는 대로 들어봤는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찾고 또 찾다가 드디어 제목을 알아냈어요. 기쁜 마음으로 같이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클레어 로우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죠. 이 Add Up My Love는 멀어진 상대방을 그리워하면서 내 사랑을 모두 더해보면 그 사랑이 너에게 충분했을까 하고 돌이켜보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2년 전 여름에 발표한 이 곡 클레어 로우의 Add Up My Love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조현철님께 상순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이거면 뭐 충분할 것 같은데요. 김치 세트 그리고 닭가슴살. 아 닭가슴살이 김치 김치에다가 싸가지고 먹으면 참 맛있을 것 같아요. 상순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노래로 있죠. 송재호의 노래입니다. 늦지 않았음을.

조현철님이 공유해주신 취향곡 클레어로우의 Add Up My Love 들으셨고요. 그 뒤로 3898 쓰시는 분이 신청해주신 10cm의 너에게 닿기를.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567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저녁으로 잡채 만들며 듣는데 완화 진행이 너무 고급져서 스테이크로 변경해야 할 듯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잡채하고 스테이크는 너무 간극이 크고요. 돈가스 정도로 우리 앞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그래요. 잡채도 뭐 좋죠. 잡채 저거 그 손이 많이 가는 건데 아 정말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7288 쓰시는 분. 저는 금요일마다 꽃꽂이 수업을 받는데요. 수업하고 오면 길가에 꽃과 나무를 보고 이렇게 잘라 넣으면 예쁘겠다고 속으로 생각을 해요. 아주 큰 꽃다발처럼요. 오늘도 지나가다 본 나무로 예쁜 꽃바구니를 만드는 상상을 했네요. 아, 꽃꽂이 수업에 아주 푹 빠지셨나 봐요. 아주 좋습니다. 정말 너무 얼마나 재밌으면 계속 보는 것마다 그렇게 꽃다발을 만드는 것처럼 상상을 하고 다니시는 걸까요? 참 예전에는 이제 당구를 처음 시작하면 말이죠. 밤에 잘 때 탁 누우면 위에 이제 당구공이 빨간 공과 하얀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상을 하는데 그런 거 비슷한 건가 봅니다. 아, 참 진행이 고급지다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2부 꾹꾹 들어드리겠습니다. DXX의 On Hold 들어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 시로 그린의 I want you 아주 흥겨운 곡으로 또 3부를 3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7757 쓰시는 분이 방송 들으면서 문자를 안 보내니 마치 일시파는 느낌이라 보내봅니다.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다른 어떤 라디오 프로를 들어봐도 이렇게 저처럼 문자를 보내달라고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참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잘 듣고 계시는구나. 정말 우리 선곡이 참 좋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좋긴 좋은가 보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걸 저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문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귀엽게 봐주시고 이렇게 7757 쓰시는 분처럼 일시하지 마시고 문자 하나씩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잠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잔까지 닥터캡슐.
7: 닥터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9: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8: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윈터플레이의 차차 들으셨습니다. 아주 귀여운 곡이에요. 4561 쓰시는 분이 순디 요즘 가게 홍보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응원 한마디 전하고 싶어요. 명희야,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봤기에 꼭 잘 될 거라고 믿어. 조금만 더 힘내. 라고 하시면서 대전 유성온천역 5번 출구 오늘은 요가 앤 필라테스 화이팅! 이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요가 필라테스 하는 그런 곳인가 봐요. 근데 참 힘들죠. 가게 홍보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이 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사람들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응원해 드릴게요. 파이팅입니다. 요가 앤 필라테스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커피 드립백 세트를 하나 제가 보내드릴게요. 거기다가 좀 이렇게 배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4561 쓰시는 분이 쏙 가지지 마시고 명희 씨하고 한테 드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드시든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좀 전해주세요. 5355 쓰시는 분, 저는 중등교사인데요. 20년 장

장기 휴가를 받아서 제주에 와 있어요. 처음으로 혼자 하는 여행인데 긴장도 되고 신나기도 하고 그러네요. 제주에서 듣는 순디 라디오도 참 좋아요. 오늘도 멋진 진행과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제주에서 정말 20년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제주에서 좀 편안한 시간, 좋은 시간 가지다가 다시 일터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래 틀어드릴게요. 김주한의 노래입니다.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김조한의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에 이어서 리처드 바커스의 버스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4020 쓰시는 분이 보내셨어요. 2년 전에 명품 지갑을 여행가서 도둑맞고는 괜한 심술에 2년 동안 은행 봉투를 지갑처럼 가지고 다니다가 큰맘 먹고 지갑을 샀는데요. 사고 보니 너무 편하고 좋아요. 카드 꺼낼 때 봉투 안 쏟아도 되고 똑딱이만 열면 되어서 삶의 질이 높아진 것 같아요. 아이고, 은행 그 종이 봉투를 지갑처럼 가지고 다녔다고요? 2년 동안?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4020 쓰신 아 이거 사진이라도 한번 하나 좀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았어. 그러면은 거기 안에 막 돈하고 막 이렇게 그 카드를 넣었다가 카드를 쓰려고 그러면 가게 앞에서 봉투를 꺼내서 뒤집어가지고 봉투에서 카드를 쫙 쏟아지면 거기 중에 카드를 하나 골라가지고 이렇게 내고 그랬단 얘기죠. 아 정말 야 정말 지갑을 사셨으니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뭐 그렇게 뭐 다니는 뭐 맞아요. 뭐 이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편하면 되는데 지갑이 있는 이유가 또 있을 겁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도 아 대단한 분이셔요. 이분. 제가 뭐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지갑 같은 거는 뭐 지갑은 사셨으니까 잊어버릴 걱정 없는 필터 샤워기 하나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7856 쓰시는 분 순디 오늘 예비 와이프랑 웨딩 사진 찍고 왔어요. 도와주신 이모님께도 감사하고 배고픈데 고생한 와이프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안 싸우고 알콩달콩 준비하자. 남효야 사랑해 라고. 아 좋아요. 웨딩 사진 찍는 거라면은 정말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네요. 아 정말 미리 축하드립니다. 제가 결혼식 하고 나면은 이제 신혼집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좀 이거 좀 이분 제가 김치 세트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치 세트로 신혼집에서 맛있는 밥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Sing Street의 Drive It Like You Stole It 들어드리고 저는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올게요.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방

0: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질환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623년 오늘 6월 19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로 유명한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에 지나지 않지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내용을 팡세라는 책에 남겼는데요.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팡세는 프랑스어로 갈대를 의미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오, 야, 이거는 정말 알 수가 없는. 이런 프랑스어를 제가 좀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정말 알 수 없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그 말은 알지만, 블레즈 파스칼은 처음 들어봤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근데 뭐, 그 생각하는 갈대라고 어떤 내용을 썼지만, 그 책 제목이 갈대 이라고 하기엔 책 제목은 뭔가 여러 내용 중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굉장히 거기서 이제 유명해졌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X 선택해봤습니다. 팡세가 갈대인지 팡세 정말 모르겠네요. 프랑스어는 정말 제가 알 턱이 없습니다. 정재영 씨한테 제가 전화 찬스를 좀 쓰면 어떨까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고요. 일단 저는 X로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찍어보시죠. 프랑스어 불어 전공하신 분들은 알겠죠.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은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팡세는 프랑스어로 갈대를 의미한다. O, X.

상승 퀴즈에 이어서 블랙사바스의 패러노이드 들으셨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듣는 우리 오지 오스본의 목소리 참 그립네요. 오지 오스본. 오늘 상승 퀴즈 문제는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이 얘기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그래서 그 책이 팡세. 프랑스 말 발음으로 펑스라는 책인데요. 펑스는 프랑스어로 갈대를 의미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어요. 저는 내용 중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을 한 거지 굳이 제목까지 갈대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하지만 갈대, 펑스 이렇게 두 글자 비슷한 면이 있네요. 이거는 제가 뭐 전혀 모르니까 정말 어려운 이런 퀴즈가 제일 사실은 헷갈리고 이런 퀴즈에서 틀렸을 때 굉장히 약오릅니다. 제가 정답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X. 역시 잘 찍어요. 제가 팡스에는 프랑스어로 갈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팡스에는 프랑스어로 생각을 의미합니다. 오, 그렇죠. 파스칼은 인간을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에 비유하면서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얘기했는데요. 따라서 갈대는 인간의 나약함을 비유한 표현일 뿐 책 제목 자체의 뜻은 아닙니다. 참고로 갈대는 프랑스어로 로조라고 합니다. 로조. 로송 이렇게 하는 걸까요? 로조. 갈대는 로조. 팡세는 생각. 그러면 생각이라는 어떤 책의 큰 제목이 있고 그 밑에 뭐 여러 가지 챕터가 있다가 거기서 인간은 생각에 관한 책이군요. 아주 기분 좋습니다. 이런 거 맞추면은 기분이 배로 더 좋아요. 여러분들도 맞추신 분들은 기분 지금 되게 좋으시죠? 뭐 그냥 찍었는데 맞았으니까 뭔가 행운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정답자 5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7490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윤도현 피처링 타블로 케이윌의 노래입니다. 요즘 내 모습.

윤도현 피처링 타블로 그리고 K-Will의 요즘 내 모습에 이어서 새소년의 여름깃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바로 노래로 이어드리죠. 사브리나 카펜터의 노래입니다. Feather.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피해.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3: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폭원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김광호님이 보내주셨어요. 말리지 마세요. 저녁으로 돈가스에 케첩 뿌려 먹을 거예요. 예? 아, 뭐 케첩 뿌려 먹건 마요네즈를 뿌려 먹건 무슨 뭐 와사비를 찍어 먹건 뭘 찍어 먹건 저는 전혀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가스, 하, 부럽네요. 돈가스, 아 정말 이 배고픈 시간에 돈가스 얘기를 꺼내시다니 정말 너무하네요. 자, 맛있게 케첩이랑 돈가스 맛있게 드시고요. 7864 쓰시는 분은 오늘 평상시보다 1시간 일찍 나왔더니 상수님 목소리를 더 오래 들을 수 있었네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또 이렇게 1시간 일찍 나와서 저의 목소리를 더 오래, 이야, 정말 감사드려요. 이 소중한 시간을 저희 완벽한 하루에 이렇게 쓰신 거 아닙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젠 또 이제 주말에 저 이제 퇴근하시면은, 아, 마지막 곡입니다. 다다다의 고백 틀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이, 그리고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철옥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아, 넌 잘 찌지 않는 체질인가 봐. 유능한 멘토이지만 친절한 선배는 아닌 분으로부터 한마디 듣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일일이 가르쳐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짜증이 말투에 담겨 있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참 미안합니다. 연차를 이렇게 먹었어도 경력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을 가져 미안합니다. 잘못한 건 인정하며 사과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역량과 이해관계를 가진 팀원들과 함께 일하려면 나의 성과는 남의 능력을 끌어오고 남의 약점을 보완하는 협업 능력까지 포함되는 건데 그걸 잘 못했습니다. 서로 뒤엉키거나 호흡이 맞지 않아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잘 해보려 했는데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해서 참 미안합니다. 아,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하는데 어떤 실수는 너무 뼈 아파서 잘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실수하며 성장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맨 네트워크. It's a mistake. 들었습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수는 그냥 실수. 아, 그럼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8472번으로 오프닝 들으니까 오전에 월드컵 경기에서의 실수가 생각나네요. 이로 인해 더욱 성장하고 대표팀의 골문을 더욱더 굳건히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야, 이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오늘 뭐 사실 그 딱 한 번의 실수 빼고는 우리 대표팀이 경기를 전체적으로 잘했어요. 멕시코의 홈 경기에 달라가 그 꽉 들어찬 95% 이상의 멕시코 관중들이죠. 아, 그리고 홈 어드밴티지라는 거 원래 그 주심의 판정까지도 거기 들어갑니다. 홈 어드밴티지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2년 월드컵 때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오늘 경기는 사실 뭐 두 팀 다 지지 않는 경기를 하려고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수비진을 굉장히 내리고 지지 않으려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딱 한 번의 실수로 우리가 실점한 거죠. 야, 오늘 경기는 제가 그 사이비 전문가잖아요. 아, 그나저나 진짜 소셜 네트워크에 왜 이렇게 축구 전문가가 많아요? 우리는 와 진짜 예, 저도 뭐 거기 사이비 전문가로서 한 마디 못하면 오늘 경기는 사실 무승부가 정당한 경기입니다. 오늘의 경기는 무승부가 정당한 스코어예요. 그런데 아 우리가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저 선수들 그 저 소셜 네트워크에 가가지고 김승규 선수 비난하고 뭐 이기혁 선수 비난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 정치자는 없죠. 그런 말 안 계시죠? 그동안 김승규 선수가 얼마나 선방을 많이 했습니까? 오늘도 선방 두 개나 했죠? 체코전에서도 결정적인 거 두 개 막았죠? 아이고, 이 세상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오늘 경기 총평. 대한민국 대표팀이 그냥 좀 운이 안 따랐다. 재수가 없었다. 예.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n at Work. It's a mistake. 들었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의

0: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삼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도드라만돈 백조싱크, 음식물 처리기 휴렉, 키움증권, 멕시칸 IS 동서에서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Tears for Fears, Sowing the Seeds of Love 들었습니다. 6886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5104번으로 부산 사는 개가영이에요. 남친 통해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같이 듣고 그때부터 미니 어플 깔아서 제가 매일 듣게 되었습니다. 부산에는 비가 오는데 이런 날 라디오 들으니 낭만적이네요. 와우. 처음에 남친하고 같이 들었는데 뭐 들을만 했던 모양이죠? 계속 들어주시네. 감사합니다. 예, 부산 사는 개가영 씨. 네. 고맙습니다. 부산 비 오는데. 자, 이번에는 7817번으로 청해 주신 에이미 와인하우스. 예. 에이미 와인하우스 이 다큐멘터리 영화 진짜 재밌게 봤는데. 어제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 집행위원장께서 친히 전화를 하셨던데 저한테. 예. 누군지 아세요? 제천 국제 음악

0: 영화제는 아십니까?
1: 꽤 오래됐어요, 벌써. 뭐 25회째인가 6회째인가 뭐 이렇게 됐는데. 집행위원장께서 친히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유, 좀 높으신 분이. 아, 더 높아지셨죠? 왜냐하면 그 최근에 저 왕과 사는 남자로 와 천만 관객을 돌파한 장항준 감독이 여기 집행위원장이에요. 전화를 해가지고 아 무슨 뭐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못 들어드렸어요. 예. 제가 워낙 또 바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못 들어드렸더니 야 근데 진짜 정말 장 감독 진짜 재밌긴 재밌어요. 아, 잘 알았다고 그러더니 그러면 저 방송에서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 그 꼭 얘기해 주세요. 이랬는데 제가 어제 얘기한다고 까먹은 거 있죠. 자, 오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9월 3일부터 8일까지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가 열립니다. 예. 장항준 집행위원장께서 예. 잘 만드실 겁니다. 이거 방송 지금 안 듣고 계실 확률도 있으니까 아, 장항준 감독 지인께서 혹시 듣고 계시면 제가 약속 지켰다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참 3부에 나오시네. 어? 장항준 감독하고 친하다 그러는데 이게 천명관 작가라고 예. 최근에 소설 내셨거든요. 아코디온이라고 신작 내셔가지고 3부에 만날 겁니다. 오늘 3, 4부 사람과 음악으로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에이미 와인하우스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작곡은 캐롤 킹이 했습니다.

이슬 비오는 공원 주차장 차 안에서 듣는 백햄 그리고 에이미 와인하우스 음색 너무 좋으네요. 김태석 씨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9660번으로 청해 주신 머룬5 맵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 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0: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오늘 밤에 창문 한 번 더 확인하고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사이 강한 비가 들이치듯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지금 제주 산지로는 호우특보 내려진 가운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돼서 내일 저녁까지 대부분이 이어지겠고요. 대부분 30에서 최대 100mm 이상, 동해안으로는 최고 150, 제주 산지로도 최대 250mm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본격적인 비가 내리기 전까지 수도권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더웠고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로 더위가 주춤하겠고 일요일부터 다시 또 더워지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나라 3대 명절을 아는 사람이 의외로 드물다. 추석과 설날, 두 명절은 알겠는데 나머지 하나가 알쏭달쏭하단다. 정월 대보름날, 동짓날, 3월 삼진날, 한식날. 오늘은 추석과 설날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명절인 단오, 우리말로 수린날이다. 설날엔 가래떡, 추석엔 송편, 수린날엔 수리취떡을 만들어 먹었다. 명절엔 명절 음식뿐 아니라 다양한 세시 풍속과 전통 놀이가 뒤따른다. 단오는 그네 뛰기와 창포물에 머리 감기, 씨름, 부채 선물하기, 붉은색 가까이 하기 등으로 명절 나기를 하는 날이다. 철수는 오늘 뜨겁디 뜨거운 날에 한 줄기 시원한 물을 생각한다. 음력으로 5월 5일인 단오는 양기가 충천하는 날. 동양 철학에서는 홀수를 양의 수로 여겨 1월 1일은 설날, 3월 3일은 삼진날, 5월 5일은 단오, 7월 7일은 칠성날. 양의 수가 겹치는 날을 기란날로 기리곤 했다. 그 중에서도 5월 5일은 여름에 접어드는 시기여서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 올해는 경오년, 불의 해라 그야말로 태양이 이글이글, 더운 기운이 활활이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뜨거웠던 단오여서 비예보가 반갑다. 한바탕 비가 내리고 나면 폭염도 한풀 꺾일 것이다.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면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의 화기도 덩달아 수그러들겠지만 마음을 물가로 데리고 가 이 저녁을 보내고 싶다. 저녁에도 채 식지 않는 대기를 못 참아 마음부터 성급히 식혀보기로 한다.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하셨으니 저녁에는 물을 가까이 하고 싶다. 삶에 있어서 선이란 땅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마음에 있어서 선이란 메아려 치는 골짜기가 되는 것이다. 사회에 있어서 선이란 친절해지는 것이다.

에 있어서 선이란 자기 말에 진실해지는 것이다. 다스림에 있어서 선이란 질서정연해지는 것이다. 일함에 있어서 선이란 유능해지는 것이다. 행위에 있어서 선이란 시의적절해지는 것이다. 더운 날엔 시원한 물가에 앉아서 물이 왜 세상의 선으로 추앙받는지 곰곰 생각해보고 싶다. 물이 왜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지, 깊은 물은 왜 고요하기만 한지, 물이 왜 자기 형태를 버리고 주변에 맞춰 다른 형태를 취하려 애를 쓰는지. 마음에서 열기가 사라지면 생각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엠브로시아 드링크 오브 워터 들었습니다. 단오는 나의 음력 생일. 방송에서 항상 알려주시니 친구들이 잊지 않고 연락 주네요. 와, 얘들아 우리 환갑여행 즐겁게 출발. 김명희 씨. 와, 아 음력 5월 5일이 생일이에요? 와우, 단오날에 태어나셨네. 감사합니다. 자, 엠브로시아의 드링크 오브 워터 들었고요. 6시 42분 45초 막 지났습니다. 4885번 4885? 4885 많이 듣던 번호인데 이거 아, 영화에 나오는 번호 아니에요? 4885? 추격자. 그래, 추격자에 나오는 그 하정우 씨 전화번호가 4885 같은데. 3년 3개월간 일하던 회사에서 마지막 근무 마치고 업무용 차를 반납하고 버스 타고 마지막 퇴근길 열심히 달려왔고 이번을 또 다른 기회로 삼아 더 열심히 달릴 제 자신을 응원해 봅니다. 아, 흘러나오는 곡들이 저를 위로해 주는 듯하네요. 아, 오늘 음악들이 마음에 드십니까? 오유, 감사합니다. 네. 자, 7278번으로 청해 주신 엘버트 해먼드의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이 노래 신청하시면서 형님과 진모쌤의 평화를 위하여 신청합니다. 예, 그런 내용 아니에요. 예, 지금 모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네가 떠나라 뭐 제발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자, 엘버트 하몬드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싱크.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2: 큐레큐레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시키나봐.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김현지 씨, 와, 천명관 작가님 나오시나요? 와, 저 고래 충격적으로 재밌게 읽었는데 너무 기대됩니다. 반가워요.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요. 2712번으로는 아저씨, 저 어제 동네 서점에서 천명관 작가님 고래라는 책을 사서 읽고 있는데 와, 오늘 게스트가 천명관님이라뇨. 소름 돋습니다. 얘기 잘 듣고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2004년 작품인데 2023년에 그 유명한 부커상 최종 후보에도 올랐었어요. 자, 천명관 작가, 예, 3, 4부 함께합니다. 8029번입니다. 예. 4년 만에 강 놀러 왔는데 아이, 바다도 보고 마음이 좀 답답해서 리프레시 좀 하려고요. 하룻밤 자고 가려는데 내일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비는 밤에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자, 청해 주신 트래비스, Why does it always rain on me?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4: 061-241-8800.
5: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6: 전국 탁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샘 쿡의 A Change Is Gonna Come 들었습니다. 와, 이거 오라버니가 나레이션 할 때 나왔던 노래 아니에요? 김경희 씨. 예, 이분도 뭐 김승규 씨. 이거 형님이 그 베토벤 할 때 음악 아니에요? 예, 베토벤. 박은영 씨. 이 노래 오늘 완곡으로 듣네요. 어, 이 천명권 작가께서 가져오셨기 때문에. 예. 아, 유명한 곡이에요. 예. Sam Cooke. A Change Is Gonna Come. 예. Seal의 커버 버전도 아주 괜찮고요. 자, 오늘 천명관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처음 만나는 거죠, 우리?
1: 예, 제가 정말 셀럽을 만난다는 기분이 드네요. 아,
0: 저보다 훨씬 셀럽이신데 왜 그러세요?
1: 별 말씀을요.
0: 예. 아, 이저 나이가 보니까 송골매 음악 많이 들은
1: 그럼요,
0: 세대네요.
1: 뭐, 송골매보다 전 런웨이를 더 좋아했습니다.
0: 아, 그 전에 대학까지 나왔을 때 그 활주로.
1: 아, 그럼요. 뭐, 제 세대의 뭐 히어로들이죠 그때.
0: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네. 아, 자, 우선 저 전국에서 지금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들에게 예, 인사하시죠 뭐.
1: 예. 아, 예, 제가 뭐 이런 영광스러운 음악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오늘 뭐 재밌게 같이 우리 선배님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 예. 아이, 감사합니다. 구설화 씨가 와, 멋진 흰머리 듀오시다. 아, 지금 참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네. 보이는 라디오. 어제 화면 잘 받으시는데요. 어? 예. 포토제닉 하신데 아주.
1: 예. 투샷이 좋네요. 예.
0: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어, 옥구슬 씨는 야구 안 보고 오늘 천명관 작가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비 오는데도 야구래요? 아, 자, 오전에 축구는 보셨어요?
1: 아니, 저도 오늘 하는지 몰랐다가 아이고. 나중에 그 아는 사람

0: 분들이 막 카톡 하길래 예, 예, 예. 그때 알았어요.
1: 그때 아셨어요. 예. 예. 잘하셨어요 오늘 뭐. 예. 네. 보시면 또 답답하셨을 거예요. 네. 황성혁 씨는 이게 무슨 일이죠? 천명관 작가님이라니 오늘 아코디언 초판 한정 저자 인쇄본 주문했는데 와 이게 무슨 럭키인지 너무 기다렸어요. 어서 읽고 싶네요. 아이 벌써 주문을 하셨네 이분은. 신작 소설 아코디언.
0: 감사합니다.
1: 아 요게 또 초판 한정으로 좀 이렇게 사인을 해서 보내주시는 모양이죠?
0: 아, 예, 그렇죠. 처음에 인쇄한 거는 이제 사인이 들어가 있죠.
1: 어, 네. 아 지금 이미 잘 나가고 있답니다. 아 여기 그래서 네. 아 이거군요. 이 저 천명관 작가 여기 사인을 하셨잖아요.
0: 아, 네, 네.
1: 저도 이거 초판 받은 거예요. 예, 아, 예. 아 그럼요. 제가 지금 두 달락 읽었나? 어메이징 그레이스까지.
0: 네.
1: 럭키 서울에 이어서
0: 네.
1: 어메이징 그레이스까지.
0: 네. 네.
1: 김태환 씨가 장항준 감독님이 얼마 전 라디오에서 언급하셨던 고래의 작가님. 야. 근데 이 고래가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게 대표작이신 거죠?
0: 그동안 뭐 열심히 안 하고 딴짓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바꿔보려고
1: 아코디언으로 예, 이제
0: 열심히 썼습니다.
1: 아 장항준 감독하고는 친해요?
0: 예, 저희가 뭐 안지가 한 30년?
1: 아 그렇게 오래됐었어요?
0: 예, 뭐 둘 다 정말 지질하던 시절에 같이 뭐 이렇게 뭐 좀 해보 둘 다 이제 시나리오 작가를 아하, 출발을 그렇죠. 했었는데
1: 영화계에서 일을
0: 네네,
1: 오래 하셨으니까
0: 그때 뭐 좀 해보자 그래서 네네. 같이 뭐 작업도 하고 술도 먹고
1: 예. 뭐 같이 한 건 없고 술만 드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때 어느 날 저기 그 항준이가 자기 여자 친구라고 한번 데리고 왔어요.
1: 아, 예. 지금 와이프요?
0: 그렇죠.
1: 오,
0: 뭐 그런 기억도 있고 예, 정말 오래됐죠. 예.
1: 이번 그 장항준 감독이 계속 잘 안 되다가 왕과 사는 남자로 대한민국 최고의 흥행 감독이 되신 거에 대해서 가까우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예요? 운이 좋았다 아니면
0: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인생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근데 뭐 너무 좋은 일이죠.
1: 아, 좋은 일이긴 한데
0: 예.
1: 사실은 실현되긴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솔직히
0: 뭐 장항준 감독은 이제 어디 가서 제가
1: 네.
0: 자기가 감독 데뷔하는 걸 보고 제가 쟤도 감독을 하는데 나는 이건 안 되는 일이구나 그러고 포기하고 떠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사실 하는 얘기고 실은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뭐 아무리 봐도 사주는 정말 뭐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매우 부러운 일이죠.
1: 원래 예. 저 무슨 덕장, 지장, 뭐 용장 이런 거 나오잖아요.
0: 예.
1: 그중에서 운장이 최고라고 그러는데 뭐
0: 그럼요.
1: 장항준 감독 귀가렸겠는데 오늘 장항준 감독 얘기를 너무 하고 있네.
0: 근데 뭐 간과할 수도 있지만
1: 네.
0: 그래도 언제나 진지하게 준비를 하고 뭔가 꼼지락거리고 하면서 해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렇겠죠.
0: 그러니까 저는 뭐 가까이서 늘 지켜보니까
1: 네네.
0: 뭐 잘 알고요.
1: 예. 네.
0: 너무 좋은 일이죠. 예.
1: 알겠습니다. 자, 천명관 작가께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지금 미니 게시판으로 휴대전화 문자로 질문 보내주시면 너무 저 허접한 질문은 제가 카트하고 괜찮은 질문만 모아가지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곡으로 샘 쿡의 A Change is Gonna Come 들었고요. 광고 뒤에 계속합니다. 3부 4부 빙그레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워킷 SK케미칼,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주식회사 그레인원,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오늘 천명관 작가와 함께합니다. 야, 이거 허접한 질문 보내지 말라니까 바로 보내시네. 4421번 와 대박. 어제 신랑이 먼저 아코디언 다 읽고 저는 아직 읽고 있어요. 고래도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아코디언도 아주 집중하면 너무 잘 읽어집니다. 그런데 질문이에요 이게.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이걸 지금 어디 피부가 좋으시긴 하네 진짜.
1: 예, 이건 좀 살이 쪄서 그렇습니다.
0: 아, 그래. 네. 아, 체중 증가로 인한 피부.
1: 예, 예. 아무래도 이 얼굴에 살이 찌니까 네. 피부가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0: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네. 아까 저 런웨이 얘기하셨으니까.
1: 어, 네, 네.
0: 제가 대학까지 나왔을 때 별명이 달표면이었거든요. 달표면. 분화구 뭐 이런 거. 아, 얼굴이 막 엉망이었는데
1: 그걸로도 좀 유명하셨죠. 제 기억이 납니다. 아, 예.
0: 제가 요즘 피부 괜찮다는 소리 듣거든요.
1: 어, 그, 진짜 그런 흔적이 없어지셨네요.
0: 그건 순전히 저도 네. 체중이 아, 제가 예. 담배 금연하고 체중이 한 17kg 불었거든요.
1: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금연하고
0: 10kg. 아, 그래서 예. 피부가 좋아진 거예요.
1: 네.
0: 아, 이게 예. 피부 관리는 예. 안 하시는 걸로.
1: 네.
0: 요 허접한 질문은 요걸로 끝입니다.
1: 네.
0: 홍경화 씨는 천명관 작가님 백혐에서 처음 뵙는데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훈훈하시대요. 훈남. 네. 훈남 천명관 작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원래 작가가 되려고 하셨던 건 아니었어요. 보니까.
1: 네.
0: 영화 쪽에서 일을 하시려고.
1: 그렇죠. 예.
0: 예. 오랫동안 준비도 하시고
1: 제가 40살까지는 뭐 충무로 해서 뭐 시나리오도 쓰고 아. 뭐 제작부 일도 하고 뭐 아니, 영화사에도 다니고
0: 몇 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1: 근데 그것도 이제 출발이 좀 늦어서 제가 30이 넘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0: 그럼 30 전까지는 실례지만 뭘 하셨어요?
1: 그때는 이제 좀 먹고 사느라고
0: 어.
1: 뭐 이런저런 직업을
0: 아,
1: 전전했죠.
0: 직업을 가지셨군요. 예.
1: 네. 그래서 뭐 그러다가 이제 서른이 넘어서 뭐 뭐에 꽂혔는지 영화판에 우연히 이제 뛰어들어서 한 10년을 보냈죠.
0: 10년 동안.
1: 네. 이제 최종적으로는 감독의 꿈이 있어서
0: 네.
1: 이제 시나리오를 들고 충무로를 좀 전전했는데
0: 잘 안 되셨군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파산하고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0: 아.
1: 그리고 이제 마흔이 넘어서 소설을 쓰게 된 거죠.
0: 예. 그러니까 그래도 후회는 없으시겠네요. 뭐 마흔까지는 열심히 해 보셨으니까.
1: 예, 뭐 예, 그때는 뭐 지금 생각해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예.
0: 그 네. 여기서 이제 저 궁금한 점은
1: 네.
0: 지금 작가로도 완벽하게 이름을 이제 얻으시고. 잘 나가는 작가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영화계에서 그렇게 시나리오도 열심히 쓰고 하려고 했는데 40살까지 안 되신 건
1: 네.

0: 없어서 그렇습니까? 재능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1: 다른 이유가 있죠. 예.
0: 다른 이유가.
1: 그거는 뭐 당연히 영화라는 건 큰 돈이 들어가고.
0: 그렇죠.
1: 그러면 당연히 대중이 좋아하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0: 네네.
1: 근데 이제 그게 매우 엄격하게 작동을 하는데 그거를 통과를 못 하는 거죠, 늘. 아... 네. 이제 프로듀서나 뭐 제작자나 이제 투자자가 보기에
0: 네.
1: 그야말로 돈 냄새가 나야 되는데
0: 아...
1: 제가 들고 다니는 거는 어딘가 뭔가 좀 의심스러운 그런 것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죠.
0: 아... 예. 그래도 뭐 후회하진 않으시죠? 그렇게 노력한 시간들.
1: 그럼요. 저는 뭐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그 이후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 안에서 저는 저 나름대로 또 발전해 나갔고
0: 네.
1: 뭐 결국 소설을 쓰게 된 것도 다 그런 자양분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후회는 없죠. 예.
0: 소설을 쓰시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럼?
1: 저는 원래 이제 문학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은 아니었는데 워낙 영화에 이제 뭐 매진하다 보니까
0: 네네.
1: 물론 이제 책은 많이 읽었지만 그때 제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이 좀 문학도였어요. 문학을 좀 좋아하는 그런 취향이 있었는데 저보고 그때 이제 영화를 포기하고 뭐 그렇게 좀 비실비실하게 있을 때
0: 네.
1: 뭐 소설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 왜냐 그 전에도 이제 시나리오는 많이 썼으니까.
0: 네, 글은 많이 쓰셨으니까.
1: 예, 그러니까 뭐 좀 그런 재주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대로 뭘 포기하기엔 아깝고 소설을 예. 한번 써봐라.
0: 소설 써봐라.
1: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뭐 반신반의했는데 뭐 그래도 자꾸 뭐 또 권하기도 하고 저도 또 딱히 할 일도 없고. 예. 네.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뭐 단편 몇 편을 하고 중편하고 뭐 이런 거 써서 공모해 냈는데
0: 네.
1: 그게 아주 빨리 당선이 됐어요.
0: 그러니까 바로 뭐 네네. 2003년에 문학동네 신인상을 네네. 받으시면서 예. 등단하셨고
1: 네. 그리고 그 다음해에 제가 이제 고래 장편을 써가지고 네. 뭐 소설상을 받고 그렇게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얼떨결에 이렇게 뭐 문단에 진입을 하게 됐죠.
0: 네네. 네. 야 근데 재밌는 것은 끝끝내 영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고.
1: 네.
0: 아, 근데 감독을 하셨어. 2022년에
1: 네.
0: 뜨거운 피. 그래서 이거 약간 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1: 아, 네, 그러신가요? 예.
0: OTT에서 이걸 본 것 같은데.
1: 예.
0: 뜨거운 피. 아, 그 전에 이거 시나리오 쓰셔가지고 고령화 가족 이게 고령화 가족도 본 기억이 있네요.
1: 네. 네.
0: 하여튼 그래도 영화 쪽에 완전히 저 손을 긋지는 않으셨어요 보니까.
1: 그 저는 그걸 이제 병이라고. 예.
0: 아.
1: 병이 자꾸 도져가지고.
0: 네네.
1: 그렇게 끌려가고는 했죠. 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요.
0: 예. 야 근데 어쨌든 2022년에 뭐 이거 입봉이라는 말을 요즘도 쓰는지 안 쓰는지
1: 네,
0: 모르겠는데.
1: 지금도 씁니다. 예.
0: 그렇죠. 이게 네. 사실 일본 쪽에서 와가지고 잘 안 쓰는 건데.
1: 네. 네.
0: 아무튼 그래도 씁니다.
1: 네.
0: 근데 2022년에 뜨거운 피로 영화 감독이 되셨으면 이게 제가 우리나라 기록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령 신인 감독 아닌가 이거?
1: 제가 그때 그런 줄 알았는데
0: 아, 알았는데 아니에요?
1: 그 즈음에 60이 넘으셔서 데뷔를 하신 분이 계세요.
0: 아, 감독님이?
1: 네네.
0: 그런 감독님이?
1: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
0: 우리 영화계
1: 주변 사람들이 너보다 더 많으신 나이 많으신 분이 있다.
0: 아 너는 아니다.
1: 네, 그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야, 예. 아 이거 타이틀고 괜찮은데 아 그분 때문에 안 되는 거네.
1: 네.
0: 그 이창동 감독 같은 분들도 굉장히 늦게 영화에 뛰어드셨는데.
1: 그럼요. 작가 생활 오래 하시다가.
0: 예 예.
1: 감독을 하신 게 뭐 40대?
0: 근데
1: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것도 굉장히 늦은
0: 거죠. 네,
1: 네. 그랬습니다.
0: 앞으로 또

0: 영화를 하실 기회가 있으십니까?
1: 뭐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젠.
0: 아 그래요? 야 이번 그 신작 소설 네. 이제 고래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일단 글자로는 뛰어넘었어요. 고래는 두 글자인데 얘는 네 글자 아니야? 아코디온.
1: 아 그런가요?
0: 아코디온을 연주하실 줄 압니까?
1: 아니요. 저는 그 뭐 악기는 그냥 어릴 때 그냥 통기타 정도.
0: 그 원래 네. 천명만 작가 세대는 기타 한 번씩 다 쳐보는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저희 때는 모든 남자의 꿈은 밴드를 하는 거였고.
0: 그렇죠. 그렇죠.
1: 예, 그런 세대죠. 예.
0: 그 잠깐 쳐보시고 그렇게 뭐 본격적으로 치진 않으셨군요.
1: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뭐 선배님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때 뭐 저희들은 뭐 이제 소위 하드락 막 이런 거
0: 아, 그렇죠.
1: 좋아하고 예. 뭐 그런 세대인데 저하고 친한 친구하고 둘이 같이 기타를 배웠어요.
0: 네.
1: 근데 정말 일주일 뒤에 딱 만나면 이게 차이가 너무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빨리.
0: 아, 같이 배웠는데
1: 네.
0: 일주일 뒤에 만났는데도 이 친구는 일취월장.
1: 예, 예.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게 마치 달리기처럼 예. 그 재능이 너무 빨리 눈에 보이니까
0: 그렇죠.
1: 제가 아주 빨리 포기하고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네네. 그러면서 그 친구는 결국 나중에 음악을 계속 하게 됐어요.
0: 그래요?
1: 근데 그 뭐 유명한 이렇게 뭐 데뷔를 하고 그런 건 아니고
0: 네.
1: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이제 오브리 밴드 그래서 밴드 지방에 이제 뭐 이렇게 클럽 같은 데를 이렇게 전전하는
0: 와이키키 브라더스
1: 예 맞습니다. 밴드군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제 친구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예.
0: 뭐 어쨌든 열심히 그 호기심이 많으시네. 뭐 하고 싶으신 게 많으신 모양이에요. 천명만 작가는
1: 그런가 봅니다. 예. 뭐 제가 뭐 여기 나와서가 아니라 어디 가서도 늘 얘기하는 게 저는 네. 다시 태어나면 음악을 꼭 할 거라고. 대신 재능을 이제 뭐 타고나야 되는데
0: 그게 참 슬퍼요.
1: 네. 네. 네. 네. 그래도 제가 어린 나이에 그거를 빨리 깨달아서 참 다행이다 싶긴 하더라고요. 네.
0: 야 이미숙 씨가 천명만 작가님 목소리가 젊고 참 좋으세요. DJ 하셔도 되겠어요. 늦깎이 작가 등단 박완선님과 더불어 글쓰기를 꿈꾸는 분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라디오 DJ로 또 늦게 데뷔하실 수도 있잖아요.
1: 그건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0: 제가 아코디온 이 책을 받아가지고 뭐 많이 읽진 못하고요.
1: 네.
0: 앞에 조금 읽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재밌는 게 이게 아주 천명관 작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시대의 얘기고.
1: 예, 그렇죠. 예.
0: 그리고 여기 이제 소달락들을 보면 다 노래 제목이에요. 럭키 서울. 야, 요거 현인 선생님이 부르셨는데 럭키 서울.
1: 네.
0: 그다음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목포의 눈물, 이나연이 슈샨보이, 테네시 월츠, 뭐 쫙 홍콩 아가씨, 타양살이, 열아홉 순정, 뱃삼의 무초까지. 이거 근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1: 이거 50년대를 그리다 보니까.
0: 네네.
1: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이 길에서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소년이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대 길거리에서 흘러나올 법한 유행가.
0: 예.
1: 이제 그런 것들을 소제목으로 삼아서 이게 이야기를 구축해 나갔죠. 예.
0: 근데 이 여기 나오는 음악들은 원래 알고 계신 음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음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노래를 잘하셨어요. 좋아하시고.
0: 어머니께서.
1: 예, 그래서 어머님이 항상 들려주시던 노래라.
0: 오.
1: 그 노래들을 뭐 우리 세대 음악이 아니니까.
0: 예.
1: 뭐 일부러 뭐 찾아 듣지도 않고 옛날에 뭐 들을 기회도 별로 없는데.
0: 그렇죠.
1: 이상하게 다 알아요. 심지어는 다 부를 줄도 알고.
0: 아하.
1: 그렇지 않나요? 그 선배님도 보면 옛날 노래인데 나는 불러본 적은 없는데 이상하게 다
0: 알죠.
1: 알아.
0: 예,
1: 그죠.
0: 예. 그럼요.
1: 그런 그래서 그냥 우리 유전자에 각인된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 시대와 같이 그냥 공기처럼 우리에게 스며든 노래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예.
0: 오늘 가져오신 음악들도 뭐 그 시절의 음악들이에 보면
1: 제가 뭐 선곡 얘기를 하셔서 우연히 네. 우연히 보.

0: 그러니까 그 거의 50년대, 60년대 다 옛날 노래들이더라고요.
1: 야, 그 중에서 가요 한곡 가져오셨잖아요. 열아홉 순정.
0: 네, 저, 예.
1: 어머님이 즐겨 부르시던 노래예요, 열아홉 순정?
0: 그 노래는 제가 그 노래 또한 뭐제 세대 노래보다는 이제 한참 위
1: 아,
0: 세대
1: 한참이죠, 예.
0: 노래인데, 네.
1: 저한테도 위예요.
0: 제가 그 노래를 이제 최근에 유튜브가 있으니까
1: 아하.
0: 그 이미자 선생님이
1: 네.
0: 젊었을 때 진짜 19살 때 부르던 영상을 보고
1: 정말.
0: 제가 굉장히 그 감명을 받았고
1: 예.
0: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노래를 부를 때 너무 활발하고 그다음에 그 그루브가 있고 그리고 목소리도 거의 생목에 가까운 소리로
1: 네.
0: 굉장히 에너제틱한 너무나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지신 분인데 나중에 엘레지의 여왕으로 가셨잖아요.
1: 그렇죠.
0: 예, 저는 그게 되게 아쉬웠어요.
1: 자, 그럼 우리 열아홉 순정 한곡 듣죠?
0: 아, 좋습니다.
1: 이미자 선생님 노래.
0: 네.
1: 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늘어났다 줄어드는 아코디언처럼 오늘 밤부터 내리는 비도 잔잔한 빗소리가 갑자기 폭우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밤사이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0: 특히 강하게 쏟아지는 시점이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내일 저녁까지 30에서 최대 100mm 이상, 제주 산지로는 최대 250, 영동지방과 전남 해안으로도 최대 150mm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 북부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로 올 들어 가장 더웠고요. 내일은 서울의 기온 25도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다시 일요일부터 더워지겠습니다. 곽정이었습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작가 천명관 씨와 함께합니다. 그 소설은 2016년에 이것이 남자의 세상이다 이후에 10년 만에 발표하신 거예요?
3: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2: 10년 동안 물론 뭐 영화도 하시고 뭐 이것저것 일을 하셨지만 네. 이게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예, 10년이면.
3: 예, 영화 일이라는 게 네. 이제 뭐 10년간 영화 한 편 만들었는데 아. 그 뒤에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10년치의 분량이 있습니다.
2: 네. 야, 근데 최지혜 씨가 이번 소설 아코디언 이미 읽은 독자로서 대박 강추. 도파민 터져요. 야, 아, 도파민도 아니고 독파민은 뭐죠?
3: 아마 읽을 독자를 쓴 거 아닐까요?
2: 아, 독서와 도파민의 네. 합사, 아, 나 너무 합치고 막 줄이고 이래가지고 아 저는 도파민에 한 10배 돼가지고 독한 아, 도파민인 네, 줄 알았어요.
3: 네.
2: 아 이거 아니구나. 독서하고 일단 이 방송 듣고 한 분은 아 장바구니에 담으셨대요. 양선희 씨의 아 교보문고 장바구니에 아코디언 담았습니다. 구매해야겠어요. 어. 한 권은 더 팔리겠네요.
3: 감사합니다.
2: 이 소설을 한 권 쓰려면 이 뭐 바로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준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3: 예, 네, 그렇죠. 어. 예.
2: 이 아코디언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작품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3: 이게 처음 아이디어가 떠오른 건 아마 한 20년 정도 됐을 겁니다.
2: 오래됐군요.
3: 예. 고래를 쓰고 난 이후에 예. 이제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좀 쓰고 싶었고
2: 네.
3: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당시에 이제 14년 됐나요? 그 창비 블로그에 예. 연재를 했었거든요. 거의 1년 가깝게 연재를 해서 네. 꽤 많은 분량을 썼는데
2: 아.
3: 이제 스토리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좀 저도 지치고 뭐 그래서 연재를 일단 중단하고 따로 나중에 다시 이제 완성을 해서 책을 내겠다 바로
2: 아.
3: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또 영화 일이 엮이면서
2: 네.
3: 그냥 방치를 해놓은 게 14년이고요.
2: 방치?
3: 네. 근데 이제 머릿속에서는 뭐 늘 굴러다니는 이야기였고요.
2: 네.
3: 그래서 이제 영화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한 게 2년 걸렸죠.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이거를 다듬었는데 스타일도 많이 바뀌고 이야기도 바뀌고
2: 음흠.
3: 세월이 흐르니까 저도 이제 감각이 많이 바뀌어서 원래 구상한 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됐고요.
2: 네.
3: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거진 3년은 걸린 것 같습니다.
2: 3년.
3: 네.
2: 그 제가 또 작가들하고 꽤 많이 만났거든요.
3: 네. 네.
2: 국내외 작가들 다 만나서 이제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밤새워 글을 쓰시는 분이 계시고
3: 네.
2: 어떤 분들은 회사 출퇴근하는 것처럼 아침 딱 드시고 9시에 딱 자 이제 써야지 그러고 12시까지 쓰다가 12시 되면 아 점심시간이네 그러고 점심 먹고 회사 다니는 것처럼 글을 쓰는 분도 계신데 천명관 작가는 어느 쪽입니까?
3: 저도 아주 규칙적이지는 않지만
2: 네.
3: 주로 낮에 작업을 하고요.
2: 오.
3: 밤에는 뭐 퇴근 시간 이후는 전혀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2: 아, 야.
3: 예.
2: 그 퇴근 시간 이후에는 뭘 하십니까? 퇴근하시고는
3: 빈둥거리는 거죠.
2: 아, 이게 여느 직장인들과 똑같이.

0: 예, 그런 편입니다. 예, 저도 젊었을 때는 이제 밤에 뭐 늦게까지 뭐 하고 뭐 어떤 때는 뭐 새벽에 자기도 하고 뭐 이런 생활들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안 그런 지 오래됐죠. 이제는 좀 밤에는 자고 낮에 햇빛 보고 돌아다니는 게 역시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3275번으로는 작가님의 고래를 읽고 신선한 충격을 받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고 싶어서 독서 모임에 매번 소개를 했어요. 지금도 저의 최애 소설입니다. 아이, 백혜매 나오시다니. 최애 라디오 최애 작가님 너무 좋네요. 피디님 감사해요. 하고, 고래 얘기는 그만하시고, 이제 고래는 이제 그만하시고, 아코디언으로 갈아타시죠.
0: 네.
1: 아, 이분은 읽으셨네, 산드라. 주인공이 너무 가슴에 남고 안타까워서 혹시 아코디언 2편, 속편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너무 궁금해요. 동희를 계속 만나고 싶다고. 동희가 거기 소설 속,
0: 네, 주인공이죠.
1: 네.
0: 네.
1: 그런 거 지금 이제 너무 빠른 얘기죠?
0: 또뭐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싶은 게또 있으니까 예, 뭐 이거를 다시 뭐 쓰는 건 이제 중복되는 일이고요. 새로운
1: 그렇죠.
0: 걸또 써야죠. 예.
1: 계속 새로운 걸 쓰셔야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1: 어디까지 가시려고요? 이거 좀 2023년에 부커상 최종 후보에 고래가 올랐잖아요.
0: 네.
1: 아, 이거 상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0: 예, 뭐
1: 기대를 좀 하시나요? 이렇게 부커상 후보에 올랐대 이러면.
0: 그때 이제 뭐 최종 후보에 올라서 영국의 시상식장에 갔었거든요. 이제 소위 숏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 네.
0: 몇명 여섯 분인가 이렇게 추려서.
1: 최종 후보까지 간
0: 예. 근데
1: 거예요.
0: 이제 가기 전부터 이미 좀 정황상 제가 수상하기는 어렵겠구나.
1: 어렵겠다. 아, 느끼고 가셨어요?
0: 예,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이 있거든요.
1: 정황이.
0: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1: 아, 예.
0: 예, 그래서 뭐 그냥 뭐 그냥 그 참석의 의미가 있고,
1: 아, 거기까지
0: 그리고 뭐
1: 가는 것만 해도, 예.
0: 숏리스트만 해도 뭐 저한테는 뭐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예.
1: 아, 이게 어쨌든 뭐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것도 뭐 대단한 거죠. 그 어렸을 때부터 저 책을 많이 읽으셨나요? 어떻습니까? 좋은 글을 쓰려면 일단 우리가 음악하는 사람들끼린 좋은 음악을 만들려면 일단 음악을 진짜 많이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0: 네, 너무 당연히 그렇고요. 저도 어릴 때 책을 열심히 읽어서
1: 네.
0: 걱정을 하셨어요, 부모님이. 공부를 안 하고 왜 이렇게 책을 읽냐.
1: 아, 책 읽는 게 공부인데.
0: 그러니까
1: 아, 그때는 이제
0: 예.
1: 부모님들은 교과서를 읽어야
0: 그런 거죠.
1: 공부고 소설책 같은 걸 읽으면
0: 예.
1: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0: 공부를 안 하고 책만 읽는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1: 네.
0: 책은 뭐 제가 뭐늘 손에서 떼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뭐그 당시에 책을 읽는다는 건 무슨 특별히 어떤 의식을 갖고 독서를 한다기보다
1: 네.
0: 저희에겐 놀이잖아요, 그게.
1: 그렇죠.
0: 뭐 요새 애들이 게임하듯이
1: 게임하듯이
0: 저희들은 그냥 뭐
1: 책을 읽었죠.
0: 예, 뭐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책들을 뭐 읽는 게 일종의 엔터테인먼트죠.
1: 별의별 책을 다 읽었죠.
0: 아, 예, 별의별 책 맞습니다.
1: 맞잖아요. 심지어 뭐 19금 책도 읽고
0: 아,
1: 그랬잖아요.
0: 예, 정확히 뭐그 책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를 뭐 그렇게 어른이 된 거죠.
1: 예.
0: 예.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책을 많이 읽는 게 작가가 되기 위해선 뭐 너무나 필수고요.
1: 그렇죠. 아주 기본이죠. 근데
0: 예.
1: 작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글 공부를 따로 하신다거나 이런 건 없었죠?
0: 그런 과정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뭐 책을 다양하게 많이 읽었던 것이 근데 글 공부를 어디서 따로 할수 있는 건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1: 그렇긴 하네요. 또
0: 예,
1: 무슨
0: 물론 이제 학교 대학에 가면 뭐 문창과도 있고
1: 있죠,
0: 뭐
1: 있죠.
0: 국문과도 있고 뭐 국문과는 이제 뭐글 쓰는 공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거기서 선생님들이

0: 뭐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분명히 어떤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아. 결국 창작은 뭐 자기 안에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1: 아, 그렇죠. 네. 음악도 비슷한.

0: 누군가는 되는데 누군가는 왜 안 될까?
1: 그게 이걸 가르는 게 무엇일까가 참. 네. 네. 그래서 저도 음악하는 분들이나 이렇게 다 물어보면 재능이 정말 중요한지 아니면 훈련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아, 이거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훈련해도 안 된다. 재능은 일단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네. 디폴트 값이고, 네. 거기에 이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좀 뭐 가혹한 얘기일 수 있지만, 예. 뭐 저도 이제 영화에 대해서
1: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있군요.
0: 누군가는 이렇게 영화를 잘 만드는데 아. 누군가는 또 이게 왜 이게 이렇게 어려울까? 네네. 뭐 그런 생각하죠. 또 뭐 음악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너무 절망적일 정도로 뭐 그런 재능이 없으니까 예. 그런 걸 부러워하기도 하고.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 옛날 에리카 종인가 하는 분이 누구에게나 재능은 있다.
1: 누구에게나 재능은 있다.
0: 예. 근데 그것을 그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어렴풋이 기억나는 네. 뭐 옛날 얘기지만은
1: 말은 멋있네요.
0: 네. 자기가 재능이 있는지 알고 들어갔는데. 네. 그게 없는 걸 나이 40에 발견한다면
1: 아, 참
0: 슬픈 얘기죠.
1: 아니 그래도 네. 설사 그게 저 뭐 성취를 이루지 못했더라고 할지라도 아까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그 기간들이 결코 헛된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0: 그럼요. 네. 저도 음악에 재능이 없지만 음악 애호가로서 네. 음악이 제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해 줬는지
1: 그럼요.
0: 예,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기꺼이 예, 그죠. 이렇게, 여기 무슨,
1: 있네.
0: 올려주셨네요.
1: 누구나 예. 재능은 있다. 드문 것은 그 재능이 이끄는 암흑 속으로 따라 들어갈 용기다.
0: 네네. 이런 말이네요.
1: 말은 멋있어요. 네. 말은 멋있는데.
0: 제가 암흑 속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1: 아니, 근데 오늘 좋은 음악 많이 갖고 오셨는데, 지금 노래 달랑 지금 두 곡 나갔나? 아, 이거 얘기가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일단 한 곡 듣죠. 이거 뭐 들으실래요? 톰 존스의 She's a Lady.
0: 그 노래 듣죠.
1: 아, 그럴까요?
0: 그 뭐 기분 좋은 노래니까.
1: 저도 이 네.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네. 예전에 톰 존스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아,
0: 멋진 형님이시죠.
1: 어렸을 때. 아, 그러니까요. 예. 네. 자, 톰 존스의 She's a Lady.

0: 톰 존스의 She's a Lady 들었습니다. 오늘 그 음악이 다 못 나갈 거예요. 못 나간 곡은 제가 저 다음 주에 예, 또 생방 시간에 보내드릴 거니까. 예.
1: 지금 들은 것만 해도 너무 충분합니다.
0: 아 그래요? 그 뭐 이제 작가를 하신지도 오래됐고 앞으로도 계속 뭐 더 좋은 작품을 하시겠습니다만 글을 써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뭐 아주 통속적으로는 뭐 부커상 이런 거 한번 꼭 받고 싶다라든가 뭐, 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1: 저는 뭐 상이라고 하는 거는
0: 예.
1: 그냥 저는 그냥 개인의 어떤 운에 따른 영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정말 문학사에 남는 그런 걸작들을 쓰고도 상을 못 받은 분들도 많고.
0: 아, 많으시죠. 예.
1: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진짜 저 스스로 만족할 만한 작품 예.
0: 아.
1: 그런 거를 쓰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이런 거요.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은 아직 있습니다.
0: 예.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쓰신 작품 중에 100% 본인의 마음에 확 오는 작품은
1: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0: 예.
1: 예. 다 뭔가 좀 성에 차지는
0: 아,
1: 않지만
0: 그래요?
1: 그냥 뭐 근데 그것대로 제가 그 이 나이에는 이런 걸 썼구나. 아. 이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감각이 있었구나. 그냥 그런 기록물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편이고요.
0: 아니 뭐 충분히 예. 예, 예술가들도 보면 작가들도 마찬가지고 음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젊은 나이에 최고의 작품들을 쓰고 뭐 그 뒤에는 뭐 흐지부지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말년에 정말 좋은 작품을 남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1: 네, 그럼요.
0: 그쪽이 예. 훨씬 낫지 않나요?
1: 저도 그러고 싶네요.
0: 아, 그렇게 되시, 네. 그렇게 되시려면 이제 아코디언부터 잘 돼야죠.
1: 네.
0: 김효령 씨, 아, 신작이라니 작가님 반갑습니다. 팬심으로 일단 샀습니다. 계속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은혜 씨는 지인인 것 같아요. 감독님이라고 부르셨네.
1: 예.
0: 좋은 글과 좋은 영화 마르고 닳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구 제작실장 조은혜. 야, 이 영화 하실 때 같이 하셨던.
1: 네네. 은혜야 고마워.
0: 원래 이게 제작실장이 이거저거 정말 잡일을 다 하는 사람 아니에요.
1: 고생 엄청 했는데
0: 네.
1: 예, 제가 뭐 은혜를 갚을 길이 없네요.
0: 근데 옛날에 제가 80년대 영화 몇 편 찍을 때는 제작 부장이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제작 실장이 됐네. 직함이 업그레이드 됐어.
1: 네, 직함이 지금 엄청 많아졌습니다.
0: 아, 그래, 네. 네. 자, 천명권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일반 식품 광고.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I was born by the river.
4: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5: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4: 배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자, 오늘은 10년 만에 장편 신작 조소를 발표한, 제목이 아코디언입니다. 아코디언을 발표한 천명관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뭐 거의 다 됐네요, 이제.
6: 네, 그러네요.
4: 예. 빨리 가죠.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뭐 아무 얘기나 하시죠.
6: 저는 뭐 소설 얘기보다 저는 음악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네, 네. 제가 워낙 음악을 좋아하고, 네, 또 음악 프로라 혹시 음악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을까 그랬는데.
4: 네. 아, 그럼 아까 얘기했지,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네, 아, 저는 오늘 음악 얘기할 겁니다. 소설 얘기는 뭐 조금만 하면 되고요.
6: 그래서 그 이제 소설에 나오는 그 50년대 음악들, 네네, 얘기들 좀 재미난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랬었죠. 예. 근데 뭐 음악 많이 듣고 뭐, 예, 그랬으니까 음악은 뭐 듣는 거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4: 그렇죠. 저 네, 끝곡으로는 이제 로이 오비슨의 In Dreams 이거 나갈 거거든요.
6: 네.
4: 근데 또 갖고 오신 레이디 가가의 Happy Mistake은 제가 다음 주에 꼭 잊지 않고.
6: 네네. 네. 그건 뭐 앞으로 이제 최근 노래니까. 네. 네, 오히려 로이 오비슨 노래는 뭐 들을 일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4: 아니야, 네, 찾는 분들이 많아요, 이 노래.
6: 예. 제가 이 노래를 제 인생 테마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4: 아, 그래요?
6: 좀 재밌는 게 이 노래가 만들어진 게 제가 태어나던 해에 만들어졌거든요.
4: 오.
6: 그래서 제가 뭐 로이 오비슨을 원래 좋아하기도 하는데, 뭐 이 노래 가사가 그런 거잖아요. 뭐 꿈속에서 그녀를 만났는데, 네, 아침에 새벽에 오니까 그녀는 떠나고 나는 울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한 남자의 노래 같은데, 이게 또 그 블루벨벳이라고 그 데이비드 린치 영화의 주제곡으로 나와서 뭔가 그 기묘하고 음산한 분위기도 있고요. 몽환적인 분위기도 있고.
4: 야,
6: 근데 그 노래 가사가 마치 제 인생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4: 지금 남은 시간이 1분 30초밖에 없어가지고요. 네. 저 초록색 불이 이제 남은 시간이거든요.
6: 다 됐군요.
4: 네. 아이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음악 얘기를 많이 할 거 그랬어요. 저는 또 나오셔가지고 소설 얘기만 많이 했죠.
6: 아, 뭐 다 좋습니다.
4: 나중에 한 번 더 나오셔야겠는데요. 네. 그때는 음악 얘기하러.
6: 네.
4: 아무튼 이번 소설 아코디언 이 작품도 잘 되길 바라고요. 예, 건강하시고 좋은 작품 계속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6: 네, 감사합니다.
4: 고맙습니다.
6: 예, 저도 만나뵈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4: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로이 오비슨의 In Dreams 들으면서 오늘 주소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트리플S 다현,
1: 시온입니다. 자신감이 떨어져서 잠시 방황했던 시기에 멤버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참 든든했어요.
0: 저 역시 힘들어할 때가 있었지만 다른 멤버들이 한마음으로 위로를 해줬죠.
1: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은 순간 곁을 보면 23명의 언니 동생들이 항상 저를 향해 따뜻하게 웃어주고 있었습니다.
0: 혼자 감당하기 벅찬 무게도 다 함께 나누면 가벼워지죠.
1: 함께라는 말이 주는 큰 힘을 믿습니다.
0: 함께 걷는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릴케는 말했습니다. 인생을 꼭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냥 두면 축제처럼 될 터이니 모든 날 모든 일을 일어나는 그대로 맞이하라. 길을 걷는 아이가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들의 선물을 받아들이듯 삶의 의미를 찾고 나만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건 분명 찬란하고 박수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은 아니니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릴케의 당부처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축제가 될지 말지는 내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perfect to me.
1: 6월 19일 금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앤 마리의 Perfect to Me였습니다. 별밤 시작하면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군요. 인생을 꼭 이해할 필요는 없다의 한 부분 읽어봤습니다. 아, 참 이 교과서에서 만났을 땐 정말 지루했던 이름인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 시인이었다라니. 참 그래요. 공부 속에서 만나는 시와 지금의 시는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는 그래도 보통

0: 10대나 20대 때 치열하게 또 고민을 하기도 하죠. 저는 부끄럽지만 그런 치열한 막 인생의 사춘기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 또한 나중에 보면 유의미한 시간이기도 한데 그 답은 결국에는 아무도 못 찾은 거 아닐까. 그걸 찾았다라는 분들은 역사에 남겨진 철학자나 뭐 아니면 성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별밤에는요. 시를 통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이따 9시에 시작할 거고요. 오늘도 별밤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안전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4: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나상현 씨 밴드의 축제 들었습니다. 여름밤에 너무 어울리는 곡이죠. 부엉이들 사연 만나볼게요. 1772님, 며칠 전 땡볕에서 약국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요. 멋쟁이 할머니께서 뜨거운데 이쪽으로 와요 라며 양산을 제 쪽으로 기울여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차림새뿐만 아니라 마음마저 멋쟁이셨군요. 제 꿈이 요즘 멋쟁이 할머니입니다. 예, 그냥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쪽으로만 너무 빠지지 않아도 아 약간 왜 좀 흰머리 희끗하고 주름졌을 때 패션이 좀 단정하고 깔끔하면 유난히 더 멋있어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죠. 그래서 저는 그게 요새는 꿈입니다. 7670님. 초등학교 동창들과 15년 만에 1박 2일로 대마도 여행 떠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 설레서 잠이 안 오네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바다도 보고 마음껏 웃고 오려고 합니다. 짧은 여행이지만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무려 15년 만이라니요. 그래도 그 전에는 같이 가보셨던 걸까요? 아니면 15년 만에 만난 동창들인 걸까요? 아무튼 뭐가 됐든 막 잠을 설칠 만큼 설렌다라는 거는 참 반가운 마음이지요. 최윤정님께서는요. 대장부엉, 한창 일에 치여 살았던 저에게 보상이라도 하듯이 젊은이들의 거리 홍대에 가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피규어를 잔뜩 사왔네요. 저는 어쩔 수 없는 키덜트인가 봐요. 반가워요, 윤정님. 저는 최근에는 피규어를 좀 안 샀어요. 이제는 공간이 도저히 안 된다 싶어서 이렇게 막 쌓여가면서 방치되는 걸 보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만큼 정말 많이 샀어요. 아마 버는 족족 한때는 피규어 모으는 데다가 돈을 다 쓴 것 같아요. 여전히 근데 그 수집에 대한 열망은 남아있거든요. 너무 반가운 마음입니다. 성호숙님.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낮엔 하우스 안에서 일하면 숨이 턱턱 막혀요. 그래서 별밤하는 시간에 시원한 저녁 공기 맞으며 라디오 틀어두고 일하고 있어요. 제가 낮과 밤을 거꾸로 산다는 말은 곧 이제 여름이 시작됐다는 뜻이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그렇겠네요. 세상에나. 얼마나 더우실까요? 근데 그래도 내성이 좀 있으셔서 견디는 걸 텐데 그래도 그 내성 믿지 말고 틈틈이 바람 쐬고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쿨의 One Summer Drive.

쿨의 One Summer Drive 이어서 엔믹스의 키스 들으셨고요. 사는 지역이랑 나이를 밝히면서 인사를 건네주신 두 분이 계셔서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2863님 안녕하세요 이나님. 매일 8시에서 9시 저녁 산책 중 듣고 있어요. 이종환 선생님 디스크쇼와 이문세 별밤을 젊었을 때 매일 들었고 이제 60대 중반 퇴직을 앞둔 대전 부엉이 인사 올립니다. 세상 별스러운 얘기들 듣다 보면 하루하루 있었던 피로도 풀리고 웃음 지을 수 있어서 고맙게 듣고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 별스러운 얘기 듣다가 그게 또 얼마나 별거 아닌지 또는 2863님이 겪은 별스러운 이야기도 꼭 나눠주세요.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1310님은요. 이나님, 저는 농장에서 일 마치고 듣고 있어요. 가끔이긴 하지만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50대 후반 애청자드림이라고 또 감사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면 참 더 좋겠군요. 아니라면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걸 테니까. 아, 그리고 8492님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별밤을 함께 듣고 있는 제 친구와 어른이 돼서도 행복하게 웃으며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해야 하는 건 공부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스스로에게도 잘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고등학교 와서 친해진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특히 지금 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 자리를 빌려 말합니다. 정말 고마워. 우리 원하는 대학 가자. 그리고 우리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그대로 간직하자. 사랑해 내 친구라고. 너무 예쁘죠? 이 마음. 우리도 한 번쯤 가져봤잖아요. 그렇게 이 친구랑 영원했으면 좋겠다. 막 소원처럼 생각했었던 친구. 요즘 어떻게 지내고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요. 두 분의 우정을 염원하면서 노래 듣겠습니다. 우효의 민들레.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매주 한 곡씩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엉이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제는 거의 올드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곡 가지고 왔습니다. 크랙 데이빗의 This Could Be Love라는 곡이고요. 크랙 데이빗은 여러분들 한때는 팝송 많이 들으셨으면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2000년대 초반을 정말 엄청나게 호령했던 거의 어셔랑 비교됐었던 히트곡도 많고요. 한국에서 영향을 받은 뮤지션들도 많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크랙 데이빗 스타일의 R&B가 저한테는 좀 맞았던 게 뭐 영국 출신 보컬인데 영국식 R&B가 너무 둥글고 막 물렁물렁거리는 느낌보다는 살짝 각이 져있다랄까요. 그래서 영향을 실제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크러쉬나 딘 이런 계열의 보컬들이 R&B인데 너무 둥글둥글 말랑말랑거리진 않는 그런 느낌의 보컬, 그런 좀 엄청나게 히트했던 걸로는 조금 시초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사실 크랙 데이빗의 대표곡은 아닌데 이 노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리듬, 셔플 리듬이라고 들어보시면 조금 특이한 리듬이라 마이클 잭슨의 The Way You Make Me Feel도 셔플 리듬이거든요. 그 리듬에다가 제가 또 단조, 마이너 코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요소가 겸비돼 있어요. 저는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은 곡이라 2주의 별밤지기 추천곡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크랙 데이빗의 This Could Be Love.

크랙 데이빗의 This Could Be Love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봤을 크랙 데이빗의 곡은 아마도 휘성 씨가 리메이크했던 인썸니아 그 곡의 원곡자거든요. 그 노래도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오랜만에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 주에도 추천곡 가져오겠고요. 계속해서 부모님들 사연 보겠습니다. 아, 요거 단골 질문이에요. 정혜미님, 별밤 2부 시작할 때 나오는 로고송 누가 부른 거예요? 2부 시작할 때 나오는 거라면 8시 반에 별이 빛나는 밤에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K-POP의 아버지이죠. 예, 황토밴이라고도 불리우고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내가 윤상 이래 이렇게 좋아하는 작곡가가 또 생길까 싶을 만큼 좋아하는 황현 작곡가가 직접 만들고 부른 로고송이에요. 샤이니의 방백, 소녀시대 어떤 오후,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 어쩐지 서글프지만 청량한 그런 정서로, 아휴,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런 작곡가 분입니다. 또잘또 이게 통했군요. 백경미님, 지금까지 엄마로, 아내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젠 아이들도 스스로 잘 커가고 있고 문득 내 자신이 사라진 느낌이 드네요. 이상하게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한 날이에요. 경민, 지금부터입니다. 그 기분이 들 때부터가 바로 백경미로 다시 살기 시작해야 되는 날. 오히려 좋은 날. 예. 그냥 그 전까지는 나의 역할로서 존재하면서 이걸로 그냥 충만함을 느끼고 있다가, 그 역할이 아닌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나는 무엇으로부터 재미를 느끼지? 이런 걸 느낄 때 문득 공허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만큼 충분히 그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너무 잘해 오셨고, 이제부터의 시간은 좀 경민님한테 쓰셔도 되겠다라는 타이밍이 온것 같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여행하듯이 그런 요소들 같이 찾아 나가 보자고요. 9619님, 얼마 전 유기견 카페 갔는데요. 보호소에서 오래 지내다가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예쁨 받는 강아지들이 왠지 귀엽고도 짠했어요. 꼭 다들 좋은 보호자 만나서 사랑받아야 해. 아, 맞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또 인간을 믿어줄까요? 강아지들의 좋은 인연을 기원하며 노래 듣겠습니다. 이상순의 안부를 묻진 않아도.

않아서 정신 없었는데 이제 혼자 있으니까 조금씩 실감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아휴, 또 힘들 때 와버려서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또 할아버지 사연에 약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가끔은 예, 이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면은 할아버지가 이제는 세상에 없다라는 느낌보다는 분명히 거기 계신데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 이게 마음으로 함께한다라는 게 이런 얘기구나 싶기도 합니다. 미안하긴요. 그런 말씀 마시고요. 5844님, 오랜만에 문자 남겨요. 10년간 딱히 공백 없이 자영업을 하던 중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잠깐 쉬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업시간을 단축하기로 하고 며칠 안 됐는데 몸은 편하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하네요. 저에게 쉴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크러쉬의 스킵 신청합니다. 아, 이게 살다 보면 몸이 강제로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럴 때는 마음보다 몸이 이겨야 되고 몸이 마음을 이기기 때문에 이런 신호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쉬셔야 되는 거고요. 아, 이럴 때 진짜 과감한 결단이 용기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제가 아까 DJ 추천곡 소개하면서 크랙 데이빗 얘기하면서 한국 계열 보컬로 꼽았던 분의 노래예요. 이것도 운명 아니겠습니까? 크러쉬의 스킵 들을게요.

이상순의 안부를 묻진 않아도 이어서 아이유의 에필로그 들으셨습니다. 8500님, 대장부어 얼마 전에 할아버지 보내드리고 왔어요. 제가 맞손녀라 해야 할게 많아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금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권영애님이요. 마늘 구워서 체에 내려서 꿀에 재고 있어요. 남편 감기가 심해서 좀 타먹이려고요. 에휴, 이 사람은 왜 이리 엄살이 심한 걸까요? 왠지 아세요? 영애님이 이렇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제 아내분이면 좋겠군요. 감기가 걸렸다고 마늘을 구워서 체에 내려 꿀에 잰다고? 저 같아도 아이고 여보 요번 감기가 와 요런 게 또 진짜 영애님 아 진짜 너무 멋집니다. 남편분 행복한 거 잘 아셔야 될 텐데요. 자 여기서 레이베이의 From the Start 듣고 3부에서 박준시 님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0: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오늘 밤도 사랑을 얘기할 겁니다. 박준 시인의
1: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0: 박준 시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시인 박준입니다.
0: 자, 시인님 이제 무더운 여름이 오고 있는데
1: 네.
0: 여름을 앞두고 먹어야 되는 음식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약간 공백기예요.
0: 아, 시인님에게도 그러니 네. 전 국민이 지금
1: 그렇죠. 갈 길을 잃어요.
0: 아, 큰일이네 이거.
1: 여름 보양식 은 사실 6월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0: 맞아요.
1: 7월 좀 넘어가야 되고 그렇다고 지금부터 냉면을 신나게 달리자니 뒤침이 좀 빠질 것 같고.
0: 그치.
1: 이 정도는 그냥 견뎌야 되지 않을까? 여름에 신기한 게 미지근한 게 싫어져요.
0: 맞아요.
1: 차라리 뜨거우면 뜨겁고 차가우면 차지 미지근한 것들이 싫어지는.
0: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제가 요새
1: 입맛을 잃으셨어요?
0: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위기입니다. 대위기. 그래서 제가 시인님한테 좀 신박한 메뉴 없나 하나라도 좀 추천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종류로.
1: 상추쌈.
0: 아하.
1: 다 싸 먹겠다.
0: 고기에다가.
1: 고기뿐만 아니라 다 싸 먹겠다.
0: 모든 걸 싸 버리겠다.
1: 모든 걸 싸 버리겠다.
0: 그거 좋겠군요.
1: 찬밥에. 적절히 맛있는 장만 있어도
0: 맞아.
1: 입맛 없을 때는 오히려 담백하게 먹어야지 입맛이 없는데 막 진수성찬을 찾다 보면 그래. 돌아서게 돼요.
0: 강된장 이런 거는 또 제 입맛을 돌게 합니다.
1: 네. 강된장 좋죠.
0: 그리고 저는 생편마늘 있으면은 쌈에 무엇이든 넣어도 저 너무 맛있어요. 저 마늘 매니아거든요.
1: 아, 저도 생편마늘 너무 좋아하는데 의외로 부지런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0: 아, 그래요?
1: 마늘이, 통마늘이 잘 물러요. 냉장 보관을 해도.
0: 아.
1: 그러니까 저도 삶의 한 지표 중에 하나가 집에 마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다진 마늘 얼려놓은 거 말고 내가 냉장고에서 잘라서 먹을 수 있는 마늘이 있을 때는 살만한 거예요.
0: 저는
1: 여유로운 거예요.
0: 고깃집에서 먹는 걸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물론 저희 집에는 다진 마늘조차 없지만
1: 네.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0: 네. 네. 그래도 뭐 고깃집에서라도 네. 아무튼
1: 다 싸먹겠다.
0: 네. 이번 주말에는 쌈 정식으로 한번 제 입맛을 되돌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도 박준 시인님과 시 퀴즈에 답해보고 여러분의 사랑 고민 얘기 나눌 텐데요.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별밤 SNS로 참여 가능하고요. 소개되면 몇 분께는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이번 주 퀴즈로 내주실 시 낭독해 주세요.

0: 착각. 임선기. 얼룩인 줄 알고 보았더니 구름이었다. 남자인 줄 알고 보았더니 여자였다. 외로움인 줄 알고 보았더니 고독이었다. 시인 줄 알고 보았더니 소설이었다. 괴로움인 줄 알고 보았더니 즐거움이었다. 먼 곳에서 온 손님인 줄 알고 보았더니 먼 곳에서 온 나였다. 집인 줄 알고 보았더니 여관이었다. 착각인 줄 알고 보았더니 시였다. 임성기 시인의 착각 읽어드렸고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당신이 한 착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 네, 이번 주 시 퀴즈는 임선기 시인의 착각에서 내드렸습니다. 약간 좀 제가 또 이제 한 번에 와닿진 않는 종류의 시인데요.
0: 네.
1: 그냥 무엇이든 그냥 여기다가 써놓으면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진짜 좀 이게 단편적으로 묻습니다. 이 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0: 그 우리가 고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뭐 그런 고정과 정의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너무 굳건하고 이 세계를 지배하다 보면 오차나 틈새를 허용하지 않죠.
1: 그쵸.
0: 그래서 좀 흐리멍텅하게 경계를 지우고 그런 태도로 세상을 보면 조금 더 넉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은 것 같고요. 같은 시를 쓰는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어쩌면 이 시는 처음에 메모였을 거예요. 아, 그 사람 남자 아니었네, 여자였네. 뭐 하다가 이것이 나열되다 보니까 시네.
1: 오, 메모인 줄 알고 보았더니 시였다.
0: 시가 됐네.
1: 이야, 아주. 네.
0: 근데 뭐 딱히 이해가 안 가는 건 없죠. 얼룩이 구름 같기도 하고.
1: 아니요, 이거 조금 그래요. 저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얼룩이 있어요?
0: 창에 얼룩이 있을 수 있지.
1: 아, 근데 하얀 얼룩. 아무튼 뭐 그럴 수 있죠. 시인의 시선이니까요.
0: 콩국수가 튀면 유리창이 튀면 그렇게 되죠.
1: 얼마나 후루룩을 격렬하게 하셨길래 유리창에 콩국수를 다 튀기셨습니까? 네. 아, 콩국수 괜찮네요.
0: 괜찮죠. 얘기하다 보니까.
1: 콩국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0: 네.
1: 자, 아무튼 임선기 시인의 착각, 이 시에서 부엉이들이 최근에 한 착각에 대해서 물었어요.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여러분들의 답 만나보겠습니다. 지코 피처링 루나의 사랑이었다.

그랬는지 아닌지는 이제는 물어볼 수조차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가만히 두고 외로워하는 것뿐이다. 나란히 나란히 걸어다니.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날 시간입니다.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2: 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00일 정도 사귄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고민입니다. 저한테는 잘해주고 착한데 다른 사람들하고 있으면 살짝 눈치가 보인달까요? 얼마 전 동아리방에서 다같이 점심을 시켜 먹은 적이 있는데 각자 먹는 음식 말고 탕수육처럼 다같이 먹는 음식이 있으면 꼭 먼저 본인 것과 제 것을 잽싸게 챙깁니다. 피자도 제일 큰 조각을 먼저 찜해서 저를 주고요. 이 정도는 그냥 먹는 거에 진심인가 보다 할 수 있는데요.

0: 나 음료를 따를 때도 여친 것과 제 것만 딱 따른다든지 물티슈 같은 것도 저희 둘 것만 챙깁니다. 또 어느 날은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나오면서 남은 팝콘이랑 콜라를 챙기니까 그냥 두고 가자는 겁니다. 어차피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다 치우니까 괜찮다고 그 비용까지 영화 티켓에 포함되어 있는 거래요. 괜히 무겁게 들고 나가지 말자며 말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남은 콜라와 팝콘을 들고 나가는 것 같아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한없이 잘해주고 제일 좋은 것만 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도덕적인 가치관이 저랑 살짝 다른 것 같아요. 남들과 저희를 철저히 구분한다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누군가에게는 얄미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나아질 수 있을까요? 고쳐지지 않는다면 헤어져야 될까요?
1: 연인과 뭔가 배려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른 것 같다는 L님 사연이었고 선물 보내드릴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들을 때는 아니 이게 뭐 연인 이게 좋은 거 아닌가 하면서 듣다가 마지막 이게 영화관 에피소드가 좀 약간 확 달라지는데요 결이. 아이 참.
0: 근데 여자친구의 장점은 네. 저는 오히려 약간 반성했는데 되게 촌스럽게 타인하고 있으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대적으로 잘하지 못해요.
1: 그거 네. 왜 그러는 거? 저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괜히 왜 이렇게 틱틱대면서
0: 맞아요.
1: 그게 애정전선을 보여주는 게 조금 눈치 보인다고 해야 될까? 네.
0: 그래서 굳이 뭐 분란을 만들진 않지만 살뜰하게 생기진 않아요.
1: 맞아. 왜 그러지 우리?
0: 그게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 혹은 아내는 서운해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어떡해?
1: 다행히 저는 뭐 가족이 서운해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괜히 불어. 그렇게 되는 심리가 뭘까 생각을 해보곤 하는데 그게 또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제가 자꾸 느끼고 조금 줄이려고 하는 게 제 네. 무의식 중에 네. 배우자 얘기를 좀 많이 해요.
0: 네.
1: 그래서 그걸 좀 줄여야겠다. 왜냐면 그게 뭐 이렇게 좀.
0: 근데 괜찮아요.
1: 그래요?
0: 배우자 자랑을 하시진 않잖아요.
1: 근데 자랑으로 들릴 수도 있죠.
0: 그냥 담백하게 이런 존재가 내 옆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 정도로 저는 그동안 들었는데 자랑은 좀 곤란하죠.
1: 아니 약간 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었을까 싶기도 해서 좀 줄이려고는 하는데.
0: 네. 어쨌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네.
1: 이거 어떻게 해요. 너무 애매해졌어. 마지막 영화관 에피소드 때문에 나 좀 어려워졌어.
0: 근데 제가 가장 어려워진 건 이거예요. 뭐. 벌써 100일 됐는데 나랑 가치관과 태도가 다른 여자친구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잖아요.
1: 아, 나.
0: 여자친구도 똑같이 나를 신경 쓰고 있어요. 지금은 영화 끝나고 다음에 만약 영화 보러 가서 아 이번에 내가 그냥 치울래 하고 남은 콜라랑 팝콘 들고 일어서잖아요. 여자친구는 그거 나를 답답해한다? 혹은 꼴보기 싫어한다?
1: 근데 그런 사연자분은 꼴보기 싫어하면 그건 진짜 이별 사연인데.
0: 지금은 괜찮은데 누적될 거란 말이죠.
1: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이거 근데 갖고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0: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오는데 영화관 이렇게 돌아 나오면 편하게 버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갖고 나오죠. 갖고 나오는데 뭐 여자친구 말처럼 두고 간다고 해서 범죄는 아니잖아요.
1: 범죄는 아니지 원래 아 모르겠네. 극장을 많이 안 가서.
0: 네.
1: 아무튼 노래 좀 듣고 와서 박준시님 처방 시부터 좀 만나봐야겠습니다. 페더 엘리아스의 러빙 유 걸.

0: 밤 기차 안상학. 칠흑 같은 밤 그대에게 가는 길, 이마에 불 밝히고 달리는 것은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멀리서 기다리는 그대에게 쓸쓸하지 말라고, 쓸쓸하지 말라고 내 사랑 별빛으로 먼저 보내는 것이다.
1: 연인과 도덕적 가치관이 다른 게 고민이라는 엘님 사연에 박준 시인이 내린 처방시였어요. 안상학 시인의 밤기차. 굉장히 쓸쓸하지만 로맨틱하기도 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요. 요 처방시를 내린 의도는 무엇일까요?
0: 그 세상에 나와 관련되지 않은 타인을 생각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은데 기차만 해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차 기관실에 가본 적은 없지만 자동차는 밤에 물론 가로등 같은 게 있지만 내가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죠. 근데 생각해보면 기차가 그럴까? 기차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데 눈앞에 있는 것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육안으로 그것만은 아닐 텐데 오히려 기차가 불을 밝히고 휙 지나가는 것을 보고 혹은 저 멀리서 기차의 불빛이 오는 걸 보고 저 안에 탄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제 왔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것들이 의외로 많고요. 그중에 하나가 이런 불빛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자친구분에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까지 배려하나?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할머니가 그냥 마당, 흙마당이 있는 집에 사셨거든요. 그때는 온수가, 그 집에는 온수가 따로 이렇게 잘 정비되기 전에는 뜨거운 물을 따로 퍼서 찬물이랑 섞었었어요. 근데 뜨거운 물이 남아서 그걸 이제 마당에 확 버렸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뜨거운 물을 아깝게 버리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땅에 지렁이도 있고,
1: 그래,
0: 새싹도 있고,
1: 확 살자.
0: 뜨거운 물을 그렇게 확 부으면 땅의 미물들이 어떻게 됐냐. 그래서 저 그때는 반항심,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 할머니는 이런 생각했는데 그냥 내 행동의 끝이 내 끝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삶에 도움이 되죠.
1: 맞네. 그리고 제가 또 노래 듣고 시인님의 시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이게 또 이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 뭐 이렇게 저렇게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0: 좀 사랑하면 그 사람 닮게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어떤 행동하는 걸 보여주면서 근데 왜 저럴까 처음에 답답해 보여도 저렇게 하는 게 맞구나라고 또 배워가기도 하잖아요.
1: 그쵸, 네.
0: 저는 좀 그냥 묵묵히 좀 아니 그래도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뒷자리는 우리가 깔끔하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나는 그게 좋아 뭐라든지 하면서 그 행동으로 계속 이제 보여주는 거.

0: 여자친구가 먼저 남자친구의 이런 태도에 짜증낼 날이 올 수 있다.
1: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지금 이 정도 마음인 애님이면은 아 그럼 도저히 더 못 만나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 그래요. 괜히 좀 이게 저는 L님이 앞으로 이게 더 L님 입장에서 누적이 되느니 그래도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그냥 L님의 가치관도 좀 대로 행동을 하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0: 네.
1: 그러니까 앞서 나가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여자친구가 또 꼴배기 시켜보려나? 이런 것까지 막 너무 고민하지 말고 뭐 친구들 것까지 그것까지 뭐 몇 개 더 챙겨가지 친구들도 주게 뭐 이런다든지
0: 네.
1: 자꾸 그렇게 하야지 안 그러면 이거 자꾸 쌓이잖아.
0: 괜히. 그렇죠. 쌓이죠.
1: 아, 참 네. 그렇습니다. 참 애매한 상황이라 더 어려운 그런 고민이었어요. 자, 이런 종류의 고민들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오늘은 시인님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지만 앞으로도 연인, 부부, 친구, 직장 동료 등 여러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고민들이 있다면 어디로 사연을 보내면 되나요?
0: 네, 별빵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아, 시인님, 그래도 다음 주에는 추천 메뉴 하나쯤은 좀 오늘 뭐 어부지리로 좀 콩국수를 우리가 건져내긴 했지만 쌈과
0: 네.
1: 하나 또
0: 가져오겠습니다.
1: 좀 가져와 주시길 바라면서 자 시인님 보내드리면서 소수빈의 얼마나 더 듣고 저는 다시 오겠고요. 시인님은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또 뵙겠습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6: 우리 조금만 더 놀다 가요.
7: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19일 금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1022님께서요. 대장부엉, 하루는 빨리 안 가는 것 같은데 별밤 듣는 2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요. 이것도 기분 탓이겠죠? 기분에 좌지우지되는 제가 싫으면서도 어쩌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 하루가 빨리 안 가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은 되게 제가 어렸을 때나 그렇게 느꼈던 것 같거든요. 항상 휙휙 지나가 버리는 것 같은데 또 참 그런 기분이 부러운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십시오. 감사한 것은 별밤 듣는 2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기다렸던 시간 또는 행복한 시간은 확실히 빨리 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저에게 제일 느리게 가는 시간은 확실히 운동하는 시간이긴 해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시계를 최대한 안 보려고 하는 게 시계를 봤는데 뭐야 아직도 20분밖에 안 지났다고? 이럴 때 너무 힘들어지고 최대한 참고

있다가 딱 봤는데 아 이제 한 루틴 하나 정도만 하면은 마지막이겠구나 싶을 때 느끼는 안도감. 시간이란 게 상대적인 거라고 아인슈타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끝곡으로 조원선 그리고 존박이 함께 부른 서두르지 말아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0: 안녕하세요. 트리플S 다현,
1: 시온입니다. 자신감이 떨어져서 잠시 방황했던 시기에 멤버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참 든든했어요.
0: 저 역시 힘들어할 때가 있었지만 다른 멤버들이 한마음으로 위로를 해줬죠.
1: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은 순간 곁을 보면 23명의 언니 동생들이 항상 저를 향해 따뜻하게 웃어주고 있었습니다.
0: 혼자 감당하기 벅찬 무게도 다 함께 나누면 가벼워지죠?
1: 함께라는 말이 주는 큰 힘을 믿습니다.
0: 함께 걷는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3: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통

0: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한가운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1: 아, 이런 게 행복이지. 느낀 순간들 있어요?
0: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면요, 매일 비장한 고민만 가득할 것 같지만 의외로 어떤 난관이 다가왔을 때 어느 누구와 어떤 밥을 먹고 기운을 냈다는 소소한 기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1: 작은 행복이지만 어떤 일이 나에게 힘이 됐는지 그 방법을 아주 잘 알고 계셨던 거죠. 또 그 힘으로 어려운 일을 돌파할 에너지도 얻었을 거고요.
0: 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언제 기운이 나는지 모른다면 아무리 플렉스를 해도 행복은 멀게만 느껴질 겁니다.
1: 그러니까 오늘 한번 정리해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가요?
0: 네,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그래비티 원진.
1: 저는 형준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6월 19일 금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였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함디 크래비티 원진
0: 송디 형준이에요.
1: 네, 여러분이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내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시작해봤습니다. 크, 이런 게 행복이지를 느껴본 적이 있는가?
0: 함디는 어때요? 평소에 내가 어떤 사소한 것들에 행복을 느끼는지 체크해본 적 있어요?
1: 최근에는요, 이제 그 너무 배고픈 야심한 밤에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뭐 빵을 하나 사들고 돌아오면서 먹으면서 또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냥 너무 행복하더라고 갑자기. 되게 그 밤 공기도 너무 선선하기도 하고 그냥 그 빵 맛있었고요 이러니까 그런 소소한 행복?
0: 저는 하늘 입을 때 좀 소소하게 행복하고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옷을 구매했는데 네. 사이즈가 나에게 네. 딱 맞을 때.
1: 아~
0: 사실 사이즈 고민하면서 좀 많이 사잖아요.
1: 맞아요.
0: 뭔가 M 사이즈로 사면 좀 작을까? 네. 뭐 이런 것도 하고 L은 또 너무 클까?
1: 맞아요, 맞아요.
0: 이런 것도 하는데 네. 딱 시켜서 와서 입어보는데 맞을 때가 행복하더라고요.
1: 맞아. 그거 아무리 약간 뭐 가슴 길이는 어떻고 어깨 길이 어떻고 막 이런 거 세세하게 적혀 있어도
0: 맞아요.
1: 봐도 모르겠어요.
0: 맞아요. 몰라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친치방 친구들 문자도 만나볼까요? 2878님께서는요. 저는 스포츠 경기 볼 때 행복해져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함디가 사랑하는 야구는 아니지만 요즘 월드컵 보는 재미로 살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저도 야구를 보면서 느끼지만 제 팀이 아닌 이제 다른 팀들의 경기를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너무 행복해요. 그런 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MLB 좀 많이 챙겨보는데 네. MLB는 딱히 응원하는 팀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슨 상황이 일어나도 와 대박이다 와 막 이러면서 보거든요. 그럴 때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0: 또 0974님께서는 지금 완전 행복해졌어요. 내일 약속 취소됐거든요. 저는 잠 옷 입고 집에서 뒹굴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근 룩 은 하나인데 잠옷은 10벌이 넘어요.
1: 이렇게 또 잡혀있던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
0: 네.
1: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짜증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송대는 어떻습니까 좀?
0: 저는 사실 이러면 안 되지만 네. 사람 좀 타요.
1: 어떤 사람과의 약속이냐에 따라서
0: 내가 원하는 약속이었으면 네. 취소되면 좀 슬픈데
1: 네.
0: 뭔가 가야 하는 자리나 그런
1: 그쵸,
0: 거였다 그쵸. 하면은 취소되면 네. 너무 좀 행복해야죠.
1: 네. 네, 확실히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자,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어떤 일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신청곡과 함께 사연 적어주시면 챙겨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0: 1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1: 네, 오늘 방송은 방송이 끝난 후 보이는 라디오로 공개됩니다.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그럼 이제 저희는 광고 듣고 하루 언박싱으로 돌아올게요.
2: 티켓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볼게요. 하루 언박싱. 6639님께서 저 오늘 완전 억까데이였어요. 조금 늦게 일어나서 허겁지겁 나왔는데 집 엘리베이터가 1층에 가 있어서 한참 기다리고 출근 커피 사려고 미리 어플로 주문했는데 제 앞에 50잔이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 바쁘고 정말 마음 급한데 하필 음료도 막 컵빙수 이런 거였어요. 10분 넘게 기다려서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함송디 올해 빙수 게시했나요?
0: 일단 정말 너무 다사다난한 하루를 보내신 우리 6639님께 고생하셨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빙수 그러니까요. 좀 어떠셨어요?
1: 아, 빙수는 아직 못 먹어봤어요.
0: 아직 못 먹었어요?
1: 네. 뭐 이런 드셔보셨어요?
0: 이런. 저는 최근에 그 우빈 형이랑 앨런 형이랑 같이 네. 망고기 빙수, 그 복숭아 빙수를 먹었거든요.
1: 오, 복숭아 빙수.
0: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네, 복숭아 빙수.
1: 근데 사실 이런 억까데이가 네. 꼭 있어요.
0: 꼭 있죠.
1: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0: 맞아요, 맞아요. 저도 한번 이런 비슷한 날이 있어가지고 막 그 프라이빗 메시지 거기에다가 되게 막 한을 털어놨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날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1: 맞아요. 누구에게 나옵니다. 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저도 아마 왔을걸요?
0: 네, 0162님께서는요. 아, 종강이야. 네, 안녕하세요. 종강 대학생입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늦은 종강이라 슬펐지만 아무튼 종강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종강 푸드로 피자에 맥주 하기로 했습니다. 아, 기분 짱이다 진짜! 라고 예, 텍스트밖에 없는데 이 0162님께서 느껴지는 이 행복감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그쵸?
1: 그러니까요. 네. 와, 피자에 맥주. 오, 피맥 한번 먹어보고 싶다.
0: 배고파지네요 또.
1: 치맥, 피맥. 하나, 둘, 셋.
0: 치맥.
1: 오, 그래도 이건 통하네요. 네,
0: 약간 피맥은 저도 아직은 경험을 잘 못해가지고.
1: 네.
0: 저는 피자에 보통 우유 같이 먹어가지고.
1: 아, 애기네.
0: 나더라고 작가님께서.
1: 또 이영래님께서는 집안일 끝내고 샤워하다가 모기를 발견해서 잡다가 미끄러졌어요. 엉덩이랑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도 모기는 잡았습니다. 네. 빨간 피가 나오는 걸 보니 누군가를 이미 물었네요. 날도 더운데 모기와 또 싸워야 한다니. 서울에는 러브버그가 등장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떤가요? 10cm의 방에 모기가 있어 신청합니다.
0: 정말 정말 또 모기의 계절, 예, 러브버그의 계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벌써부터
1: 저희
0: 터지는데.
1: 숙소에는 다행히 아직 모기는 없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이 서울 러브버그가요, 그 잠실 야구장이 진짜 많아요. 제가 야구 중계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와, 눈 내리는 것 마냥 애들이 막 벌레들이 막 예 이렇게 돌아다녀가지고 야구 선수를 야구 어떻게 집중하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많아요.
1: 원진 씨는 다 야구에 관련되게 알고 있는데.
0: 맞아요. 그 중계 보면서 근데 진짜 레전드예요 진짜. 너무 끔찍해요 막. 아무튼 또 이렇게

0: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영래님의 신청곡 10cm의 방에 모기가 있어 듣고 올게요.

0: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이영래님의 신청곡이었죠. 10cm의 방에 모기가 있어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드릴게요.
0: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조금 더 살펴볼까요?
1: 네, 아징아징님께서 소소한 행복을 잔뜩 느끼자 이게 제 인생관인데 요즘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어허. 별반 다르지 않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함송디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고 오. 하시는데 물론 있죠.
0: 그렇죠. 물론 이런 경험은 있죠. 근데 진짜 뭔가 이 별반 다르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더라도 별반 다르게 보낼 노력을 뭔가 하셔야 될 것,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뭐라 말해야 돼? 아무튼 약간 제가 얼마 전에 배고파서 밤에 잠깐 뭐 편의점을 갔다 온다는 행동을 한다든지 약간 그런 조금 한번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듯한 약간 그런
1: 그냥 뭐 아예 뜻밖의 행동 같은 거를 말하는 건가요?
0: 네, 약간 그런 약간 계획하지 않은
1: 아니면 본인이 느끼는 이 소소한 행복의 기준을 조금 낮춰보는 게 어때요?
0: 그런 것도
1: 사실
0: 좀...
1: 본인이 느끼는 행복의 기준이 높다 보면 만족이 못할 때도 있는데
0: 맞아요.
1: 뭔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신욕을 하는데 물 온도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너무

0: 행복했어요.
1: 오, 그런 걸로도 저는 무조건
2: 항상 맨날 뜨거웠어요. 네. 그래서 아뜨 이러고 들어갔는데 네. 온 며칠 전에는 딱 잘 맞아가지고 별거 아닌 거예요. 아 기분 좋다 느꼈던 것 같네요.
1: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너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엄지님께서는요, 오늘 나의 행복 돈가스 씨가 추천해준 돈가스 먹고 왔어요. 매번 배달 음식만 먹다가 식당 가서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어떤 돈가스를 추천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매운 거 먹고 오지 않았나 이번에 최근에?
2: 매운 거랑 또 다양하게 먹었더라고요.
1: 아 진짜요? 네. 오, 저도 돈가스 너무 좋아하는데 돈가스 먹고 싶어지네요.
2: 저는 돈가스를 사실 그닥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1: 아하 이런.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추천해준 거 한번 오늘 먹으러 가볼까? 라든지 약간 이런 차별화를 좀 두는 그런 행동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또 1607님께서 저는 여름만 되면 입맛이 뚝 떨어져요. 끼니를 거릴 때가 많은데요. 함송지는 여름에 입맛이 없어지는 편인가요? 이럴 때 입맛 돌게 해주는 음식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1: 와우.
2: 저도 그래요. 그냥 네. 입맛이 뚝 떨어져요.
1: 진짜 여름에?
2: 네 여름에
1: 특히 여름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여름에 좀 더 입맛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맨날 이제 하루가 너무 덥고 지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맛있는 걸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나 내일은 못 버텨 약간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여름에 오히려 좀 입맛이 도는 느낌.
2: 저는 살짝 다르게 입맛이 뚝 떨어지는데
1: 왜요?
2: 여름이 되면 어쨌든 옷이 좀 얇아지잖아요. 네. 근데 그랬을 때 뭔가 저는 그래도 핏도
1: 중요하다 보니까
2: 네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뭔가 부어있고 네. 좀 뭔가 그러면 그냥 내 얼굴 보면 아 입맛 뚝 떨어진다
1: 아하.
2: 살짝 이런 거예요. 여름이 특히
1: 아 여름이 오히려 좀 옷이 좀 네. 얇아지니까
2: 네 맞아요.
1: 겨울은 좀 숨길 수 있는데
2: 겨울은 그쵸 숨길 수 있죠.
1: 좋습니다. 손진아님께서는요, 저 오늘 누워서 폰게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현질 15,000원 지르고 후회하고 있어요. 함디랑 송디는 게임에 현질 자주 하시나요? 라고.
2: 좋은데요?
1: 네 15,000원 네 굉장히 또 게임 안에서는 너무 또 큰 돈일 것 같은데.
2: 네.
1: 그쵸?
2: 저는 최근에 했습니다.
1: 뭐에 하셨어요?
2: 쿠키 달리기 게임에서.
1: 거기다 하셨어요? 네.
2: 아니 네. 딱 한 번 사서 7,500원 7,500원인데 네. 2026년 12월 31일까지 몇 네. 프로 확률로 그 다이아를 준대요.
1: 네.
2: 7,500원에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해서 현질했습니다.
1: 좋습니다.
2: 네.
1: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태형이랑 좀 드래곤 키우는 게임에 같이 빠져가지고 네.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2: 했어요?
1: 드래곤 좀 키우겠다고 네. 멋있는 드래곤 좀 얻어보겠다고 현질 좀 했습니다.
2: 아이고
1: 네.
2: 저는 근데 또 저만의 철학이 있어가지고 어떤 현질에
1: 거예요? 어떤 거예요?
2: 저는 만약에 랜덤으로 좋은 보상을 얻는 현질이다 그러면 좀 안 하는 편이고
1: 안 하는 편.
2: 무조건 좋은 걸 얻는 현질이다 하면 네. 좀 하는 편이에요.
1: 저는 랜덤이 오히려 조금 더 무조건 얻는 현질도 있어요. 그 게임 안에서
2: 네.
1: 이 용을 얻었으니까 이 용을 드립니다 하면서 딱 나와요. 근데 이거는 내가 뽑는 맛이 너무 없지 않나? 뽑았을 때 그 성취감, 그 희열감을 느끼고 싶어서 내가 하는 건데 이걸 그냥 주겠대. 아무 노력 없이 그냥 또 돈 쓰면 이거 줄게. 그 마인드가 일단 너무 좀 괘씸하고
2: 괘씸한 게까지예요?
1: 네. 차라리 그냥 너 한번 돈 쓰면은 이거 내가 줄 수 있을지도 있고
2: 일단
1: 없을 수도 있어. 도전? 그래서 그거 맛있겠다. 도전.
2: 이렇게 신기하네요.
1: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2: 네, 5681님께서는 라식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난 날이에요. 이제 밝고 선명해져서 빛을 처음 맞이했어요. 흐리던 공간들이 꽉꽉 채워져 밝게 빛나는 걸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처음 본 것처럼 울었네요. 두 분 시력은 좋은가요?
1: 아하, 좋지 않죠.
2: 맞아요.
1: 네, 형준 씨가 저보다 진짜 훨씬 안 좋을걸요? 그쵸?
2: 저는 마이너스 4.7로 알고 있는데 우빈 형이 저보다 더 눈이 안 좋은데 네. 우빈 형 렌즈를 꼈을 때 너무 잘 보였어요.
1: 너무 잘 보였어요.
2: 그래서 아마 마이너스 4.75보다 더 안 좋지 않을까라고
1: 우빈
2: 예상을
1: 형이
2: 합니다.
1: 마이너스 5예요.
2: 네.
1: 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75. 제가 마이너스 1.75 끼고 있고.
2: 저도 라식 수술

0: 하고 싶은데 사실 그걸 하려면 안경을 쓰고 좀 며칠 일주일 맞아요, 맞아요. 길면 2주 동안은 살아야 맞아요. 하잖아요. 아 스케줄이 아, 그렇죠. 있어가지고 아마 저는 좀 비는 날이 있으면 상담부터 받고 하지 않을까. 원진 씨는 노력했었잖아요.
1: 맞아요. 제가 이게 상담을 딱 받았었어요. 상담을 받고 이제 막 원장님께서 막 진짜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아 막 이거 우리 막 다 해준다. 이거 뭐 안 되는 사람 뭐 가끔 가다 있긴 한데 진짜 1억 명 중에 한 명 정도다. 막 그런 식으로 하셔. 아 진짜요? 그래서 에 2주 동안 안경 열심히 착용하시고 와라 해서 그때 한번 다시 검사를 해보자 하셔가지고 아 내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2주 동안 열심히 안경 끼고 스케줄 막 팬분들 만나는데 안경 끼고 만나고 했었는데 딱 갔는데 이제 원장님 온데간데 없으시고 아 이거 눈이 각막이 좀 돌출돼 있어서 라식이 안 되는 눈이세요.
0: 아 1억 명 중에 한 명이었네요.
1: 네 1억 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우리끼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희의 소중한 친구 손동표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동표에게 궁금한 점 환영 인사 이쪽으로 남겨주시고요.
1: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부터 모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네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엔더블의 해피 프로미스 나인의 슈퍼소닉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너네 그 얘기 들었어?
2: 허거덩거덩.
3: 나 들었지. 듣고 말고 해.
1: 아따. 아, 나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 뭐 봐. 지금부터 이 얘기는 우리만 아는 거야. 너랑 나랑 동표랑 그리고 라디오 읽고 있는 라디오 듣고 있는 쟤랑 우리끼리. 우리끼리니까 할 수 있는 얘기,
2: 우리끼리라서 웃을 수 있는 얘기,
1: 네, 뭐든 솔직하게 털어놔도 괜찮은 시간 우리끼리 시작했고요.
2: 우리의 비밀 친구도 모셔봐야겠죠. 뭐든지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바다 같은 친구 손동표.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바다 같은 남자 마린보이 손동표입니다.
1: 마린보이.
2: 반가워요. 너 이번 주도 잘 보내셨나요?
3: 네, 잘 보냈죠. 잘 보내셨나요 두 분은?
1: 아, 물론이죠.
2: 저희는 뭐 못다해 살고 있죠.
3: 못다해 살고 있죠. 뭐예요?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인가요?
2: 맞아요.
1: 네. 이쯤 되면 저희나 친친방 친구들이나 비밀 없는 사회가 된 것 같기는 하단 말이죠.
3: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오늘은 비밀 대신 네. 뭐 어디서도 말한 적 없는 나만 아는 최근의 TMI 하나씩 말하고 시작해 볼까요?
3: 좋아요.
1: 누구부터 할 거냐면요.
3: 눈치게임 시작.
2: 1,
3: 2,
1: 3.
2: 그럼 저부터 할게요. 네. 저는 그 저희가 최근에 네. 네. 숙소 에어컨을 청소했습니다.
3: 오, 에어컨 청소.
2: 네, 맞아요, 예약하기 맞아요. 힘들잖아요. 또 여름에.
3: 그쵸, 그쵸, 그쵸.
2: 네, 했습니다.
1: 오, 이 썰을 가져가시네.
3: 에티켓을 네. 성공했군요.
2: 네. 네.
3: 에어컨 티켓팅.
2: 오, 네. 오. 별다줄.
3: 별다줄.
1: 동표 씨는요?
3: 저요? 저는 최근에 네. 연극을 보러 다녀왔어요.
1: 연극? 어떤 연극? 네.
3: 맨 끝줄 소년이라는
1: 맨 끝줄 소년?
3: 네, 연극을 보고 왔는데
1: 동표 씨...

0: 는 학창 시절에 못 썼던 줄이네요. 보통 이제
1: 그쵸, 보통 네, 보통 저는 맨 앞줄,
0: 네, 맨 앞줄
1: 네, 섰는데, 네네네. 뭐 원진 씨도 저와 비슷할 것 같은데.
0: 네, 저도 비슷하게 맨 앞줄 섰어요. 네.
1: 우리 셋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2: 그렇죠. 우리는 네. 맨 끝줄 소년들이네요.
1: 그쵸, 그쵸, 그쵸. 네. 네. 어쨌든 네. 그걸 보고 왔는데 너무 너무 재밌더라고요.
0: 네. 어떤 약간 어떤 식의 내용이었어요?
1: 약간 그 좀 책을 쓰는 학생이 이렇게 막 이제 소설을 쓰면서 이어지는 네. 그 이게 소설인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 친구가 쓰는 건지 끝까지 긴가민가하게 만드는
0: 긴가민가
1: 네 긴가민가하게 만드는 네. 연극인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0: 그리고 좋습니다. 또
1: 제 친구 효정이가 하고 있는데 연기를 네. 너무 잘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한번 보러 가주시길 추천드립니다.
0: 좋습니다.
1: 네네.
2: 함진은요?
0: 제 TMI. 제 TMI. 오늘 첫 이 모자를 게시했는데요. 최근에 쇼핑 갔다가 사온 네 모자입니다. 모자입니다.
1: 오늘 첫 게시인가요? 그러면
0: 맞아요, 맞아요. 첫 게시.
1: 너무 잘 어울리게 예쁘시고 잘 사셨네요.
0: 근데 뭐 동표 씨도 모자가 굉장히 예뻐요.
1: 맞아요. 저도 이거 첫 게시예요.
0: 진짜요?
1: 네.
0: 너무 잘 어울리네. 아니, 머리가 작아서 뭐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아우 감사합니다.
0: 자, 좋습니다.
2: 자 오늘도 문자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 볼게요.
0: 네, 우리끼리는 코너 제목 그대로 매주 달라지는 주제에 맞춰서 우리끼리 뭐든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네. 오늘의 문자 주제 동표 씨가 발표해 주실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아웅 진짜 너무 좋아 죽겠어.
2: 아 저를 보면 늘 네. 하는 생각 아닌가요?
1: 아 제가 형준 씨를 봤을 때요?
2: 네.
1: 아웅 진짜 저겠죠, 너무 좋아 저겠죠. 죽겠어.
2: 죽이고 싶었던 것 같은데 방금.
1: 아니요.
0: 좋습니다.
1: 네, 아량 넓은 제가 다 포용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싫어하는 게 많아도 너무 많은 우리 함송디와 이해와 인정의 신. 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저에게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0: 좋습니다.
2: 네, 사연 어디로 보낼까요?
1: 문자 네.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네, 문자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2: 네, 요즘 아주 핫한 노래죠. 최성곤의 니가 좋아.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친한 친구 방송반 최성곤의 네가 좋아 듣고 왔습니다.
2: 네, 오늘 우리끼리 이야기 나눠볼 문자 주제 너무너무 좋아서 참을 수 없는 것이었죠.
1: 네, 저희 먼저 한번 얘기해볼까요? 요즘 내 마음속에서 라이징하는 너무 좋아 죽겠는 거 다들 있으신가요?
3: 너무 좋아 죽겠는 거 있으세요?
2: 아, 없어요.
1: 이런.
2: 어떡해.
1: 이런.
3: 네 앞에 내가 있잖아.
2: 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3: 이제 거울 치료가 좀 되셨어?
2: 아, 네, 너무 되셨어.
1: 다행이야, 다행이야.
3: 뭐, 동표 씨 있으세요?
4: 저는 요즘, 네. 날씨도 조금 더워지긴 했지만, 네. 네. 그래도 자전거 타기에 너무 괜찮은 날씨인 것 같아서, 저는 요즘 자전거 타는 거에 빠졌어요.
1: 아, 좋습니다.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아 찜닭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4: 아 찜닭 아, 네, 너무
1: 찜닭이
4: 맛있죠.
1: 좀 너무 빠져가지고 네. 진짜 1일 1찜닭 하고 싶은데 에이,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니까.
4: 그쵸.
1: 네, 너무 지금 1일 1찜닭 진짜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네, 찜닭에 푹 빠졌군요.
1: 진짜로요. 이제 친친방 또 SNS로 또 미리 도착한 문자 만나볼 건데요.
4: 네, 우리 뾰꼬미가 동표 좋아함님.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건 돈입니다. 저는 진짜 극도의 짠순이라 옷 하나 살 때도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며칠씩 참는 사람이거든요. 자본주의의 괴물이라 통장 잔액이 늘어나는 걸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소에 사소한데 허투루 쓰지 않으니까 꼭 필요할 때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것도 좋더라고요. 아, 물론 동표에겐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함송뼈는 돈 아끼려고 어디까지 해보셨나요?
1: 되게 신기하네요. 되게 뭔가 행복하게 하는 건 돈이라고 해서 저는 네. 이 돈 쓰는 게 또 행복하잖아요.
4: 그쵸.
1: 그래서 쓰는 거에 대한 행복을 말하실 줄 알았는데 네. 이 모으는 거에 행복을 또
4: 그러니까요.
1: 느끼신다고.
4: 맞아요.
1: 너무 신기합니다.
2: 저도 근데 모으는 거 좀 행복한 것 같아요. 뭔가 나의 노력을 돈으로 따질 수 없지만 네. 어쨌든 제가 이 스케줄과 일을 하면서 조금씩 모이는 돈을 제가 쓰지 않고 모아둘 때가 있잖아요.
4: 그쵸.
2: 근데 그게 조금씩 모이다 보니까 제가 한 번에 모이지 또 만 원씩 이렇게 더 모일 때도 있어요.
4: 네네.
2: 근데 그게 많이 쌓일수록 좀 뿌듯하고 행복하긴 하더라고요.
4: 그렇죠.
2: 근데 돈 아끼려고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그래서 동표 씨는?
4: 저요? 저는 일단은 뭐 당연한 거일 수 있는데
2: 네.
4: 일단 저는 택시를 거의 안 타고요.
2: 네. 너무 중요하죠.
4: 네, 매일매일 대중교통 이용하고
1: 네.
4: 뭐 심야버스 같은 것라도 하고 그리고 뭐 만약에 버스가 다 끊기거나 택시가 끊긴 시간에 집을 가야 하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1: 그렇죠.
4: 그럴 때 저는 웬만하면 뭐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하면 그냥 네. 자전거 타고 가요. 따릉이를 빌려서 네, 뭐 그렇게도 하고
2: 사실
4: 네, 먹는 거에만 안 아끼고
2: 그렇죠.
4: 다른 거에는 다 아끼는 것 같아요. 네.
2: 본인 씨는 뭐 아끼는 거 있을까요?
1: 저는
2: 어떻게?
1: 근데 진짜 약간 돈을 써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서
4: 네네.
1: 약간 좀 씀씀이가 크기도 하고
4: 네,
1: 약간 이런 쇼핑 같은 거 나갈 때도 그냥 약간 네. 큰 고민 없이 그냥 사고 싶다 느끼면은 좀 바로 사는 스타일이라. 근데 이제 돈을 아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죠.
4: 어떤 거?
1: 뭐 그냥 뭐 진짜 잔고가 지금
4: 네,
1: 편편치 않거나 할 때는 약간 진짜 뭐 작업실에서 그냥 집까지 걸어가 뭐 한 2시간 반을 그냥 걸어서 간 적도 있고. 네, 뭐 그랬던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2: 좋네요.
1: 좋습니다.
4: 네.
1: 또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볼 텐데요. 퓨이님께서는요. 저 5월에 일본으로 여행 갔었는데요. 그때 진짜로 너무 좋아 죽겠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일 안 하고 출근 안 하고 스트레스 없이 시간을 보냈는데 25일에 월급이 들어오는 기분 뭔지 아시나요? 저 20일 동안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돈 마음껏 쓰고 행복하게 지냈는데 너무 많이 썼나 싶을 때 딱 월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지금은 눈물 닦고 비행기 타고 여기 영국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이제 연차도 거의 다 써서 미치겠네요. 아무튼 다음 기회에 잡아볼 거니까 그때까지만 참아보고 열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가들의 좋아 죽겠다는 사연도 듣고 싶은데 마구마구 공유해줘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4: 맞아요.

0: 근데 또 이렇게 내가 네. 열심히 일하고 네. 한 번씩 여행 한번 가주고 하는 게 또 네. 진짜 삶의 낙이고 행복인 것 같아요. 네.
1: 그리고 네. 또 이 사연이 뭔가 그 연차를 좀 모아두고 모아뒀다가 한 방에 많이 써서 네. 나는 일을 안 하고 놀았는데 어쨌든 연차가 이게 그걸로 되니까.
0: 그쵸. 돈이 들어오고. 네,
1: 돈이 또

0: 들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뭔가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쵸, 것들을 추천해줌으로써 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더 좋게 즐겨왔으면 좋겠다.
1: 같이 행복을 느끼는
2: 너무 네, 너무 마음이 따뜻하네요.
0: 네, 또 크래비티 생각해요님께서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건 일을 열심히 하고 퇴근 후 집 앞 카페에서 사 먹는 수박 주스예요. 지쳐서 터덜터덜 퇴근하다가 수박 주스 하나 사들고 집에 와서 에어컨 바람 쐬며 한 모금 마시면 와 행복하다. 이래서 내가 돈 버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3: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맞아요. 진짜 저도 이런 거에 대한 행복이 네. 전 약간 행복 장벽이 낮거든요. 네. 되게 사소한 거에도 행복을 많이 느껴요. 네, 네, 뭐 네. 형진이가 오늘 이거 당근 준 것도 되게 네. 행복했고 진짜 행복 장벽이 낮는데 네. 저도 막 퇴근을 하거나 막 연습을 너무 막 열심히 해서 네. 땀을 뻘뻘 흘리고 터덜터덜 걸어갈 때 뭐 아이스티라던가 내가 좋아하는 뭐 팥빙수라던가 네. 이런 거를 딱 사서 집에 가서 먹으면 그게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아,
0: 혹시 참. 행복이 뺏겼다는 기분은 뭔지 아시나요?
3: 행복이 뺏겼다?
0: 아 저는 아 뺏겼다기보다 네. 행복이 다른 사람한테 갔다.
1: 뭐가 있을까?
3: 어떤 게 있죠?
0: 저는 저랑 원진이 형이 네. 할인점에서 아이스크림 네. 팥빙수를 사놨어요. 네. 근데 다른 멤버가 먹었더라고.
3: 아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0: 네. 그 사실 뭐 다른 멤버가 먹으면서 행복했겠지라는 생각이 있었겠지만 네. 아 내가 진짜 먹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뭐지 아이스크림을 이제 채워 놓으라고 했어요. 듣고 있어 우빈이 형?
1: 아니 그래도 아까 네. 말한 걸로 따르면은 본인이 행복한 걸 남이 또 행복해 줬으니까 약간 맞아요. 행복한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잘 먹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네. 저는 먹으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1: 아, 허락이 없었다.
0: 그렇죠.
3: 네. 아 좋네요. 아, 너무 좋네요. 친남매 같고 좋아요.
0: 네, TMI였습니다. 네. 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주제로 우리끼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1: 네, 전소미의 워터멜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지나치고 방송반 전소민의 워터멜론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친친방 친구들이 보내준 사연들 계속 만나볼게요.
2: 매님께서 저는 힘든 하루를 끝내고 샤워한 후에 보리차 마시면서 필사하는 거 좋아해요.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써보기도 하고 시 구절 좋아하는 문장 같은 거 쓰고 자면 다음날 더 힘낼 수 있더라고요. 솔직히 함성뼈가 최고긴 하지만 좋은 사람들 보고 좋은 글 따라 쓰는 게 삶의 의미를 더 의미 있게 주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말인데 함성뼈는 자신을 힘내게 해주는 문장 있나요?
3: 오, 너무 많지 않아? 문장?
4: SNS 보다가도 되게 힘나는 문구 있으면 막 캡처해놓고
1: 그런 거 너무 많지.
4: 그리고 그 뭔지 알아? SNS 보다가 너무 힘나는 문구가 딱 있어. 그래서 너무 좋은 문구다 이러고 막 넘겨. 하나씩 하나씩 읽어. 맨 마지막 자기 책 광고 막 이러고 그럼 나 또 그 책을 사. 한 번씩 너무 꽂히면 사기도 하고.
1: 좋은데? 네.
2: 저는 저를 힘내게 해줬던 문장은 네. 한번 1월달인가 말한 적이 있는데 성공한 자는 많이 패배한 도전한 자다.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뭔가 와닿더라고요. 뭔가 성공만 하려고 하지 패배자가 되긴 싫잖아요.
1: 그쵸.
2: 근데 패배자 성공한 사람은 패배를 한번 겪어봤다라고 뭔가 들으니까 아 뭔가 나쁘지 않겠다 그런 것도 싶었어요. 우리 뼈는요?
4: 좋네요. 저요? 저는 근데 평소에 이런 걸 너무 많이 기록해 놓기도 하고 네. 막 책 같은 데에서도 있으면 막 밑줄 긋고 하는데 지금 막 크게 생각나는 거는 네. 딱히 없. 뭔가 그냥 딱 스치듯 지나가는 거는 그거였어요. 무슨 댓글이었는데 네. 뭐였지? 뭐 아가야
2: 뭐 나 불렀어?
4: 아 진짜 왜 그래? 좋은 날에 그게 아니고
2: 미안해.
4: 뭐 아가야 흔들리는 파도 때문에 너가 바다임을 잊지 마. 뭐 이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글을 보고 너무 뭔가 힘이 나는 거예요. 아 그치 내가 너무 이런 뭔가 파도나 흔들리는 바람 때문에 내가 숲이었던 거 혹은 네. 내가 바다였던 거를 좀 잊고 네. 살 수도 있겠다 하면서 좀 약간 시야를 넓게 그리고 네. 좀 길게 볼 수 네. 있는 계기가 또 됐던 것 같아요.
1: 네. 도리닉도 굉장히 철학적이신데
2: 한디는요? 네.
1: 저는 이 문장을 보고 듣고 나서 약간 그때 그날 그날마다 힘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가 있는 문장이 있어요.
4: 뭐죠?
1: 베어스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결과를 확인하세요라는 알람이 항상 떠요. 네, 경기가 끝나면.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바쁘게 하루 보내다가 네. 알람 딱 떠서 들어갔어. 이겼으면
4: 신나.
1: 그날은 너무 힘이 나고 지면은 그냥 아이 하이라이트 볼 것도 없고 오늘 밤에 또 심심하겠다 막 약간 이러면서.
4: 좋네요.
1: 조빈 좀 뒷바위 가셔서 저 한번 가볍게 한번.
4: 너무 좋아요.
1: 가봤습니다.
4: 네 좋아요.
2: 자 큐큐님께서는 저는 자는 것보다 먹는 게 더 좋아요.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많이 먹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특히 하루 종일 열일하고 나서 정말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으면서 최애 직캠이나 프로그램을 찾아볼 때 그 행복감이란 진짜 힐링 시간이에요. 세 분은 먹는 거 대 자는 거 뭐가 더 좋으세요? 라고 하는데
1: 한 세트 하면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2: 좋습니다. 네.
1: 하나 둘 셋
4: 먹는 거. 우리가 처음으로 셋이 단합이
1: 정말
4: 됐습니다.
1: 진짜 드디어 네. 처음인 것 같아. 이거 자는 게가 더 좋은 사람들이 또 많기도 하고
4: 많죠.
1: 이건 정말 반반인 것 같은데 네. 저도 역시 배고프면 잠이 안 오고 일단
4: 진짜요?
1: 네, 배고프면 잠이 안 와요.
2: 저도
1: 그래가지고 늘 뭔가를 먹고 뭐 내가 그 먹고 나서 또 바로 잠 안 되잖아요. 1시간 2시간 소화시키는 거를 좀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네. 꼭 먹는 것 같아요.
2: 저는 먹는 게

0: 더이 좋은 게 뭐냐면
1: 네?
0: 힐링이란 단어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는 자는 거는 뭐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1: 네.
0: 뭐 자면 그냥 저만 행복하게 잤다.
2: 자고 일어났을 때 이제 잘 잤다의 행복.
0: 그렇죠. 근데 네. 먹는 거는 같이 먹고 행복을 나눌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진짜 맛있지 않냐? 진짜 이런 것들.
3: 그런 게 중요하네. 아까 형주 씨 아까 얘기도 그렇고.
1: 그러니까 네, 뭔가
0: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1: 같이 교류하고 그쵸. 누군가 네. 행복한 모습을 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0: 네, 교류하는 거 하고 싶은데 누가 혼자 먹고 제가 먹고 싶어도 혼자 먹는 그런 건 안 좋아해요.
1: 아, 그런 건 안 좋아해요.
3: 네. 좋습니다. 종표 씨는 왜 먹는 게 더 좋아요?
1: 저는 그냥 먹고 있을 때가 행복해요. 내가 입안에 뭘 넣을 때 네. 그리고 넣지 않아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3: 그래요?
1: 갑자기 뭔가 이 행복 지수가 싹 올라가는 느낌.
3: 그럼 먹방 많이 봐요?
1: 먹방 봐요. 다이어트 할 때만.
3: 아,
1: 다이어트
3: 진짜?
1: 할 때만 보고.
3: 오, 좋습니다.
0: 저는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너무 기대하고 먹었는데 기대한 맛이 맛보다 좀 못 미쳤어.
1: 그럼 좀 스트레스 받지 않아?
0: 아, 스트레스보다 아 다음에는 안 먹어야겠다.
3: 그냥 실망하고만 말아요.
0: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다이어트 할 때 리스트 적어놓잖아요. 먹고 싶은 것들 그런 거 적어서 하나씩 해볼 때마다 너무 기대를 이만큼 하니까 그만한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상상했던 맛까지.
1: 아, 그치, 그치.
0: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거에서는 실망할 때도 있다.
3: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뿅님이님께서는요, 저는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보면 센치해지는 게 너무 좋아해요. 도로 위로 톡톡 떨어지는 빗방울, 차나 자전거 바퀴가 지나가면서 촥 하고 튀어오르는 물방울, 그리고 초록빛 나뭇잎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까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 진짜 상상만 해도 마음이 촉촉해지고 감성이 차올라요. 완전 낭만 그 자체 아닌가요? 물론 비 오는 날 밖에 나가는 건 좀 그렇지만 세 분은 이런 감성을 느껴본 적 있나요? 라고.
1: 아, 전 너무 좋아해요.
3: 네, 그렇죠, 그렇죠.
1: 저는 그래서 비 오는 날을 좋아해요.
3: 오, 진짜요?
1: 네, 그리고 비 맞는 것도 좋아해요.
3: 오.
1: 그래서 한 번에
3: 신기하네.
1: 우산 쓰고 가다 비를 맞고 싶은 거예요. 네. 집에 가는 길에.
3: 네.
1: 그래서 그냥 우산을 접고 네. 비 맞으면서 집에 가고 온 적도 있고. 뭐 비 맞으면서 러닝을 한 우중런이라고.
3: 오,
1: 비
3: 우중런.
1: 맞으면서 러닝을 하기도 하고.
3: 대박이다. 네,
1: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감성.
0: 저는, 저도 네. 아 먼저 얘기하세요.
3: 저는 비를 또 너무 싫어해서요.
1: 아이고.
3: 네, 근데 하지만 빗소리는 좀 좋아해요.
1: 빗소리 너무 좋지.
3: 빗소리는 좋은데 비를 싫어해서 집 안에 있을 때는 이런 빗소리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네요.
1: 쉬는 날에 비 오면 좋아하고
3: 네, 쉬는 날에
1: 어디 나가야 될 때는 좀 싫고.
3: 맞아요, 맞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아 저는 비 다 오고 나서 그 밖에 나가면 풀 숲에 이슬이 맺혀있을 때가
1: 비눗방울
0: 좀 좋더라고요.
1: 아 너무 좋죠.
0: 네.
3: 그 또 비 오는 날 다 비 오는 날 다음이면 또 이런 그런 풀 냄새들 확 올라와 있고 그렇잖아요.
0: 맞아요. 맞아.
3: 네. 자 이렇게 친치방 친구들이 보내준 사연 만나봤고요.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 텐데 비 얘기 나왔으니까 특히 비 오는 날 찾게 되는 노래들 뭐 있는지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1: 전 있어요.
3: 어떤 거 있어요?
1: 전 비 오는 날 무조건 그러니까 리스트가 엄청 많은데
3: 네.
1: 이 노래를 제일 첫 번째로 듣는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3: 어떤 거죠?
1: 저는 추 선배님의 Only Crying in the Rain이라고 그 노래가 정말 뭔가 엄청 우울하게 처지지 않는데 비 오면 네. 딱 듣고 싶어지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되게 많이 그 노래를 되게 많이 찾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3: 좋습니다. 형재 씨 있어요?
0: 저는 그 세훈이 형의 네. 비가 온대 그날처럼이었나요?
3: 아, 네네.
0: 그 노래를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비가 막 그렇게 내릴 때 노래를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3: 네.
0: 근데 그때 그 노래를 들었던 것 같은데
3: 좋습니다.
0: 함디는요?
3: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라우브의 Paris in the Rain 너무 좋아해가지고
1: 좋죠.
3: 네, 그 노래를 가장 먼저 좀 찾는 것 같습니다.
0: 저는 살짝 근데 그거 했어요.
3: 어떤 거요?
0: 여기가 파리가 아니라서 좀 안 들어요.
3: 아.
1: 파리 갔는데 비가 와야 들을 수 있구나.
0: 네. 살짝 가사의 의미를 두는
1: 네. 저도.
0: 네.
3: 되게 그 노래 들으려면 좀 장벽이 높네요.
1: 네. 그러게.
0: 저는 좋습니다. 파리에서 비가 올 때 듣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0: 네, 그럼 지금 이야기 나온 곡들 중에 한 곡 들어볼게요. 동표 씨가 비 오는 날 듣는다는 그 노래 추의 Only Cry in the Rain 듣고 3부에서 우리끼리 얘기 좀 더 나눠볼게요. 이따 봐요.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나치고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1: 저는 그래비티 형준 송디고요.
0: 저는 원진 함디입니다.
2: 저는 우리끼리 코너의 우리를 맡고 있는 손동표입니다.
0: 예. 네. 네. 어떤 얘기든 솔직하게 털어놓는 비밀 시간 우리끼리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문자 주제 뭐였죠?
2: 아우 그냥 너무 좋아 죽겠는 거.
1: 어, 그거 사투리 아니에요?
2: 너무 좋아 죽겠는 거 죽겠어.
1: 네,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사연들과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 이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0: 네, 도도도도님인데요. 만약 무인도에 가게 되는데 거기 생존을 위한 아이템은 다 준비되어 있고 오직 나의 심신 안정을 위한 것 딱 하나만 챙겨갈 수 있다면 함성뼈는 뭐 챙길 거예요? 라고.
2: 모든 아이템이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내 심신 안정,
0: 나의 심신 안정.
2: 심신을 위한, 나의 안정을 위한 아이템.
0: 네.
2: 안정을 위한 아이템.
0: 네.
2: 뭐가 있을까요?
0: 심신 안정을 위한 아이템.
2: 나는
0: 뭐가 있을까?
1: 저는 핸드폰 네. 할게요.
2: 아, 핸드폰.
0: 네. 안 터질 텐데. 무인도면?
1: 아, 무인도라서 안 터진다.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나요?
0: 그렇지 않을까요? 무인도인데.
2: 그렇지.
1: 아, 그러면 저는
0: 안 터져요.
1: 뭐야?
2: 뭐야?
0: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냥 하고.
1: 저는 그러면 수다 저랑 말 잘 통하는 친구 한 명.
0: 네. 오케이 오케이.
2: 오케이 오케이 친구.
1: 동표는요?
2: 저요. 아 저는 심신 안정.
0: 심신 안정.
2: 뭔가 무기 같은 거 들고 갈 수 있나요?
0: 어, 그래, 네. 그래도
2: 뭐,
0: 되죠.
2: 뭐 약간 무인도니까 네. 총 같은 거 아. 어, 대한민국이 아니니까
0: 아, 그게 있어야 좀 심신이 안정될 것 같아요.
2: 뭔가 약간 총이라도 하나 있어야 네. 뭔가에
0: 뭐 뭔가 곰이나 뭐 막 그런
2: 뭔가 괴한이나 뭐 누군가 나를 습격했을 때 이렇게 팡 하면은 생존을 위한
0: 아 그런 식으로의 심신 안정.
2: 네 좋습니다. 뭔가 얘가 있으면 그래도 뭔가 자기 잘 때 꼭 여기 머리맡에 내 손가락 끼워서 이렇게 잡을 것 같아.
1: 진짜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질
2: 않아요?
1: 벗어났어요.
2: 방금. 아 벗어났어요?
0: 네, 벗어나버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휴대용 게임기?
2: 안 터질 텐데?
0: 아 그거는
2: 충전은 필요가 없어요.
1: 아 근데 무인도에 가다가 네. 배터리가 물에 닿아가지고 안 터져요.
2: 아니 그 콘센트가 없잖아요.
0: 아 충전 제가 뭐 한번 자전거 그 전력 동력 자전거 해가지고 한번 구해볼게요.
2: 좋아요. 게임기
0: 발전기 해가지고
1: 네 좋네요. 오늘은 친친방 SNS로 미리 도착한 사연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자창 열려있으니까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마구마구 자랑해주세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시간 내서 꼭 소개해드릴게요.
2: 네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다시 사연 달려볼까요? 박재범의 좋아 듣고 돌아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친한 친구 방송반 박재범의 좋아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2: 네, 계속해서 미리 도착한 오늘의 문자 주제 좋아서 죽고 못 사는 거. 네, 뭐가 더 있는지 만나볼게요.
3: 네, 마이님. 저는 내일 봐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학생 땐 거의 매일 하던 말이었는데 일하고 나서는 매일 만나는 사람? 뭐 직장 동료들밖에 없더라고요. 회사에선 내일 봐도 딱히 기쁘지 않잖아요. 친구들이랑 가끔 하는 내일 봐가 귀해서 좋은 것 같아요.
2: 오,
3: 아 진짜.
2: 저도 이 말에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팬분들한테 뭐가 제일 듣고 싶냐라고 하면 늘 내일 봐라는 말 제일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 네. 네.
2: 그래서 저도 뭔가 이 사람과 오늘은 헤어지지만 내일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또 안고 이별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잠깐은.
3: 맞아.
2: 그래서 내일 봐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3: 난 다음 주에 봐.
2: 아, 다음 주에 봐.
3: 왜냐면 우리 제작진 분이 맨날 다음 주에 봬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2: 네, 맞죠.
1: 아, 그렇죠. 다음이 기약되어 있는 인사잖아요.
3: 그렇죠. 너무 좋죠. 네,
2: 너무 좋습니다.
1: 맞아. 근데 항상 거의 좀 하는 말인데 이렇게 들으니까 좀 감동적으로 온다.
3: 그러니까 우린 내일도 볼 거라는 확신이 있는 말이잖아.
2: 그렇죠. 좋습니다. 민주님께서는요. 저는 영화 보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요. 재밌는 장면 보고 웃고 슬픈 장면 보고 같이 울다 보면 2시간 금방 지나가 더라고요. 같은 영화도 볼 때마다 느낌이 달라지는 게 신기해서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사연 쓰는 오늘도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세 분은 영화 볼 때 좋아하는 장르 있으신가요? 라고. 오호. 영화 보는 거 좋아합니까?
3: 전 진짜 사랑해요.
2: 사랑해요?
3: 전 영화 드라마를 진짜 많이 보고 네. 영화관을 되게 자주 가요.
2: 오.
3: 저는 혼자 영화관 가서 혼자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혼영을 엄청 자주 합니다.
2: 드라마 영화를 이제 죽을 때까지 진짜 하나밖에 못 봐요 이제. 뭐 고를래요?
3: 네. 딱 하나밖에 못 봐요?
2: 드라마랑 영화랑 장르 그렇게 해서 두 개 중에 하나밖에 못 본다.
3: 전 그럼 영화로 하겠습니다.
2: 영화로?
3: 네.
2: 오 좋습니다.
3: 영화 장르는 봐주세요.
2: 장르는 뭐
3: 저는
2: 장르는 어떤
3: 워낙에 좋아해요? 다양한 장르를 좋아해요.
2: 네. 네,
3: 다 모든 장르를 다 좋아해서
2: 네?
3: 영화로만.
2: 아 영화로?
3: 네.
2: 아 영화 그냥 자체를 좋아한다.
3: 네.
2: 좋아하는 장르 딱히 없이.
3: 네, 장르는 다
2: 다 좋아해요.
3: 다 좋아합니다.
1: 아 원진 씨 있으세요?
2: 저는 약간 공상과학 좀 좋아하고. SF 공상과학 좋아하고 네. 로맨스 좋아하고.
3: 로맨스. 네,
2: 로맨스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3: 로맨스. 뭔가 약간 설레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형준이는요?
1: 전 사실 장르를 좋아한다는 건 딱히 없고 스릴러 빼곤 다 좋은 것 같아요.
3: 스릴러를 안 좋아해?
2: 공포 스릴러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3: 아 진짜?
1: 저는
3: 무섭구나.
1: 특히 귀신도 싫지만 저는 네. 특히 사람이 좀 피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잔인해서 싫어요. 그래서 원진이 형이 저번에 자기 방에서 영화를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3: 좀 잔인한 거였구나.
2: 많이 잔인한 거였어.
1: 많이 잔인했어요.
2: 많이 잔인한. 나도 제가 그렇게 잔인한 줄 몰랐어.
1: 그래서 제가 좀 짜증냈어요. 내가 싫어하는 거 아는데 이 형은 몰랐겠지만 그 정도로 잔인한지. 근데 내가 이걸 봤다는 게 자기 전에 생각 나고
3: 아이고.
1: 그리고 N이라서 상상이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3: 어떡하지?
1: 아 너무 아파.
3: 진짜
1: 상상만 해도 너무 아파요.
3: 우와, 저는 이래서 사람 나오는 스릴러를 좋아해요.
1: 네? 왜요?
3: 저는 귀신 나오는 공포 영화를 그렇게 안 좋아해요. 뭔가 현실성, 그러니까
2: 오히려 사람 저는
3: 귀신이
2: 나오는...
3: 있다고 믿는데 네. 겪어보지 않았고 겪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 나오는 거는 진짜 겪을
2: 몰입이
3: 수도
2: 좀
3: 있는
2: 더 된다.
3: 그 뭔가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1: 전 그래 특히 그 공포에 네. 몰입이 되면 그 기분이 짜증나요. 그냥 영화가 짜증나요.
3: 진짜 나 웃으면서 네. 봐.
1: 우와!
3: 나오겠지, 나오겠지? 이러면서 봐.
1: 진짜요?
3: 그러니까 뭔가 나올 거를 알면 뭔가 웃기지 않아? 약간 뭔가 이렇게 되지 않아?
1: 전 동표 씨가 더 무섭네요.
3: 그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1: 네, 동글동글해님. 아, 동글동글의 like 님께서
3: 동글동글의 like
1: 네, 저를 엄청 행복하게 하는 건 허거예요. 아, 사실 저도요. 마라탕을 처음 먹었을 때 완강한 마라 배척파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먹다 보니 은근히 중독되더라고요. 이제는 기쁠 때, 슬플 때 언제나 허거 생각을 해요. 친구들을 만날 때도 메뉴는 당연히 허거고, 시험 끝난 날, 개강일, 심지어 콘서트 가는 날까지 서울 오는 날이면 거의 대부분 허거가 빠지지 않아요. 뜨끈하고 얼얼한 허거를 배불리 먹고 달콤한 밀크티 한 잔 손에 들고 걸어가는 다닐 때가 제 최고의 인생 최고의 행복이랍니다. 네. 함성표는 마라 좋아하나요?
2: 오, 마라 사랑하죠. 마라 너무 좋아하죠. 어떠세요, 동표 씨?
4: 저도 마라 너무 좋아해요.
2: 어, 진짜요?
4: 네. 오. 마라 좋아하는데 네. 제가 위가 약해서
2: 그러니까 뭔가 잘 안 먹을 것 같아.
4: 네. 마라를 많이 먹으면 마라 먹으면 속이 쓰려 가지고 아, 작정하고 먹어요. 네. 아, 오늘 속 쓰리는 거 작정하고 나 허거 먹는다 이러고 먹어요.
2: 형주 씨는 어때요, 마라?
1: 안 좋아하죠.
2: 안 좋아해요?
4: 안 좋아해?
1: 네.
2: 그래도 하이텍라고 좀 자주 가지 않아요?
1: 그거는 그 토마토탕이라고 또 다른
2: 아, 거. 다른 거 먹으려고.
4: 아, 진짜.
2: 마라를 즐기러 가는 건 아니고.
1: 네, 저는 마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4: 오늘 되게 형준이랑 많이 멀어지는 느낌이다. 스릴러를 아, 너무 사랑하고 난 토마토탕을 안 좋아하거든. 아. 그래도 어떻게 보면 나눠서 먹을 수 있겠네.
1: 그렇죠.
4: 두 개로 해가지고.
2: 네, 서로 아, 개입이 네. 없겠네.
1: 근데 전 네 개로 먹어야 돼요.
4: 저도 네 개로 먹긴 해요.
1: 오, 이건 통하네요.
2: 네 개 어떤 거 어떤 거 해서 먹을 거?
1: 저는 일단 그 좋아하는 그 마라 하나
4: 마라?
1: 일단 하고요. Uh-huh. 토마토탕 그리고 백탕 하나 하고
4: 아, 백탕
1: 네 백탕 좋아요. 그리고 민물
4: 물. 아, 그냥 물
1: 그냥 물
4: 저도 근데 비슷해요. 저도 마라 네. 토마토 물, 네. 물 버섯탕 아~ 저도 버섯탕을 먹어요.
1: 오~ 오~ 세상에서 제일 야한 채소 야채가 뭔지 아세요?
4: 버섯
1: 버섯
4: 네, 형주 씨가 할 말이 있다고.
1: 아, 여러분의 사연들 만나봤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0: 네, 코르티스의 레드 듣고 왔습니다. 친친방 친구들의 사연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우리 밝음이는 동표가 보고 싶다님. 저는 제철 과일 챙겨 먹는 걸 좋아해요. 봄, 겨울에는 딸기, 여름엔 수박, 복숭아, 가을엔 포도까지. 딸기도 서량, 금실, 죽향, 킹스베리 등등 품종별로 맛이 다 달라서 종류별로 챙겨 먹고요. 복숭아도 수확 시기에 따라 양아비, 왕황도 등등 종류가 많아서 복캐팅에 도전하며 만난 걸로 챙겨 먹고요. 또 제주에도 애플망고 수확 시기에 맞춰 택배로 주문해 먹 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날에도 과일 먹을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세 분은 제철 과일 챙겨 드시는 편인가요?
2: 와, 이분 진짜 진심이시다.
3: 그니까요.
2: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아~ 저도 몰랐는데 네. 제가 유퀴즈를 보고 네. 뭔가 아 이거는 진짜 맞는 말씀이시다라고 네. 느꼈던 게 있거든요.
3: 어떤 거예요?
2: 이제 선배님께서 왜 제철 과일과 제철 음식을 먹어야 하냐라는 질문을 이제 네. 선생님께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사계절을 누리고 살지 모른다. 이 사계절이 당연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제철, 그 계절에 맞게 그 계절에 가장 맛있을 때 최상의 상태일 때 먹는 것도 언제까지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인지 모른다라는 그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말씀을. 네. 네. 제가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0: 그래서 아 그치 사계절이 점점 또 없어지고 있는
1: 맞죠,
0: 추세에
1: 맞죠.
0: 이런 거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즐기고 챙겨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어요.
1: 통표 씨는 언제가 제일 제철이에요?
0: 저요?
1: 네.
0: 저는 사시사철. 아,
2: 근데 사계절은 다 없을 수도 있잖아요.
0: 24시간? 아. 제철.
2: 윙크 왜? 저어가지 마세요.
1: 근데 진짜 이 밝음인 동표가 보고 싶다니 문자를 듣는데 처음 듣는 단어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많네요. 양합이 저, 왕항 이런 건 뭐예요?
0: 진짜 저는 죽향도 처음 들어보고요.
1: 그러니까. 와, 신기하네.
2: 양합이. 근데 사실 네. 이 저는 네. 제철 과일을 즐겨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1: 네.
2: 근데 오늘 좀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0: 죽향딸기 너무 맛있잖아.
1: 죽향
0: 서량 너무 맛있잖아.
1: 네.
0: 그것도 맛있는 거 알지? 핑크 색깔 그 네. 무슨 딸기라고 하죠?
2: 흰 색깔
0: 핑크 딸기?
2: 거?
0: 핑크 딸 흰색 딸기인데
2: 분홍 딸기
0: 분홍 색깔
1: 맞아 이러고 이거 맞아
0: 만년설 딸기
1: 아 백설 딸기
0: 백설 딸기, 딸기. 이게 진짜 엄청 달대요.
1: 진짜 되게 뭔가 안 익은 딸기처럼 보이는데요?
0: 그쵸. 근데 네. 엄청 비싸고 맛있다.
2: 뭔가 먹으면 진짜요? 딸기 우유 맛 날 것 같아.
1: 자 트윙클님께서는요 제가 엄청 사랑하는 것 바로 제 반려견들입니다. 어차피 강아지들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귀엽고 볼일 보려고 힘주는 자세 하는 것도 귀엽고 물 찹찹 먹는 것도 귀엽고 밤에 착착착착하고 집 순찰 도는 것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새 농축된 꼬순내 킁킁하면 아주 행복하답니다. 강아지들만 보면 좋아서 맨날 끌어안고 쓰담쓰담하고 강아지들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세 분은 강아지파 고양이파 어느 쪽이세요?
0: 아 어렵다.
1: 이것도 하나 둘 셋?
2: 네.
1: 자 저 가볍도록 하겠습니다. 정했어요?
0: 난요?
1: 아, 제가 조금
0: 못 정했는데?
1: 저는 너무 강경.
0: 그래요?
2: 네. 네.
1: 강하게.
0: 오케이 오케이 네. 해봅시다.
1: 하나 둘 셋. 강아지.
0: 강아지.
1: 강아지 뭐.
0: 아, 왜냐면 저 고양이도 네. 너무 좋아하고 며칠 전에도 네. 고양이한테 막 부비부비하고 그리고 고양이들이 네. 저를 좋아해요.
1: 아,
0: 왠지 모르겠는데 고양이도 왜지? 원래 새침하잖아요.
1: 네.
0: 근데 나 웬만한 고양이들은 다 저한테 와서 이렇게 네. 얼굴을 비비더라고요.
2: 생선 같나?
0: 행복을 나누는 걸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아, 네. 불행을 주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2: 아니에요. 아니에요. 생선 같나로 우리 네. 원진 씨가 네, 행복해지셨어요.
0: 그래요. 네. 좋네요.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2: 네.
1: 저는 누구라도 네, 그 생선이라는 단어가 네. 떠오르지 않아서 추르라고 말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추르는 좀 공격이 안 되니까.
0: 추르는 너무 귀엽죠.
1: 네, 그래서 진짜. 안 하고 있었는데 아 생선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0: 그래서 사실 감사합니다.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지만 네. 제가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요.
1: 아,
0: 그래서 강아지로 골랐습니다.
1: 저도 네. 역시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좀 심하기도 하고
0: 네,
1: 그리고 고양이들의 그 성격을 솔직히 괘씸해.
2: 또 이해 못하겠나요?
1: 진짜? 아, 좀 괘씸해요 그 성격들이.
0: 근데 저는 고양이의 성격이 좋아요. 난 사람도
1: 진짜?
0: 그래서 좋아.
1: 진짜요?
0: 근데 저는 막 나한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네. 이렇게 해주다가도 이렇게 네. 그냥 내가 뭔가 원할 때 안 해주는 사람이 좋았고
2: 밀당이요?
0: 약간 네. 그런 게 있어. 고양이들은 그게 매력이잖아요. 뭔가 네. 나를 안 달나게 하고 계속 찾게 만들고.
1: 아, 나 너무 싫어.
0: 그 내가 10번 만지고 싶으면 6번밖에 못 만지게 하잖아요.
1: 아, 그럼
0: 난 그 4번이 충족이 안 되니까
1: 싫어,
0: 얘를
1: 싫어.
0: 계속 좋아할 수 있는 거야.
1: 아, 별로야.
2: 아,
0: 그래서 난 좋아.
1: 아, 너무 싫어.
2: 저는 고양이가 좀 덜, 강아지보다 덜 싫은 쪽 이유가 그 예상치 못한 발톱 공격?
0: 아,
2: 그 발톱으로 저를 이렇게 싹 하는 게 살짝 아파가지고
0: 아, 좀 무서운 게 있죠.
2: 네, 그래서 고양이가 좀 무서워요.
1: 아~ 저는 아무튼 그래서 고양이가 만약에 당겨주는 날이 있으면은 그러면 고양이한테 더 매력이 느낄 것 같아요.
0: 그쵸.
1: 근데 고양이는 당기는 날이 없어요. 제가 봤던 고양이들은
0: 아, 진짜?
1: 이 당겨줄 때가 없어요.
0: 나는 가끔 이제
1: 늘 밀어
0: 밀다가 갑자기 한번 와서 나한테 뭔가 쑥 하면은 왔어? 뭔가 이렇게 어쩌다가 왔어? 이렇게 돼.
1: 뭔가 그런다. 네, 만약에 고양이 성격들이 그렇다면 전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0: 개냥이를 좋아하겠다.
1: 개냥이면 좋을 것 같아.
0: 저도 개냥이 좋아해요.
1: 아무튼.
2: 네, 여러분의 문자 계속 만나보고 있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원유의 내가 처음 만져본 강아지.

0: 네, 원희의 내가 처음 만져본 강아지 듣고 왔습니다.
1: 네, 오늘 우리끼리 문자는 여기까지 소개할게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0: 네, 문자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후 친친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주세요.
1: 네, 이제 우리끼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2: 네, 이번 주도 역시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네. 네. 오늘 주제가 너무 좋은 것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우리 청취자분들의 네. 네, 청취자분들의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긍정의 에너지가 많이 뿜어지는 오늘의 네. 주제였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네. 힘을 받고 갑니다.
1: 좋습니다. 네,
0: 좋습니다.
1: 그럼 동편씨 추천으로 끝곡 들어볼까요? 동편씨가 선곡하는 우리끼리만 듣고 싶은 노래 어떤 곡인가요?
2: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우리끼리만 듣고 싶은 곡은요, 하현상의 라디오 라디오입니다.
1: 오, 이유는요?
2: 이 곡을 가지고 온 이유가 오늘의 주제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네. 저는 라디오 하는 시간이 너무 좋거든요. 아~ 네,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친한 친구 방송반 예~ 그래서 라디오 라디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0: 아~ 좋습니다. 하현상의 라디오 라디오 들으면서 동표씨 보내드릴게요.
1: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누구랑?
3: 우리끼리.
2: 안녕, 안녕.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 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네, 미래보다 뚜렷한
2: 형돈이 이목구비
1: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2: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부경고등학교.
1: 자, 그럼 오늘의 급식료 퀴즈 바로 만나볼까요?
2: 네, 다음 주 월요일 부경고의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찰보리밥, 닭게장, 사각어묵조림, 감자채소볶음, 계란팬구이, 배추김치, 그리고 땡땡땡땡 요구르트.
1: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어떤 요구르트가 나오는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요구르트 이렇게 먹으면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고 특히 여름엔 시원하니 정말 맛있죠.
2: 과연 어떻게 먹는 요구르트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얼려 먹는, 2번 부셔 먹는, 3번 그냥 먹는.
1: 자,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1: 네, 같이 먹고 싶은 학교나 동아리 친구, 회사 동료가 있다면 잊지 말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을게요.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 예린의 조각별.

0: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예린의 조각별 듣고 왔습니다. 네 번째 미니 앨범 리치유의 타이틀곡인데요. 이번에는 예린 씨가 평소에 좋아하던 밴드 사운드로 가득 채운 앨범이라고 해요. 조금 전 들려드린 조각별도 밴드 사운드가 매력적인 노래였고요.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꿈을 떠올리는 순간을 그려낸 곡이라고 합니다.
1: 네,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퀴즈의 정답은 1번 얼려먹는 요구르트였습니다.
0: 오, 네, 다음 주 월요일 북경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찰보리밥, 닭게장, 사각어묵조림, 감자채소볶음, 계란팬구이, 배추김치, 얼려먹는 요구르트. 아, 요구르트 사실 어릴 때 많이 얼려먹어봤죠.
1: 아, 그쵸 그쵸. 네, 굉장히 많이 얼려먹고 이 그 뭐냐 큰 요구르트들도 있잖아요.
0: 네.
1: 이 중간 사이즈 정도에 되는 그 요구르트들도 얼려서 막 숟가락으로, 조그만 숟가락으로 네, 파 먹었던 기억도 굉장히 많이 나네요.
0: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요구르트 네. 여기 위에 초록색 말고 이 네. 뒤에 네. 바닥을 네. 치아로 이렇게 아그아그 뜯어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0: 먹었던 것 같아요.
1: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0: 근데 그래야 맛있었어요, 진짜.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네. 어, 왜 그랬을까? 어, 혓바닥에 네. 뭐지 이 가끔 베어가지고 피도 나고 치아에 끼기도 하고 그 플라스틱 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1: 에이. 아, 또 생각나는 게 요구르트 그 모양이 되게 그 약간 모래시계 마냥 이렇게 쓱쓱쓱쓱 가운데에 좀 얇고
0: 맞아요.
1: 이렇게 밑에 또 다시 이렇게 있잖아요.
0: 네.
1: 그 요구르트를 얼려 먹을 때 가장 큰 메리트가 그 단대로 늘 찢어졌었어요. 뭔지 알아요? 가위 이렇게 위에 살짝 쓱 하고 딱 뜯으면은 맨 윗칸이 이렇게 딱 뜯기고
0: 아, 그쵸.
1: 그거 먹다가 또 이제 아 플라스틱이 또 나와서 그래서 그 딱 해서 뜯으면은 그 맨 밑에 칸만 이렇게 딱 남아서 손잡이로 딱 이렇게 먹기 좋게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얼려 먹는 요구르트가 굉장히 그 메리트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0: 과연 이 요구르트를 만들 때 이 네. 패트 그것도
1: 설계를 한 걸까?
0: 설계를 하신 걸까요?
1: 어, 노린 걸까?
0: 노린
1: 약간
0: 걸까?
1: 싶을 정도로 진짜 이게
0: 진짜
1: 예. 딱딱 들어맞는 게
0: 네. 네,
1: 좋았었습니다.
0: 네.
1: 3002님께서는요 마침 또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함숭디 요구르트 거꾸로도 먹어봤어요? 당연히 먹어봤겠죠. 그리고 요즘은 아예 그 뒷부분으로 먹는 거꾸로 요구르트도 나온대요. 세상 대박 좋아짐이라고 해주셨는데
0: 아 노노노노
1: 그러니까 노노노 이거 노노노, 노노노.
0: 그 뒷부분으로 먹는 요구르트는
1: 아 노노노노
0: 아 노노노노
1: 아,
0: 말한대요 이거.
1: 네, 이게 그 뒷부분 그냥 뜯고 먹는 그 낭만과 그 재미가 있는 건데 그거를 대기업에서 직접 의도를 한다? 이거는 에 오히려 시장 파악이 좀 잘못된 행동 같습니다.
0: 근데 저거 생각보다 꽤 오래 전에 나왔어요.
1: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거는 그 재미를 없애셨기 때문에
0: 네.
1: 탈락. 네. 좋습니다.
0: 네,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받을 주인공은 방송이 끝난 후에 친한 친구 방송반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확인해 주시고 맛있게 드세요.
1: 자,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보고 갈까요?
0: 네, 2702님께서는 오늘 쌍둥이 여동생이랑 싸웠는데 서로 맘 상해서 말 안 하다가 제가 깜빡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화해하겠다고 김치볶음밥을 해주더라고요. 맵찔이에겐 다소 매웠지만 고마웠어요. 다음엔 제가 먼저 사과하려고요. 함디랑 송디는 누나랑 싸우면 먼저 사과하는 편인가요?
1: 와, 누나랑 싸운 기억이 진짜...
0: 아, 근데 저는 그래도... 고집이 좀 있어요 집에서는.
1: 에, 에, 에.
0: 그래서 큰 누나랑 싸우면 큰 누나가 먼저 사과하고요.
1: 어, 네.
0: 작은 누나랑 싸우면
1: 네.
0: 작은 누나가 먼저 사과합니다.
1: 어, 뭐야 대빵인데요 그냥.
0: 아, 그러니까
1: 집에서?
0: 왠지 모르겠는데 네. 그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미안하단 말을 좀 못하겠더라고요.
1: 막내 온탑이네.
0: 근데 또 네. 그런 거는 있어요. 자연스럽게 풀려요.
1: 아 그쵸 아무래도.
0: 네, 네. 아무래도 오래 살았으니까 같이. 함디는요?
1: 저는 누나랑 싸웠던 게 진짜 어릴 때 막 족발당수 맞고 막 이런 거 아니면은 저는 최근에는 진짜 크고 나서 싸운 기억은 아예 없어가지고 네,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사과를 할 수 있는 이 자아가 생긴 뒤로부터는 싸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0: 오,
1: 어릴 때 싸우면 그냥 나 일로 와 누나한테 사과해 해서 미안해 이랬던 거 기억은 있는데
0: 네. 저희는 최근도 싸웁니다.
1: 아 진짜요?
0: 네. 네.
1: 최근에 싸운 기억은 없어요.
0: 야 너 왜 말 그렇게 하냐? 아. 그런 식으로 싸워요.
1: 아 좋습니다.
0: 네.
1: 자 2293님께서는요 궁금한 거 있어요. 함디도 매일 3표씩 야구 올스타 투표 하시나요? 함원진은 좋겠다 투표 부탁할 친구 8명이나 있어서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저 3표까지는 아니고요 한 표씩 정도는 애들 드리고 있습니다.
0: 오 근데 이거 올스타 투표가 뭐예요?
1: 그 지금 이제 야구에서 이제 팀끼리 이렇게 섞여가지고
0: 네,
1: 예, 그 뭐 나눔 올스타, 뭐 드림 올스타 이렇게 섞여서 거기서 이제 투표로 많이 선정된 선수들만 나와서 경기를 하는
0: 아 그런 게 또
1: 예, 그런 게 있어요. 이벤트가 있습니다.
0: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거네요.
1: 아, 약간 예, 당신의 11인에게 투표하세요. 예, 네. 그런 거 있습니다.
0: 아 좋네요. 네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는 크래비티의 별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얘기로 돌아올게요.

얼마 전 친구와 다퉜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되짚어봐도 이번엔 내가 실수한 게 맞아서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친구는 내 사과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과를 하고 난 뒤 내 마음 한구석에는 묵직한 돌덩이가 하나가 남았다. 미안해 라는 짧은 세 글자 뒤에 사실은 아주 긴 괄호가 숨어 있었던 거다. 내가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애쓰다가 삐끗한 건 뿐이라고 라는 말. 그래서 명백한 내 잘못임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사정도 좀 알아주지 하는 서운함이 밀려왔다. 그래서 그런지 그날 이후로 괜히 그 친구의 연락을 피하게 된다. 참 이상한 마음이다. 좋은 사람이고 싶다가도 여차하면 난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랑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터벅터벅 떨어져 나가고 싶다. 남에게 잘 보이고 싶으면서도 멀어지려는 이 모순적인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 얘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허회경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일기를 남겨주신 분은 7917님이었습니다.
1: 네, 친구랑 다투고 화해하면서 들었던 마음을 또 일기로 남겨주셨는데요. 미안하면서도 동시에 서운한 마음도 든다고 하셨는데 송디는 좀 이런 마음 이해하나요?
0: 이해하죠. 저도 또 멤버의 친구도 있고 그리고 많은 또 친구들도 있으니까 사실 좀 이해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경험도 해봤고 해서 네. 같이 얘기하는 방법을 이제 네. 좀 깨달았어요. 그런 방법을 좀 쓰는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확실히 근데 그 미안해라는 단어 안에 또 굉장히 괄호가 엄청 많잖아요.
0: 맞아요.
1: 어쩔 수 없이 삼켜야 하는 감정들도 있고 또 말을 다 하고 싶어도 그게 진짜 그런 걸 다 풀고 가려면 그 싸움이 계속해서 번져버리게 되는 거니까 더 크게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예, 확실히 서운한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들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다툼이 있다라면은
0: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끼리 미안해라는 말이 좀 어쩔 때는 오그라든다? 이런 기분도 느끼잖아요.
1: 네.
0: 근데 사실 이렇게 뭔가 크게 싸웠을 때는
1: 네.
0: 그동안 좀 뭔가 서운했거나
1: 네.
0: 말하고 싶었던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 나는 우선 일단 내가 네. 뭐뭐로 해서 너가 상처받은 것 같은데
1: 네.
0: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안일했어. 근데 나도 너가 이런 부분에서 마을을 그렇게 해서 서운했어. 나도 조심할 테니까 우리 네. 서로 조심하자. 이렇게 하면 되게 내가 미안한 것도 인정을 하고
1: 네.
0: 그리고 반대로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이런 거에 서운했어를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좋지 않을까.
1: 좋습니다. 네. 확실히 본인의 그 서운한 마음을 조금 푸시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약간 상대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상대방은 어떤 감정이고 어떤 생각이었는지를 먼저 들어주는 자세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해피 형이시네. 좀 아, 그렇게 말 안 하고 조금씩 멀어진다 하면
1: 네.
0: 근데 또 멀어지는 것보다 한번 부딪혀보는 게
1: 맞아요.
0: 오히려 더 좋을 거예요.
1: 네. 네. 만약에 이렇게 멀어진다는 마음 잡고 드시면은 약간 깊은 관계가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0: 네.
1: 좋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7917님께는요 저희가 선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또 교환일기 사연 기다립니다. 이렇게 진짜 일기처럼 요즘 고민이나 생각들 남겨주셔도 좋아요. 친친방 홈페이지에 교환일기 게시판 열려있고요.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소개되면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1: 네, 그럼 이제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스탠싱 방송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네,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0: 아, 너무 또 동표 씨랑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1: 네, 저는 오늘 좀 차분하게 한 것 같아요.
0: 차분했던 것 같아요, 오늘.
1: 네.
0: 좋습니다. 김현희님께서는요, 함디랑 송디 이렇게 뭐든 다 잘 하니까 함송디 부모님은 안 먹어도 배부르실 것 같아요. 그래도 식사는 하셔야겠죠? 라고 또 남겨주셨는데, 또 아무래도 살아가는 네. 인간이다 보면은 식사는 하셔야겠죠.
1: 네, 우리 아버지 실화국 좋아합니다.
0: 아, 진짜.
1: 네.
0: 좋습니다. 그럼 오늘 끝곡 터치드의 촛불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1: 네,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네,
0: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크래비티 형준,
0: 원진이었습니다.
1: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아 참, 아까 이 앞에서 학생 친구들 만났다.
1: 친구들이요?
0: 그 학생 찾으러 온 것 같은데 그 뭐 다들 말벌들 보더만 막 기겁하고 도망가더라.
2: 맞나? 아 그럼 잘 됐다. 민아 씨 그냥 여기서 기다리시면 되겠다.
0: 야 기다리긴 뭘 기다리노? 친구들 오면 갔다고 하면 되지.
3: 알았다. 아 자꾸 화를 내고 그러노.
4: 야, 내 화 안 냈다?
3: 화 냈잖아.
4: 벌한테 속이 아파서 그렇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0: 뭐 기다리든지 말든지 학생 편한 대로 하세요.
3: 어떡할래요, 민아 씨?
1: 애들 올 때까지 그냥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동안 하시는 일도 좀 도와드리고.
3: 아, 일을 안 도와줘도 돼요.

0: 진짜 민호 씨 못하는 게 없다. 너무 다 잘한다.
1: 어릴 때 원래 미술하고 싶었거든요.

0: 서은지의 노래였죠. Melt Me Down. 영화 핸섬 가이즈 사운드 트랙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목소리가 왜 이러죠? 네. 윤한호 씨께서 작가님 핸섬 가이즈 봤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 모든 장르를 하나의 영화에 담다니. 영화에서 일할 때 듣는 음악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영화에 그 섹시가이 상구, 이희준 배우가 연기하는 그 상구가 박스를 열면 카세트 테이프가 빼곡한데 다그 쓰임새가 써 있죠. 설거지할 때 듣는 음악, 일할 때 듣는 음악. 오늘 첫 곡이 바로 그 일할 때 듣는 음악. 그 중에 아마 다섯 번째 노래로 앞에 네 곡은 뭔지 몰라요. 영화에 일할 때 듣는 음악, 샵5, 뭐 이렇게 자막이 떴던 기억이 나네요. 바로 이 노래죠. Melt Me Down. 아, 정말 재밌었죠. 호러 코미디 장르. 호러에 코미디가 합쳐진 터프가이 제필, 이성민 배우와 섹시가이 상구, 이희준 배우가 그 생김새와는 다르게 착한 분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위험에 빠진 공승현 씨를 돕게 되죠. 본의 아니게 돕게 되는 게 웃음 포인트. 그리고 경찰로 나오는 박지환 배우, 저는 박지환 씨가 정말 엄청나게 큰 웃음을 터뜨려준 기억이 나요. 네, 영화 핸섬 가이즈 OTT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현 씨의 연기, 그 신부님 연기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포인트예요. 언제 그 장면 한번 들려드릴게요. I am a boy.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네. 재밌는 영화 핸섬 가이즈 윤한호 씨 덕분에 다시 떠올리게 되었네요. 축구 경기도 뜻대로 안 풀리고 그죠? 뭐좀 기분이 그럴 때 핸섬 가이즈 보면서 이렇게 마음 편히 웃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뭔가 질 때는 확실하게 확다 져버리면 허탈한 마음만 들지 뭐 아쉬운 마음이 들진 않는데 오늘처럼 뭔가 이렇게 될듯될듯 하면서 경기가 지고 나면 뭔가 계속 기분이 찜찜하고 뭔가 이게 될것 같았는데 안 됐으니까 더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핸섬 가이즈로 기분 전환하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5: 하이엠솔루텍
4: 1544-8777.
5: 아니, 본나.

0: 빛을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2: 서금옥의 2부의 연가요.
1: 어? 나도 그거 듣는데.
2: 전 거기에 엽서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1: 그냥 신청곡만 적어 보냈죠.
2: 네.
1: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엽서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2: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최미경 씨, 세윤 작가님, 얼마 전에 비행기 안에서 시너스 죄인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인종 문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정말 참신하고 기발하게 그려낸 탄성 나오는 작품이더라고요. 율레고 라시고 틀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비롯한 사람들이 함께 부른 그 사운드트랙의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시너스 제인드. 핸섬 가이즈가 호러 코미디라면 시너스 제인들은 호러 뮤지컬입니다. 서로 다른 장르가 하나로 합쳐질 때 그 장르만의 또 쾌감이 생기잖아요. 시너스 제인들 재밌습니다. 제가 이거 극장에서 보고 우와 내 취향이다 하고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죽거리 잔혹사 장면 인용하면서 시대가 변했습니다. 엽서 뭐 손편지 꼭 굳이 보내실 필요 없고 편하게 신청하세요 라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하여 엽서나 손편지를 제가 싫어한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편하시라고 안내해 드리는 거고 손편지와 엽서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조인경 씨께서 엽서를 보내셨는데 우와 글씨가 이거 뭐 캘리그래피? 약간 그런 느낌? 예쁘다. 예. 영화 이야기와 함께 추억 여행 떠날 수 있는 영화 음악에 늘 감사해요. 좋은 영화는 시간이 지나도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영화 천장지구 OST 신청합니다. 노래를 들으며 그 시절의 설렘과 추억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유덕하와 오천년의 마지막 장면 떠오르는 명곡 천약 유정. 아, 젊은 시절에 유덕하는 저를 살게 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저를 설레게 했어요로 읽었어요. 얼핏 보고. 근데 설레게가 아니라 살게예요. 유덕하는 설레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조인경 씨를 살게 했답니다. 아, 우리 덕화 형님, 큰일 하셨네요. 자. 원봉형의 그 노래 천약유정, 이게 원래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죠. 원래 제목이 천약유정인데 이걸 한국에서 천장지구로 바꾸어서 개봉을 해요. 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기도 한데, 왜냐면 천장지구란 영화가 또 따로 있어서, 예, 또 헷갈리기도 하죠. 자, 천장지구, 원래 제목 천약유정, 이 영화의 노래는 그래서 제목이 천약유정이 되었습니다. 원봉형의 노래 먼저 준비했고요. 아, 이거 하나로 아쉽단 말이에요. 천장지구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결혼식 장면이었나? 거기에 쓰인 비욘드 노래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장지구는. 그래서 제 선곡으로 원봉형 노래에 이어 비욘드까지 이어갑니다. 단잠적 온유까지 이어가고요. 그 뒤에 신청곡 하나 더 붙일 거예요. 역시 홍콩 영화의 노래고요. 자, 잠시 홍콩의 그때로 돌아가 봅니다. 시작은 천장지구에서 천약유정.

0: 세 곡 이어들었습니다. 영화 천장지구에서 먼저 두 곡, 원봉영의 천약 유정, 만약에 하늘에 정이 있다면 이라는 노래, 이어서 단잠적 온유, 이건 보통 짧은 행복 그런 뜻으로 쓰이죠. 비욘드의 노래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지금 끝난 곡은 영화 중경삼림에서 왕페이의 몽중인이었고요. 1, 2, 3, 9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늦은 밤 혼자 솔로 캠핑 중에 라디오 듣습니다. 원래 외향적인 성격이었는데 나이를 먹으니 이젠 좀 조용한 삶이 그리워서 혼자 놀이 연습 중입니다. 이상하게 라디오를 들으면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예전 추억에 잠기네요. 나이가 들면 늘어나는 건 그리움인 것 같네요. 그 시절의 나와 너, 그 장소, 그 향기, 그 음악 보고 싶다 나의 사람들, 중경삼님 몽중인 청해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천장지구는 안 좋아하셨나요? 1, 2, 3, 9번 쓰시는 분 왠지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오토바이, 청청 패션, 코피, 네, 안 좋아할 수 없는데. 그리고 1757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다음 곡으로 준비했는데 이분께서 휴대폰 벨소리가 쇼스타코비치의 왈츠래요. 그래서 벨이 울릴 때마다 그 왈츠를 듣게 되는데 가끔씩 옆에 있는 분들이 그거 올드보이 음악 아니에요? 라고 묻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매번 얘기하거든요. 혹시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 완전 다른 곡인데 왈츠라고 다 같은 게 아니란 말이죠. 한번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헷갈립니까? 번지점프를 하다에서 쇼스타코비치 재즈 모음곡 2번 왈츠 2번, 이어서 올드보이에서 The Last Waltz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1: 혹시 왈츠 출 줄 알아요? 저 요즘 교양체육 시간에 배우거든요. 남자는 왼발이 앞으로 나오고요, 여자는 오른발이 뒤로 나가는 거예요. 자, 해봐요. 시작. 하나, 앞으로, 둘, 셋, 뒤로요. 하나, 둘, 셋.

다르죠. 달라요. 번지 점프라다에서 쇼스타코비치 재즈 모음곡 2번 왈츠 2번 이어서 올드보이에서 더 레스트 왈츠였습니다. 왈츠가 특히 많이 쓰입니다. 영화 음악으로. 저는 이게 뭔가 좀 역설적인 느낌을 자아낼 수 있는 곡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곡의 그 리듬은 박자는 흥겨운 춤곡인데 정서는 뭔가 슬프기 때문에 뭐랄까요? 행복한 슬픔을 담아내기에 좋은 음악? 슬픈 행복을 표현하기에 좋은 음악? 그래서 특히 한국 영화, 2000년대 초반 한국 영화, 우리가 보통 한국형 누아르라고 부르는 영화에 특히 왈츠가 많이 쓰였고, 그래서 제가 2020년 11월 15일 매직 아워 스페셜, 2020년 11월 15일, 네, 다시 날짜를 말씀드릴게요.

같아요. 매직아워 스페셜로 이 왈츠만 한 시간 해드린 적 있어요. 왈츠풍의 영화 음악들. 사실 뭐 한 시간이 아니라 뭐 10시간도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곡이 있지만 제가 그래도 추리고 추려서 한번 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2020년 11월 15일 선곡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선곡표 검색에서 곡명을 해놓고 왈츠를 치시면 WALTZ 이거 검색하면 또 엄청나게 나오긴 할 거예요. 아마도 대부에서 가파도 왈츠를 쓴 뒤로 뭔가 그 느낌을 좋아하면서 자란 세대의 감독들이 나중에 영화를 만들 때 왈츠 음악을 많이 쓴 게 아닐까 생각도 해보고요. 그때 그 왈츠 특집 때 선곡했던 곡들 몇 개만 한번 들려드려 볼까요?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유명한 곡으로 자 장화홍련에서 이병우 음악감독의 에필로그 달콤한 인생에서 달파란 장영규 음악감독의 불안한 잠 그 뒤에는 가사가 있는 노래 하나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왈츠 이어 듣겠습니다.

세 곡의 왈츠, 네, 왈츠풍의 음악 이어들었습니다. 먼저 장화홍련에서 이병우 음악감독의 에필로그,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달파란 장영규 음악감독의 불안한 잠, 그리고 우리도 사랑일까에서 레너드 코엔의 Take This Waltz였습니다. 우리도 사랑일까의 영문 제목, 원래 제목이 바로 이 음악 제목이에요. Take This Waltz. 그리고 지금 토이스토리 5 많이들 보고 계시죠? 최희원 씨도 토이스토리 시리즈 팬A라서 5편 개봉 소식 들리자마자 기다렸고 개봉하자마자 봤습니다. 저는 재밌었어요. 하긴 별로 인기 없었다던 4편도 저는 재밌게 봤죠. 그땐 지금 저희 집 청소년이 아직 어린이였을 때라 아이의 눈높이로 함께 봐서 더 재밌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4편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문구점에 들러서 재료를 사와서 포키도 만들었는데 그 캐릭터 포키가 5편에도 등장해서 반가웠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그 아이는 영화 동아리에 가입을 했대요. 한 달에 한 번 다 같이 영화 한 편 보는 게 동아리 활동의 전부라는데 그래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의 투표로 어떤 영화를 볼지 정하는데 이번엔 후보가 와일드 씬과 토이스토리 5였고 토이스토리 5로 결정이 되어서 비슷한 시간 다른 극장에서, 그러니까 최희원 씨가 영화를 보는 그 시간에 다른 극장에서 아이도 역시 토이스토리 5를 보았네요. 저녁에 집에 와서 토이스토리 5편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주제가는 많이들 신청하실 테니 저는 노래는 신청하지 않고 나오면 들을게요 하시면서 그 아이가 4편 때 만들었던 포키 사진 보내주셨는데 그냥 똑같은데요? 영화에서 그냥 걸어 나온 것 같은데요 얘가? 이 포키가? 오, 잘 만드네. 3027번 쓰시는 분도, 작가님 토이스토리 5편 보고 왔어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 기대하고 갔던지라 역시나 제대로 감동하고 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장면에서 눈물까지 찔끔. 와, 이야기 잘 썼다 라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죠? 제가 와, 픽사는 픽사다 라고 했다니까요. 물론 익숙한 얘기를 다시 하지만 그걸 또 새롭게 풀어내는 방법을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와, 역시 이야기 잘 쓴다 생각합니다.

생각했는데 3027번 쓰시는 분도 같은 생각이었답니다. 한번 더 볼까 고민 중이라고 하시면서 역시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를 신청하셨는데 오늘 안 들려드립니다. 왜냐? 내일 모레 매직아워 스페셜 M에서 토이스토리 시리즈 지금까지 5편이 나올 때까지의 시리즈의 음악들 쫙 한번 모아서 들려드릴 때 그때 테일러 스위프트의 5편 노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을 함께 해주세요. 매직아워 스페셜 M 그리고 내일 네 매직아워 스페셜 F는 오랜만에 초대석입니다. 다음 주에 개봉하는 영화 여름의 카메라 주인공 김시아 배우 그 미스백의 어린이가 이제 어른 다 됐습니다. 네. 여름의 카메라에 아주 멋진 모습으로 출연하길래 얼른 모셨어요. 내일은 김시아 배우의 초대석 내일 모레는 토이스토리 시리즈 음악 특집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1385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입니다. 영화 원스에서 폴링 슬로울리 생각나는 밤인데요.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있습니다. 글렌 한사드와 마르케타 이글로바의 노래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은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 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Yeah.

시간은 참 빨라 어제와 오늘의 유행도 달라 시간이라는 화살은 얼마나 더 멀리 날아갈까 시간을 아주 잠깐만 잡아두고 파 난 오늘 밤만이라도 yeah.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삶에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든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북 캐릭터, 줄여서 북캐라고도 하는데요. 원래는 온라인 게임에서 본 캐릭터 외에 추가로 키우는 캐릭터를 뜻하던 이 말을 이제는 우리 일상을 대변하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낮 동안 일터에서 성실하게 본 캐릭터로 임무를 완수하고 나면 퇴근 후나 주말엔 전혀 다른 모습의 북캐로 변신하는 분들이 참 많죠. 어쩌면 우리가 본래의 캐릭터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내 안에 또 다른 자아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이 매력적인 북캐들 덕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말 어떤 북캐를 꺼내볼 생각이신가요? 잠자고 있을 때 외에는 계속 먹는 잠만보? 낚시꾼? 프로게이머? 너튜버? 여러분의 또 다른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6월 20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6월 20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아이브의 애프터라이크였습니다. 그럼요. 요즘 세상에 부캐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저는 반대로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아, 나의 부캐는 회사에서의 나고 퇴근 후에 내 삶의 모습이 내 본캐가 아닐까. 좀 혼동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는. 무엇이 본캐고 무엇이 부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그냥 나는 나인 거죠. 이렇게 사는 것도 나고 저렇게 사는 것도 나고 즐겁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토요일은 새아침 빵글뮤직 함께하죠. 지난주에는 숫자를 주제로 한 재미있는 노래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사실 저는 수포자로서 숫자는 생각만 해도 좀 머리가 아픈 그런 경향이 있는데 노래로 들으니까 참 좋더라 그런 생각도 했고요. 저랑 공감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의 주말 아침을 꽉 채워줄 노래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문자창 미니창은 활짝 열려 있어요.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0: 안전화.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애 나이클 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애 나이클 타이.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빵긋 웃게 만들기도 하고 글, 글성이게 만들기도 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들 이 시간에 만나볼게요.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새아침 빵글뮤직은 매주 한 가지 단어를 주제로 그 주제에 관한 음악들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주제로 정해본 단어 바로 이겁니다. 후회. 네, 후회는 이전의 잘못이나 어떤 실수를 깨닫고 뉘우치는 걸 말하죠. 아, 근데 살다 보면 후회를 할 일들이 생각보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참았어야 했는데 하고 행동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도 하고요. 그때 그걸 좀 더 해볼 걸 하고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또 당시엔 그 소중함을 잘 몰랐는데 뒤늦게 그걸 깨닫게 돼서 아, 내가 그때 잘못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나는 왜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았지? 이렇게 지나온 삶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것도 후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것 때문에 좀 후회를 하셨나요?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후회가 있겠지만 저는 최근에 우산을 안 가지고 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후회를 한 적이 있어요. 비 오는 걸 분명히 알고 분명히 뻔하게 생각을 했는데 왜 우산을 챙기지 않았을까? 저는 편의점에서 사는 그 우산, 일회용 우산이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그런 작은 후회들도 하나하나의 후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다 알면서 하는 게 또 후회이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즐겨 듣던 노래들 중에서도 후회에 관한 감정을 얘기한 곡들이 참 많은데요. 지금부터는 그 곡들 하나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아주 처절해요. 김범수의 2004년 발표곡 후회가 싫다. 같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4집의 타이틀곡이었는데 김범수 씨 팬들은 이 앨범을 최고의 앨범으로 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다양한 스타일의 곡들이 수록돼 있고요. 박효신, BMK, 에픽하이 등등 많은 뮤지션들이 목소리를 더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함께 들을 이 후회가 싫다는 윤건 씨가 함께했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상대를 잊지 못한 채 지나간 사랑을 후회하고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그래서 더 슬픈다, 후회가 싫다라는 가사가 너무나 아프게 들립니다. 이 곡 바로 함께 할게요. 김범수와 윤건의 후회가 싫답니다.

김범수와 윤건의 후회가 싫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이번 주엔 후회를 주제로 한 플레이리스트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함께 할 두 곡도 후회하면 빠질 수 없는 곡들이에요. 우선 2001년 배우 강성현 씨가 보보라는 이름으로 이 노래를 발표해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았죠. 늦은 후회. 지금도 제 또래 여성분들은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즐겨 부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 곡이 작곡가 김영석 씨가 쓴 곡인데 원래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홍콩에서 유명한 배우가 부를 노래를 만들어달라라고 의뢰를 받아서 만든 곡이었기 때문인데요. 그 배우가 누구냐? 바로 유덕화 씨래요. 하지만 곡 작업을 다 했는데도 연락이 닿질 않았고 그러던 찰나 강성현 씨가 앨범을 내고 싶다고 찾아와서 보보의 늦은 후회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고 하죠. 오, 남자 버전의 늦은 후회가 나올 뻔했네요. 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난 후에야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었는지 알게 돼서 후회하고 있다 라고 노래하는 슬픈 발라드 곡인데요. 이 곡 잠시 후에 함께 하고요. 이어서 포지션의 노래 중에서도 후회에 관한 곡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는 분들 있을까요? 바로 1996년 세상에 나온 1집 앨범 수록곡인 후회 없는 사랑입니다. 한때는 서로가 전부였지만 우리는 후회 없는 사랑을 했으니 이쯤에서 끝내자라고 노래하는 곡인데요. 포지션의 임재욱 씨의 얘기에 따르면 이 노래로 활동할 당시에 후회 없이 사랑을 했다라는 이 가사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서 비로소 가사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빵그리 분들은 어떠신가요? 정말 후회 없는 사랑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도 참 잘 산 인생이지 않나.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잘 누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한번 그 추억 떠올려 보시길 바라면서 노래 같이 들을게요. 보보의 늦은 후회 그리고 포지션의 후회 없는 사랑이에요.

보보의 늦은 후회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포지션의 후회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빵글뮤직 후회를 주제로 한 노래들 만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2010년에 드라마 OST로 많은 사랑을 받은 곡입니다.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OST였던 이승기의 정신이 나갔었나 봐 같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드라마 저는 봤는데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을 잠시 알려드릴게요. 신민아 씨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500년 동안 봉인됐다가 풀려난 구미호로 나오고요. 이승기 씨가 그 구미호와 동고동락을 하게 된 액션 배우 지망생 역할로 맡아서 열연을 펼쳤어요. 오늘 함께 들어볼 곡은 극중에서

이승기 씨의 메인 테마곡으로 쓰였는데요. 너무 보고 싶어. 날 용서해줘.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걸 후회하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같이 들어볼게요. 이승기의 정신이 나갔었나 봐.

빵글이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 뮤직 함께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이번 주 주제는 후회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던 노래들 속에는 사랑에 대한 후회를 담은 곡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을 끝낸 후에 후회는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찾아오곤 하죠. 더 잘해줄 걸이나 혹시 잘해주지 말 걸 이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상대에게 소홀하고 자존심 부리면서 모진 말 내뱉고 상대가 손 내밀 때 받아주질 않고 이런 경우엔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가 남기 마련이고요.

0: 반대로 모든 걸 쏟아부었지만 결국 상처로 돌아왔을 땐 아, 내 시간, 내 감정, 내 돈을 그렇게 쓰지 말걸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데요. 물론 둘다 괴롭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어느 쪽이 더 괴로울까요? 저는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흘려보내는 거죠. 이미 과거가 됐고 나는 현재를 이미 살 만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별을 말을 한 거겠죠? 근데 그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후회를 끝없이 곱씹게 될것 같습니다. 이 감정에 대한 거는 오히려 점점 더 뭐랄까요? 부풀려지기 마련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특히 후회의 감정들이 좀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사랑한다고 한번더 말해줄 걸, 한번더 손잡아 줄걸 하는 그런 후회는 평생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이어서 들어볼 두곡 소개해 드릴게요. 이 곡들은 더 잘해줄 걸 쪽에 좀더 가까운 곡들이 아닐까 싶어요. 우선 2PM의 2013년 발표곡 이 노래를 듣고 돌아와 같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2PM 하면 많은 분들이 짐승남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2PM은 이 곡을 통해서도 감성적인 이미지로 변신을 했어요. 이 노래를 듣고 돌아와는 박진영 씨가 작곡한 미디엄 템포의 곡이고요. 가사를 잠시 보면 너를 올려놓고 다시 돌려세울 자신이 없어. 하지만 이 노래를 듣고 돌아와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PM은 사랑하는 여자를 떠나보낸 후에 후회하는 남자의 마음을 담은 이 곡을 부르면서 마치 한 편의 뮤지컬 같은 무대를 선보여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곡 잠시 후에 함께 하고요. 이어서 만나볼 곡은 2012년 싸이와 박정현이 함께 부른 노래죠. 어땠을까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 사랑을 떠나보내고 난 후에 이런 생각 자주 하잖아요.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 노래는 그런 후회와 그리움을 담은 곡이고요. 싸이의 감성적인 가사와 박정현의 애절한 보컬이 아주 잘 어우러지는 그런 곡입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2PM의 이 노래를 듣고 돌아와, 그리고 싸이와 박정현의 어땠을까 함께 하시죠.
1: 이 노래를 듣고 돌아와
2: 7, 6, 5,
1: 이 노래를 듣고 돌아와
2: 8,
1: 와.

방금 들으신 곡은 싸이와 박정현의 어땠을까 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2PM의 이 노래를 듣고 돌아와 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은 미디엄 템포의 노래들이었다면 이번엔 가사는 정말 슬픈데 템포는 빠른 두 곡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조성모의 1998년 발표곡 후회 준비했어요. 당시에 조성모 씨는 투 헤븐으로 데뷔와 동시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죠.

후에는 바로 그 데뷔 앨범에 실린 곡이었는데요. 너한테 잘해준 적도 없는 내가 눈물만 나오게 했던 내가 이제 와서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뒤늦게 떠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리워하는 곡입니다. 이 노래 잠시 후에 함께 하고요. 이어서 강수지의 1957년 곡 후회까지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강수지 씨 하면 그 청순한 느낌의 곡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곡은 그런 이미지와는 좀 다른 좀센 느낌의 댄스곡이라서 발표와 당시에 화제를 모았어요. 그래서 강수지 씨가 쇼컷을 하고 보랏빛 향기 이후로 오랜만에 무대에서 안무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노래 가사를 잘 들어보면 자신에게 이별을 고한 상대에게 여자들 가슴에 아픔 주고 살지 마. 나와 같은 여자를 또 만들지 마. 그리고 기억해도 언젠가 사랑의 아픔으로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걸. 이렇게 독한 경고를 하는 느낌이에요. 오, 그 강수지 씨가 건네는 경고,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시죠? 여기서 노래 두곡 함께 하겠습니다. 조성모의 후회에 이어서 강수지의 후회예요.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세수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이번 주엔 후회를 주제로 꾸며봤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에 관한 후회들에 대한 노래였어요. 네, 끝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지드래곤과 김윤아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곡이죠. Missing You 준비했어요. 지드래곤은 항상 곁에 있던 사람이 떠나버린 후 쓸쓸한 느낌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만들고 나니까 재즈바 같은 곳에서 김윤아 씨가 쓸쓸하게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떠올라서 피처링을 부탁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끝난 사랑을 후회하고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는 이 곡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오늘도 후회 없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Yeah.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앞선 진행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테이입니다. 최근에 에픽하이 타블로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투컷 씨가 갑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타블로 씨는 뭐 논의할 게 있나 보다 하고 찾아갔는데요. 투컷 씨가 하는 말, 나 그냥 심심해서 부른 건데? 이 말에 타블로 씨가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화가 안 났나?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용건 없이 나를 찾는 친구가 있다는 건 나이 들수록 얼마나 소중한 건지 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잠깐 볼래? 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걸음에 와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도 아주 큰 축복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나는 친구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아무 용건 없이 친구한테 뭐해? 일어났어? 연락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0: 에픽하이 피처링 지선의 원 듣고 오셨습니다. 6월 22일 토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 친구들 어서 와요. 우리 친구 맞죠? 아무 용건 없이 언제든 들러주세요. 굿모닝 FM태입니다는 여러분들의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아침 친구. 어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프닝처럼 뭐해? 오늘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고 보자 할 만한 친구들 있으신가요? 혹은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 친구 있나요? 아, 저는 주로 제가 부르는 쪽입니다. 저는 이제 그 MBTI 성향이 다 바뀌어도 앞에 E는 안 바뀌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텐션이 높은 편은 아닌데 무조건 사람을 만나야 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집에 있는다 해도 제가 끌고 모으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부를 친구들 저는 몇 명이 생각이 나네요. 늘 한 20년 동안 봤던 친구들 있습니다. 오랜만에 볼까? 그랬던 친구들도 각자 생활도 바쁘다 보면 이게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을 굳이 뭐 언제 며칠 날 보자 정도는 이제 동료들끼리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당일 날 그 무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무례함을 반가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 친구가 진짜 세월을 같이 지낸 친구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 친구 있나요? 저는 이제 굿모닝 FM에서 여러분들하고 한 3년 정도 그렇게 쌓았는데 예, 여러분들 무례 엄청 하잖아요, 저한테. 아니, 미니 뭐 난리 나잖아요. 저 놀리기 시작하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는 그게 다 사랑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쌓여가요. 근데 가끔 제가 무례하면은, 예, 혼내시면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찐친이니까. 자, 찐친끼리 토요일 달려봅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토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의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아침의 행복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는요. 역사학자 김지현 선생과 함께합니다. 깨는 김에 역사 1주! 지난주에 의미가 있었어요. 6월 민주항쟁 역사 했었는데 오늘은 그 뒤에 직선제 이후에 이제 첫 번째 대통령이죠. 노태우 정권의 역사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3, 4부는요. 위클리 굿모닝! 한 주간 굿모닝 FM에서 나눴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여러분들 문자와 신청곡 더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 첨부는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행복해지러 들어옵니다.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9: 재고관리

0: ERP.
1: 4만원 생산관리
0: 사업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0: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4: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3: 아하.
5: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8: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9: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9: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0: 역시 키움.
9: 키움 증권.
11: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 끝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아침의 행복. 아 행복하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행복 만나볼게요. 1216번님 테디 좋아해서 잘 듣고 있어요. 제 나이는 70인데요. 문자 보내는 걸 잘 못해서 대리점 가서 배워왔어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힐링돼서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감동이 있네요. 감동이 있어. 이게 그냥 듣고만 좋아해 주실 수도 있는데 또 문자 참여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대리점 가신 김에 하실 수도 있고 몰라서 진짜 가셨을 수도 있는데 배우셔서 한 걸음 더 다가와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한번 안을까요? 예, 안아드리고 싶네요. 감사해요. 행복합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인 행복 더 시작합니다. 화사의 So Cute 듣고 올게요.

화사 So Cute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계속 여러분들 아침에 행복한 사연 만나봅니다. 2327번님 5월에 아들 덕에 덤덤한 퀴즈 당첨이 됐었는데요. 아들이 선물 언제 오냐고 매일매일 물어봤는데 드디어 왔어요. 시간이 걸려도 약속 지키는 테디 형아 멋지다고 전해달래요. 아들 덕분에 엄마 아빠 비타민 생겼다 고맙고 앞으로 학교 갈 준비 좀 잘해주겠니? 하셨어요. 아... 덤덤한 퀴즈 당첨이 되셨군요. 멀티비타민 또 보내드린 거 또 인증까지 딱 보내서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감사하죠. 조금 그 물건 수령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예, 좀 기다려주시고 너무 안 온다 싶을 때는 또 게시판이나 이런 데 또 문의해 주시면 우리 또 막내 작가 수민 작가가 또 챙겨드립니다. 예, 막내 작가 오늘 우리 막내 작가 많이 안 행복해요. 응원 주시기 바랍니다. 아, 행복하시죠? 행복합니다. 저희도요. 개가영님께서 태희 오빠 안녕하세요. 부산 사는 40대 직장인 개가영입니다. 오, 개씨가 여의의 개씨가 또 네, 독특한데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오. 지난 토요일 전북 광안루 쪽에서 오빠 실물 영접 후에 엄청 감동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부산을 벗어나 남자친구와 여행 중이었는데요. 사랑한 향기를 남기고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날 찍은 인증샷 보냅니다. 후후.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부산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예, 제가 또 여기 전북에 갔었죠. 여기 이제 춘향이가 사는 남원에서 제가 노래를 또 했었는데 이때 진짜 조명이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그 조명 밑에 벌레들이 한 200마리 정도 이렇게 꽃가루처럼 날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꽃가루다 생각했더니 꽃가루가 입에 막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아 쉽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여러분들의 눈빛이 너무 반짝반짝해가지고 진짜 신나게 다른 때보다 한두 곡 더 부르고 온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왔었는데 가영님이 계셨군요. 그 눈빛 덕분이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유, 지금 다시 생각해도 행복하네요. 자, 이쯤에서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더 위켄드의 아웃 오브 타임 그리고 온앤오프의 오픈 더 도어 두 곡 듣고 올게요.

따끈한 노래였습니다. 온앤오프 신곡 오픈 더 도어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위켄드의 아웃 오브 타임이었습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아침의 행복 계속 만나봅니다. 9538번님 26번째 결혼기념일이라 제주도로 여행가요. 작년에 큰 위기가 있어서 오지 않을 수도 있었던 날이에요. 아이고. 25년 차에 큰 위기가 또 있으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더 소중한 날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손편지와 작약 꽃다발도 선물로 받았어요. 남편 더 많이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자. 오늘 여행도 즐겁게 다녀오자. 에드시런의 퍼펙트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야, 너무너무 좋으시겠네요. 26년 차인데 손편지 그 내용 너무 궁금하다. 그냥 다시 1년 차 때 널 만나서 너무 좋았고 너 아니었으면 뭐 이런 세계가 오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비슷한 류의 이야기가 26년 차에 다시 쓰게 돼도 엄청 감동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버텨 오셨나요? 25년 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왜 이게 궁금하지? 뭔데 누군데요? 누가 뭘 잘못했는데? 극복해내신 거 너무 축하하고 이런 사연 받아서 행복합니다. 아 행복해요. 바로 노래 띄워드려야죠. 예, 9538번님이 신청해 주신 에드시런의 퍼펙트 노래 들으시고요. 역사학자 김지현 선생과 깨는 김에 역사 1주 시작합니다.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류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고된
2: 하루가 있다.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주말 아침 귀로 듣는 역사 탐방, 누워만 계셔도 알아서 떠먹여 드립니다.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요즘 걸그룹 리센에게 제대로 러브 어택 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삼촌 팬 역사학자 김지현 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현입니다.
0: 예, 여전하죠?
1: 아, 그럼요.
0: 예, 영원하죠?
1: 그래도 리와인입니다. 예. 예, 리와인. 제가 이제 침대에서 밤에 이렇게 이제 리센의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 표정이 바뀌나 봐요.
0: 그렇지.
1: 저희 와이프가 적당히 하라고.
0: 아.
1: 예, 근데 뭐 웃음이 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0: 그렇지, 그렇지. 예. 아내분은 또 누구 팬일 수도 있잖아요.
1: 저희 와이프는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만 봅니다.
0: 아, 누구예요?
1: 손호영 씨.
0: 아, 정말.
1: G.O.D.의 너무나
0: 하늘색 풍선이군요.
1: 예예예. 예, 예. 아. 저희 집이 그래요. 예예예. 예, 예. 그러고 있어요. 예.
0: 현실하고 또 다르니까.
1: 예. 아, 그런 의미였나요?
0: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1: 아, 예예. 예.
0: 수민 작가가 옆에서 계속.
1: 아, 근데
0: 취임새를.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는데 이걸.
1: 그래서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0: 그래서. 아, 그래서.
1: 그래서.
0: 일단은 방송부터 해보겠습니다.
1: 예.
0: 리센네.
1: 네.
0: 최애가 또 생겼나요?
1: 저는 그냥
0: 아직도 전체예요.
1: 아, 저 전체입니다.
0: 아, 전체. 아,
1: 저는 그냥 처음에는 이제 원희로 시작을 했지만
0: 예.
1: 모두가 좋다.
0: 자, 그러면은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진짜 많이 듣거든요.
1: 네.
0: 연예인분들도 진짜 많이 들어.
1: 아, 그렇죠.
0: 아침 스케줄 있으면 들어요.
1: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음성 편지 하나.
1: 아, 음성 편지.
0: 이런 기회 안 줍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음성 편지 가시죠.
1: 네.
0: Let's go.
1: 아, 뭐 깔아 주시나요?
0: 예.
1: 그 원희 씨.
0: 이렇게 웃는다고? 와.
1: 생각만 해도 들어보자.
0: 예.
1: 혹시나 기회 되시면 굿모닝 FM 한 번 정도 놀러와 보시는 것도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태희 대선배님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라디오 방송할 수 있는 기회 태희 선배님이 주신다니까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셋이서 예, 방송 한번 해봐요.
0: 아, 본인도 와야 되는데? 초대석에 본인이 없는데.
1: 아, 그래요?
0: 예. 갸루의 역사 하면 할 수 있어요.
1: 아, 갸루의 역사로.
0: 네, 갸루 아세요?
1: 아, 알죠.
0: 모르는데 지금 공부할 뿐인데.
1: 아, 예, 아, 논문 세 개만 읽으면 됩니다.
0: 아, 그래요?
1: 아, 예예예. 예, 예. 예. 충분하니까. 예.
0: 알겠습니다. 네. 네. 리센의 야호 한번 외치고 가죠. 아. 리센의
1: 야호.
0: 됐어. 본격적으로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1: 아, 하기 싫은데요.
0: 야호까지 같이 외쳐줬잖아요.
1: 예예예. 예, 예, 예. 지난주에. 예, 저희가 6월 항쟁 다루지 않았겠습니까?
0: 예.
1: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 노태우 정권의 역사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0: 첫 번째 키워드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1: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0: 양김의 분열. 그들은 왜 갈라섰나입니다.
1: 양김.
0: 네.
1: 결국 뭐 두 분 다 대통령이 되셨는데.
0: 예예예. 예, 예,
1: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0: 맞습니다. 아, 요때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려면 그냥 요즘에 너튜브 찾아보시면
1: 예.
0: 이때 당시의 분위기를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당시 뭐 대학생들 그다음에 그 시민들 분들이 열화와 같이 김대중 혹은 김영삼 후보도 당시 후보의 단일화를 대단히 온 마음을 다해서 응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막 그 신문이나 뭐 방송사 기자분들이 막 다 인터뷰도 하고 막 이러면 단일화 하실 건가요? 무조건 필수 질문. 단일화 하실 건가요? 그러면 아, 걱정하지 마시라. 단일화 한다. 민주 진보 진영 하나 되어서 우리 간다. 라고 다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되지 않았죠. 근데 이게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각자의 입장이 돼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김영삼 그때 당시 후보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 예.
0: 50이 들어서기 직전에 신민당 총재를 하고요.
1: 예.
0: 야당 국회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분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 그렇죠. 또 최연소 국회의원.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네. 25살. 지금도 안 깨졌습니다.
1: 이 어린 나이에부터.
0: 그때부터 국회의원을 쭉 해오면서 선명 야당의 그 총재로 민주화 운동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그리고 그 김영삼 후보 밑으로 우리 김영삼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수백 명, 수백 명.
1: 그렇지.
0: 자기 식구들이 그런 상태로 쫙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이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낸 사람, 나 김대중 후보만큼 나도 열심히 해왔는데. 근데 내가 다음을 기약할 수 있을까? 이번이 아니면 또 기회가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 있을 겁니다. 거기에 김대중 후보한테 또 우리가 비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유신 시절에 가장 억압 많이 받고 심지어 죽을 뻔했습니다. 50이 들어선 다음에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 가서도 민주화 운동을 끊이지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교동계라는 이름으로 본인 또 밑으로 수백 명의 정치인들이 아 우리 김대중 선생님 한번 대통령 만드는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두 사람이 회동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로 단일화를 해야 될 것인가. 양보하실 수 있습니까?
1: 아 쉽지 않네요.
0: 그래 이번에는 자네가 하시고 다음에는 제가 할게요. 이게 쉽게 나옵니다. 아, 이게 안 나오거든요.
1: 다음이 또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네. 어떻게 해요.
0: 근데 여기까지만 딱 얘기 들으면 그럼 결국 욕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둘이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입니까?
1: 그렇지. 그게 맞으면 되는데.
0: 물어봤어요.
1: 물어봤어.
0: 생각이 달라.
1: 달라.
0: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 각자의 대선 공약에서 드러나요. 너무 달라요.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 거죠.
1: 아하.
0: 이거는 이제 각자의 이상의 문제라면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사학적으로 봤을 때 그럼 물론 역사의 만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단일화했으면 무조건 이겼을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1: 아 그래요?
0: 당시에 보수층이 굉장히 두터워요.
1: 예.
0: 왜냐하면 유신이라고 하는 시절부터 오공화국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언론은 통제되어 있고요. 정보는 한정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이야기들 그리고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은 대단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1: 그렇지, 그렇지.
0: 그런 상황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후보로 당시에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표를 줬을까? 당시 여론조사 자체는 공표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처럼 여론조사가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각 정당별로 여론조사를 한번 돌려보기도 했거든요. 만약 두 후보가 합당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비등비등으로 나와요. 결과로 봤을 때 양 김이 합치면 55%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정치에서 1 더하기 1이 2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1: 아, 없죠.
0: 그렇지 않거든요.
1: 맞아 맞아.
0: 여기에서 분명히 노태우 혹은 JP 쪽으로 빠지는 표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합당을 하고 합당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일화를 한다고 하고. 해서 55%가 딱 하고 나왔을까를 상상하기는 힘들다. 그렇기
1: 않죠.
0: 때문에 양김의 분열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0: 마치 그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어떤 분기점으로만 놓을 필요는 없다.
1: 없다.
0: 라는 겁니다.
1: 아, 좋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오랜만에 찾아온 직선제 선거 난립하는 공약들입니다.
1: 국민들이 이제 직접 뽑는 직선제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공약도 그에 맞게 많이 달라졌겠네요.
0: 네. 일단 직선제라는 이 헌법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
1: 맞아.
0: 급했어요.
1: 예.
0: 32일 만에 만들거든요. 32일 만에.
1: 말이 돼.
0: 정확하게 이제 타임라인을 그리면 6.29 선언을 노태우 당시 민정당 후보가 해요.
1: 예.
0: 그래서 민정당 후보가 직선제를 그 민정당은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하고 던지고요. 야권에서 이걸 받죠. 그리고 당시 이제 전두환이 대통령이었으니까요. 근데 대통령이 그래, 그럼 이거 국민투표에 붙이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국민투표에 붙여서 직선제로 가는 거를 결정을 해요.
1: 네.
0: 그리고 32일 만에 직선제 개헌을 한 다음에 60하고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대선을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6.29 선언부터 해가지고 요때까지 다 해봐야 6개월이 채안 되는 시간에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1: 와, 진짜 빨리 했다.
0: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제
1: 그래.
0: 초고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데 각자 후보들 이제 대선 준비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노태우 당시 이제 후보죠. 민정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약점이 뭐겠습니까? 군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1: 그렇지.
0: 그러니까 당장 갖고 나온 캐치프레이즈라 그러나요, 그걸? 그게 보통 사람.
1: 보통 사람, 아, 여기서 나온 거죠.
0: 예, 보통 사람. 나이 사람 믿어주세요. 하는 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1: 예.
0: 저 보통 사람이에요. 저 군인 아닙니다. 군 제대한 지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자꾸 군인이라 그러십니까? 저 보통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하면서 국회 기능을 강화하겠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1: 예.
0: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요거를 던집니다.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 그다음에 국민소득. 지금 이 얘기 들으면 참, 아, 이때 귀여웠다라고 할수 있는데, 국민소득 5천 달러
1: 아이고,
0: 달성.
1: 아이고.
0: 지금 이제 저희 4만 달러 향해서 이제 다가가고 있죠.
1: 예.
0: 5천 달러 달성, 그리고 중상층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군의 정치 개입을 방지하겠다. 부정부패 척결하겠다.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정의롭지 않습니까?
1: 너무 멋진데요?
0: 굉장히 멋지죠?
1: 예.
0: 그리고 요 중에 몇 가지는 결국은 노태우 정권 때 이루어낸 것들도 있습니다.
1: 오호.
0: 네, 뭐, 지방자치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고요. 국민소득, 그 다음에 뭐, 언론 자유의 보장 애매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 이전에 509보단 좀 나아진 측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노태우 후보는 이런 공약들을 이제 펼쳤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제가 아까 그 키워드 1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1: 예.
0: 김영삼 후보의 공약인데요. 노태우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0: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게 갑니다. 군정종식, 그 다음에 뭐 권력 분산, 사법부 독립, 검찰개혁, 그 다음에 뭐 경제공약으로도 이제 비슷합니다. 중산층 양성하겠다, 재벌개혁하겠다, 공정거래 확립하겠다,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 김영삼 후보를 이때도 진보 후보라고 칭하지는 않아요. 보수 후보인데 민주 진영 후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시에 군이 아닌 보통 사람의 느낌으로 보수 후보를 스스로 이야기했었던 노태우 후보와 당시 크게 후보 그 공약에서는 다른 게 없었다. 그런데 김대중 후보는 공약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선명하게 달라요. 일단 뭐 신군부에 의한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다가 이제 풀려났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강조하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서민과 약자 중심의 정치 이거나 하겠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도 권력 분산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거나 아니면 지역 감정을 해소하겠다. 그다음에 이게 조금 다르죠. 경제 공약 중에서도 조금 세게 공약을 걸었었던 게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까지도 김대중 후보의 발목을 잡게 되는
1: 예.
0: 건데 통일 공약,
1: 아하.
0: 남북 경제 협력, 상호 연락 사무소 설치,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이런 것들로 승부수를 걸거든요. 근데 당시에 한국에서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수십 년 동안 어떤 북한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계속 들어왔었던 사람들한테 김대중 후보의 대북 정책이 땡땡치고 빨갱이스럽게 느껴졌던 거죠.
1: 쉽진 않죠.
0: 당시 기준으로.
1: 쉽지
0: 당시
1: 않아요.
0: 기준으로 우리가 남북 화해를 하겠다?
1: 네.
0: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0: 알았어요. 그리고 심플하게 네. 그럼 나 군대 왜 갔어? 할 말이 없어.
1: 그렇죠.
0: 할 말이 없어.
2: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 다음 대선에까지도 김대중 후보의 발목을 잡게 되는 약간 색깔론의 공격으로 아... 이게 활용이 되는 이 후보 공약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0: 그렇네요. 그렇네요. 아 진짜 쟁쟁하네요. 이렇게 또 이때 정치는 진짜 네. 어마어마합니다.
2: 지금 시간 관계상 JP 뺀 거예요. 지금.
0: 그렇네. 그렇네.
2: JP 이 김종필 이제 전 국무총리 최장수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0: 그렇지, 그렇지, 예.
2: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총리? 나중에 자기가 한해 바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김시다라고 부르지 마라.
0: 아.
2: 나는 대통령을 하지 못했다.
0: 아하.
2: 양김시대라고 불러라.
0: 아, 그래도 계셨잖아요.
2: 그래서 저도
0: 늘 그냥 계셨잖아요.
2: 예, JP 뺐습니다.
0: 아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잘 듣는다고요?
2: 아 예예예. 예.
0: 이쯤에서
2: 그러셔서.
0: 예, 깜짝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쌤 직접 문제 내주시죠.
2: 네, 아 오늘 변주를 줬어요 작가님이. 다음 키워드를 미리 예습해보는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기만 아닙니까?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정의당 노태우가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1988년에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의 의석수가 과반을 넘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것 국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여당의 의원수가 야당과 무소속 의원수보다 적은 상황을 이르는 말 이것 무엇일까요? 아 어려워요. 보기도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0: 그래요?
2: 1번 여소야대.
0: 여소야대.
2: 2번 어려운 말 쓰셨네. 이거 가라사대. 3번 소녀시대.
0: 아 대로 이제 라인을 맞춰서
2: 예,
0: 재치를 부려봤습니다.
2: 정답
0: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보내실 거 문자번호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신 분 중 5분 뽑아서 바나나 맛 우유 준비할게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소녀시대.
2: 아.
0: 예 다시 만난 세계
2: 다만세
0: 듣고 올게요.

0: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노래 파이팅 있어요 확실히.
1: 아, 그럼요.
0: 굿모닝 FM입니다. 역사책 김지현 쌤과 깨어난 김의 역사 일주 함께하고 있는데 복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답. 여당의 의원 수가 야당보다 적은 상황을 이루는 말 바로 1번 여소야대.
0: 라디오 마이크인데 왜 이렇게 녹음용 노래 보컬 마이크를 가져왔나. 아하. 이렇게 좋을 필요가 있나 했는데 재원 쌤 때문에 이게 톡톡히 제 몫을 합니다. 출력 어마어마하네.
1: 우리 민영 PD 약간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0: 민영 PD가 평일 많이 힘들었거든요. 주말까지 이렇게 괴로울 줄 몰랐어요. 극한 직업입니다. 파이팅. 자, 여소야대 뽑아주신 분 중 다섯 분 뽑아서 바나나 맛 우유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FM 홈페이지 성공표 게시판에 명단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노태우 정권의 역사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절반의 성공 육공화국의 탄생입니다.
0: 어떤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1: 결국은 군부 출신이 됐다는 거죠. 그렇지. 군부 출신이 됐기 때문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득표에도 드러나요. 장난 아닙니다. 이때 이것도 너튜브에서 찾아보세요. 당시 후보들이 선거 유세하는 거 남아있거든요. 영상. 예. 100만 명씩 모입니다. 후보 한 명 한 명이.
0: 그래.
1: YS 부산 내려갔다. 100만 명. DJ 광주 갔다. 100만 명. 노태우도 100만 명씩 모읍니다. 이때. 근데 그게 투표율로 드러납니다. 89.2%.
0: 진짜요?
1: 89.2%의 높은 투표율에서 실시가 됐는데 노태우 후보가 36.6%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0: 예.
1: 가장 적게 얻은 대통령입니다.
0: 아, 진짜?
1: 득표를 가장 적게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
0: 아.
1: 너무 쟁쟁.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쟁쟁하다. 당시
0: 다른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받았나 보네.
1: 당시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후보가 28% 얻었고요.
0: 28%야.
1: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후보가 27%.
0: 이게 모였으면 거의 60%인데.
1: 하지만 신민주공화당 우리가 JP 계속적으로 빠뜨리고 있는데 3기 무리 해줍시다. 8.1% 얻었습니다.
0: 아, 해줍시라라니요.
1: 예. 그럼에도 180만 표 얻었습니다. 8.1%. 여기에 지금 36%를 얻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인데 이게 그 다음에 열렸었던 총선에서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민정당 299석 중에 125석. 이거 우리가 와 근데도 많이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바로 직전까지 여당이 거의 얻어낼 수 있는 그 수다라고 하면 3분의 1은 거의 무조건 가져갔어요.
0: 아, 무조건이었어요.
1: 너무나도 기울어진 정보, 기울어진 언론의 어떤 그런 보도들,
0: 그렇지.
1: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당시 시민들이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많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이때는 관제 야당이 따로 있었습니다. 관제 야당까지 합치면 3분의 2 무조건 넘어갔었어요. 근데 다 해봐야 125석.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125석밖에 못 얻었고요. 당시 평화민주당이 70석, 통일민주당이 59석, 그리고 우리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신민주공화당의 JP 35석 차지했습니다. 거기에 무소속 9석까지.
0: 와우.
1: 여소야 되죠.
0: 진짜네.
1: 그러다 보니 이 60이 시작되자마자 민정당이 국정의 동력을 잃습니다. 시작부터. 그러면서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요때 만들어지는 긍정적 문제들로 인해서 세상이 조금

0: 조금씩 바뀌어가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야 재밌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고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할 때 키가 크고 싶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를 즐길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퀴즈를 풀면서 지식까지 쌓는 AI 퀴즈대회부터 온라인에서 쉽고 재미있게 게임처럼 AI를 체험하는 클릭온 AI까지 어린이도 학생도 어르신도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모두의 AI 시대. 지금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검색하고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 굿모닝 FM입니다. 깨는 김에 역사 일주 역사학자 김재현 쌤과 함께했는데 저희 시간 조정이 잘못돼가지고
0: 아 그거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1: 내일 뵙도록 할게요.
0: 예 하세요. 감사합니다.
7: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8: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10: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 통증, 삼킴 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 전시장 목포 서비스 센터 061-241-8888.

0: 건강.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4: 하이엠솔루텍
3: 1544-8777.
5: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일주일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 코스. 지난 한 주간 굿모닝 FM에서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갔는지 되짚어볼 거고요. 평일에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웠던 귀한 여러분들 문자들, 신청곡들 더 많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순이 벌써 지나고 있어요. 6월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간 진짜 빠르죠. 예, 곧 2032년이에요.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이거 한 달 한 달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이맘때 먹으면 좋은 제철 과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산딸기, 복숭아, 수박, 참외. 너무 맛있겠다. 등등 부지런히 좀 챙겨 드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드시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8857번님이 저는 수박이요. 요즘 진짜 완전 설탕이에요. 너무 달고 맛있어요. 아, 또 먹고 싶다. 추릅. 수박. 수박 먹을 때 여러분 씨 삼켜요? 뱉어요? 아, 우리 민경 PD 삼키네. 삼켜요. 아, 민경 PD 삼키고. 어, 뱉다파와 삼켜파가 씹어먹는다고요? 아, 수민 작가는 씹어서 먹는. 역시. 어, 삼켜. 아, 여진 작가만 뱉어요. 씨 삼킬 수 있어요? 아, 예. 어쨌든 몸 밖으로 나오니까. 일어나 저는 몸 밖으로 나와요. 예. 궁금했습니다. 예, 궁금했는데. 수박 진짜 맛있죠. 수박 가끔 너무 뜨거운 그 여름에 수박 화채가 너무 생각날 때가 있어. 한 통을 사. 그래서 반을 쫙 잘라가지고 그 반 내 거예요. 공용으로 먹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칼로 또 이렇게 착싹 이렇게, 예, 크래프트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숟가락으로 퍽퍽 퍼가지고 설탕 촥촥촥 뿌려서 얼음 쫙 넣어가지고 그 퍼먹으면 그렇게 맛있는데. 아우, 좋다. 김성희님이 참외 너무 맛있어요. 농부님들 감사합니다. 요즘 참외 너무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이경희님이 저는 요즘 참외 에이드가 만나더라고요. 가평 쪽에 맛있는 카페 알아요. 가평, 지금 가평 가면 좋다. 날씨도 좋고 약간 뜨거울 때 그 물가 가면 또 오는 그 정취가 있잖아요. 박 기자님께서, 이름이 박 기자 자자예요. 예. 저는 산딸기 바게트 먹어야겠네요. 산딸기 바게트가 있어요? 와. 이원호님이 우리 아들은 제철 과일을 안 먹고 하우스 과일을 좋아해서요. 이맘때 꼭 귤을 찾아요. 겨울엔 딸기를 찾고요. 아유, 하셨는데. 예. 또 티 발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할까요? 원호님 할까요?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사주니까 찾지? 그걸 직접 가져오라면 못 가져오지. 예. 근데 과일은 사실 제철이라는 거 인식이 없으면은 그냥 먹고 싶은 거 막 뱉는 거니까. 여름에 딸기 먹고 싶고 뭐 그러지. 예. 저는 또 시원하게 아까 화채 얘기하니까 수박 먹고 싶네요. 수박 한번 달리겠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SF9의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

0: 여름 향기 뜨끈하긴 않네요. 예,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SF9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굿모닝 FM 주간 요약 타임 위클리 굿모닝 함께하고 계세요. 월요일 유행본부 시간으로 가봅니다. 우리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이 휴가를 3주 예, 다녀오셔가지고 아 오랜만에 또 오리지널 예, 우리 총장님의 향기가 쫙 퍼졌었는데 오자마자 이제 새로운 PD랑 아주 그냥 텃세가 가득했는데 잠깐 듣고 오실까요?
1: 네 반갑습니다. 유행사무총장 전민기입니다.
0: 다녀왔더니 우리 PD들 다 바뀌어있고
1: 뭐야 이게 아니 출장 갔다 왔더니 예. 집이 이사갔어.
0: 그렇지.
1: 안 그래도 낯가리는데 여기 좀 새로운 분 두 분이나 계셔가지고 많이 불편하네요. 이렇게 숨 막히게 다 여기 계신 거야
0: 전 총장님. 예, 텃세 그만 부리시고요.
1: 내가 뭐 텃세를 부려. 아니 뭐 지난 생일을 왜 축하해줘요.
0: 알고 가...
1: 에콜 좀 더 넣으셔야 돼요. 예, 에콜
0: 그랬더니 지금 못 내리고 끝까지 왔잖아요. 이거 헷갈리게 하지 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더요.
1: 아니 왜냐면
0: 텃세 그만 부리고
1: 완벽했다 이거.
0: 예, 좋았다.
1: 어, 완벽했어.
0: 그만 평가라니까.
1: 아, 내가 뭘 평가해요. 아니 합을 맞추는
0: 합을
1: 거잖아
0: 맞춘 거예요.
1: 지금.
0: 예. 제가 좀 그런 분위기로 몰았네요 보니까. 김명곤님이 아 지금 PD님 바뀌었다 화내고 뭐 축하한다 화내고 막 했잖아요. 김명곤님이 누구세요? 오히려 텃세를 또 아. 그래 애청자들은 텃세 부려도 돼요. 예, 우리 청취자들은 해도 돼. 오랜만에 와서 누구세요? 라고 해주셨고 전보현님이 민기씨 2주 동안 쉬다가 기억 부총장의 도발에 위기감. 김용일님이 민경 민영 PD님하고도 친해지세요 민기 총장님. 조국희님이 다같이 낯가리 다 끝나는 거예요? 박수빈님이 숨막히는 방송 크크크크. 김종현님 에코 얘기하실 때 엄청 꼰대스러웠음 크크크. 그래 이 에코 조정이 어려워요. 이거 왜냐면 저희 이렇게 스위치로 수 작업으로 이렇게 민영 PD, 민경 PD 그 예전에 무영 PD 뭐 다 마찬가지예요. 예은 PD 감각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 요거 한 세네 번 생방을 겪어봐야 아 이 정도구나 하고 이제 딱 찾아요.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동굴이야 내가 볼 때. 동굴 아니었던 사람이 없어요. 이 이펙터가 너무 섬세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 그 조정을 좀 해달라고 기술 감독님들한테 미리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완벽합니다. 지금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얘기 안 하는데 총장님이 얘기했어. 자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오마이걸의 노래 클로저 그리고 미카의 노래 굿가이즈 1258번님이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0: 미카의 굿가이즈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오마이걸의 클로저였습니다. 위클리 굿모닝 화요일로 갑니다. 웃음이 넘쳐났던 고민 박살 시간으로 가볼게요. 이날 아부를 잘 못해서 고민인 분들 사연 소개해드렸었는데 아부 관련 문자들 많이 도착했습니다. 안나씨가 맛깔나게 살렸는데 요거 잠깐 듣고 올까요?
1: 저는요 아부를 못하는데요. 리액션 잘해서 항상 좋아하세요. 리액션이 항상 오? 오? 우와! 우와!
2: 뭐 어디까지 하는 거야?
1: 저는 진심으로 좋아서 하는 건데 다른 분들은 아우 보람 씨는 맨날 좋대 이러더라고요. 그래.
0: 아, 이 정도 다시 들어보니까 조롱인데요. 이 정도. 오! 민정 PD 리버브 잘하면 오! 조롱이지. 아, 잘 살렸네요. 잘 살렸어. 서보람님 또 우리 애청자신데 사실 그 미니에서도 리액션 엄청 잘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기분이 좋아요. 자, 9629번님이 누가 안나님 발 밟았나요? 8318번님이 광역버스에서 잠 못 깨고 있었는데 덕분에 깼어요. 감사합니다. 정성희님이 안나님 숨 쉬세요. 최숙희님이 안나씨 피토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나는 여기 목 쪽에 사실 그 큰 수술도 했거든요. 근데 목을 안 아껴 얘가. 아 참. 전혜영님이 휴 안나 언니 우리 편이라 다행이다. 김인혜님이 테디 귀 많이 아프시겠다요. 예, 제 귀는 이제 거의 버렸습니다. 안나 씨 올 때. 0366번님은 저는 팀장님 머리에 새치도 칭찬한 적이 있어요. 진짜로? 우리 팀장님 새치가 생기실 만큼 너무 일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냐고. 가정도 잘 챙기시는데 회사 일도 열심히 챙기시는 우리 팀장님 최고로 문자가 맞아도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마음이 예쁘잖아. 네, 나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일단 차차하고도 흰머리를 보고도 이렇게 새치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신경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그 한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말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최고네요. 0366번님 최고. 자, 이 와중에 5379번님이 아부는 아부다비 여행 한번 다녀오면 자연스럽게 늡니다. 껄껄껄껄 예, 하셨습니다. 예, 3부 마무리하겠습니다. 3부 마무리 노래로 마무리하고요. 듣고 나서 위클리 굿모닝 계속 이어갑니다. 엠믹스의 헤비 세레나데 그리고 조정석의 좋아좋아 까지 들을게요.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

0: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입니다. 4부 시작됐어요. 한 주간 굿모닝 FM 하이라이트 소식만 모아 모아 만나보는 시간 위클리 굿모닝. 계속 4부에도 이어갑니다. 위클리 굿모닝 MVP 뽑아야죠. 6월 셋째 주 MVP는요. 바로 화요일 반반한 퀴즈 참가자였던 김형도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실걸요? 엄청 진짜 유쾌한 분이었고 일단 성대모사 했는데 김장훈 선배 허니 성대모사 기가 막히게 해주신 분이거든요.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셨는데 형도님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의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1: 아, 내가 임마 어? 퀴즈 반 넘고 에이? 상품권도 타고 마 다 했어. 바라바라 바라바 허니 허니 많이 보고 싶어.
0: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1: 일하다가 이제 심심하면 이제 영화 명대사 뭐 이런 걸 막 따라하다 보니까
0: 야, 아, 또 있어요 그러면 또?
1: 구멍이 두 개지요. 국립대출 몰랐으니까.
0: 아니, 다시 들어도 아 재간둥이 진짜. 아, 우리 형도님 우리 굿모닝 가족분들도 무조건 MVP로 선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단 소진님이 이 시간에 핸드폰 붙들고 허니 어우 허니 이거 하여튼 계속 하실 거 생각하니까 너무 웃겨요. 덕분에 아침부터 활짝 웃었어요. 감사해요. 4793번님 거제도 연예인 파이팅 하시고요. 다재다능한 것으로 보아서 만점은 힘드실 듯합니다. 또 기가 막히게 또 예측하시네. 박오키님께서 요즘 거제가 핫하네요. 후후 리센드 원희님도 너무 귀여움. 그렇네. 원희 씨를 생각하면 거제 인물들이 또 많이 있네요. 제가 이제 울산 출신이잖아요. 저 데뷔할 때만 해도 울산 출신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웬만하면 다 울산 출신입니다. 예. 웬만하면 진짜. 남미연 님이 김장훈 흉내내는 노을의 강균상님 하셨는데 오, 이제 못지않게 퀄리티 좋았어요. 그죠? 박소연 님이 아, 크크크크 잊을 수 없는 도전자야. 크크크크. 이득재 님 이번 주 주간 MVP 확정. 크크크크크. 맞아요. 이분을 이길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는 6월 셋째 주 MVP 김형도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쯤에서 김장훈 씨 노래 그냥 들을 건데 강균성 씨가 함께한 버전이 있네요. 허니를 같이 부른 예,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아, 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 중독성 있어요. 김장훈 선배와 강균성 씨가 함께 부른 허니였습니다. 오, 근데 진지하게 부르니까 또 멋지네요. 노래는 명곡입니다, 진짜. 자, 굿모닝 FM 주간 요약 타임 위클리 굿모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요일 반반한 퀴즈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말에 아이들이 태권도 대회 나간다면서 퀴즈 신청하신 김용기님 기억하시죠? 만나봤었는데 차분하게 잘 푸실 것 같았는데 오랜만에 실패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용기님이랑 함께한 시간 따뜻했거든요. 태권도 품새 시험을 본다는 우리 첫 번째 따님 사진도 공유해 주셨는데 와 상단 그냥 옆차기 180도로 다리 쫙 뻗어서 올린 거 너무 멋있었고 마지막 인사할 때 아내분 얘기하시다가 또 울컥하셔가지고 덩달아 우리 마음 좀 울컥했잖아요. 잠깐 듣고 올까요?
1: 용기님. 힘내겠습니다. 네.
0: 멋졌습니다.
1: 아쉽네요. 너무.
0: 성공과 네, 실패는 아. 뭐 그날 컨디션과 운인데 어쩔 수 없죠 이거.
1: 네네.
0: 근데 파이팅이 그렇습니다. 멋졌어. 아.
1: 네 감사합니다.
0: 예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네, 저 아이들보다는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아서 네. 어제도 제가 운동 갔다 온다고 좀 늦게 들어와서 너무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있는데 항상 고민 감사하고 진짜 좀 너무 많이 미안해서 좀 눈물이 날라고는 하네요.
0: 그리고
1: 일단 저희 딸 예린이도 내일 평소에 주말에 잘 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0: 아유, 아내분 이름 외치면서 사랑한다 해주세요.
1: 네, 소라야 정말 많이 사랑하고 내게 맞춰서 피하라.
0: 어 눈물 난다. 황혜선님이 뿌앵 내가 왜 울어 유유. 손선영님이 자상하고 사랑이 가득한 남편이네요. 오래오래 가족들과 행복하셔요. 박세리님 아기 품새 승급하면 다시 도전하셔요. 파이팅. 김광우님이 끝까지 응원할게요. 아이들이 멋진 선수가 되길 바랍니다. 김정우님 와 이게 실패도 되는 코너였군요. 굿모닝 들으면서 처음 듣는 실패 BGM. 그럼요 저희 어려워요. 그게 마치신 분들이 다, 성공하신 분들이 다 대단하셨던 거예요. 이소정님이 저도 반반키 해봤는데 진짜 떨려요. 어? 아, 신청해보신 소정님 막상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전화로 듣는 거랑 라디오로 듣는 거랑 일단 음질 차이가 좀 달라.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뱉는 이 음압 이런 게 또 느껴지니까 잘 안 들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해요. 그동안 성공하신 분들이 대단한 겁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킥플립의 노래 악몽을 꿨던 건 비밀이지만 그리고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문까지 듣고 올게요.

0: 스트로베리문 아이유의 노래였어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킥플립 악몽을 꿨던 건 비밀이지만 이었습니다. 위클리 굿모닝 맛쟁이 신사 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정 자연의 도시 경기도 양평으로 먹방 투어 떠났죠. 두물머리 핫도그 얘기하다가 핫도그 소스 대전이 일어났었는데 듣고 올까요?
1: 핫도그 소스는 케첩이냐 머스터드냐 하나 둘 셋
0: 케첩 이건 뭐 질문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올렸는데 뭐가 고민인 거예요 도대체
1: 정말
0: 핫도그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1: 기발했어
0: 핫도그를 모르는 것 같아
1: 자 머스터드 파들 너무 승질내지 마시고요 네 너무 화내지를 마세요 왜냐면은 이건 개인의 취향입니다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습식이라도 네. 설탕 엄청 묻잖아요
1: 그렇죠
0: 너무 달잖아 네. 그럼 케첩으로 중화합니다
1: 그렇죠 그치 케찹을 뿌리는 양으로 네. 조절하면 되지.
0: 그럼 케찹이 네. 또 설탕 샥 녹아가지고 얘네들이 진짜 맛있단 말이야.
1: 전 그리고 이 센스 있게 옆에다가 마요네즈 통 같이 갖다 놓으시는데도 좋아한다는 점.
0: 네. 진짜 형 마요네즈 그만 먹어. 마요네즈를 왜 다 먹는 거야 이 형은.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반응도 뜨거웠는데 박선재님이 뿌릴 수 있는 건 다 뿌려야 하죠. 후후후 하셨는데요. 맞아요. 신지혜님이 설탕 케찹 다 해야 맛있어요. 예, 정확하게 저의 취향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취향입니다만 거의 저는 국룰이라고 봅니다. 설탕을 가득히 돌려요. 근데 케첩을 두껍게 뿌욱 하면 안 돼요. 얇게 샤샤샤샤샤샥 그렇게 해야 이제 설탕이 적절하게 묻어가면서 새콤달콤이 되는 겁니다. 이거 두껍게 하면 너무 새콤만 어느 부분에 퍽 들어가거든. 서운해. 박영숙님이 제 최애 핫도그 저는 아무것도 안 뿌리고 그냥 먹어요. 에이. 예 그러시군요. 아, 마음 상한 건 아닙니다. 그러세요, 그러세요. 예. 문야. 아, 죄송해요. 아, 그렇게 먹어도 맛있지. 담백하지. 예. 문현미님이 두물머리에서 설탕도 뿌려주고 케찹, 머스타드 다 뿌려줬어요. 3종 세트. 맞아요. 거기는 그렇게 다 뿌려줘요. 이우미님이 역시 그 핫도그에도 건식 습식을 따져야 하다니 한 수 또 배웁니다. 예. 박영심님이 아 오늘 진짜 힘드네요 하시면서 먹는 얘기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원희 셰프님한테 도착한 문자가 있었거든요. 다음 주에 만나면 꼭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화님이 아 오늘은 핫도그 무조건 먹어야겠다. 충무로역 핫도그 맛집 알려주고 가세요 셰프님 하시면서 예. 충무로역 핫도그 맛집이 이거 알면 진짜 셰프님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충무로역에 핫도그 맛집이 있어요? 저희 양평의 핫도그 맛집이라서 얘기한 거거든요. 거꾸로 생각하셨는데 뭐 어쨌든 왠지 알 것 같아. 이원희 셰프님 알 것 같으니까 물어볼게요. 자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베이비 몬스터의 핫소스 듣고 올게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안전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면과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부침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3: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2: 광고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 저희 스태프들 핫도그에 대한 소신 발언 엄청 많이 했거든요. 진짜 상종 못할 사람도 있고 재능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어떤지 캐릭터를 저희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 오늘도 너무 즐거웠네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브루노 마스 I Just Might 띄워드리면서 굿모닝 FM 태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Have a good day.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0: 신안군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카페에 잠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요. 앞에 있었던 손님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테이블은 깨끗한데 바닥에 떨어진 소지품 하나. 뭐냐면 악어 한 마리예요. 손에 이렇게 딱 쥘 수 있을 만큼 작은, 네, 색은 주황색에 꼬리를 길게 뻗고 눈을 부릅뜬 나름 좀 무시무시하게 생긴 악어 장난감인데 아마도 아주 귀여운 손님이 앞에 다녀가지 않았을까. 귀여운 사람은 흔적도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6월 20일 토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